0: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우리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런 우대 활동은 참가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병 치료에는 확실히 우리의 오래된 만성병을 치료하거나 이약 저약 써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근육보신환을 쓰고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근육보신환에는 보면은 약 성분들이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도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홍삼 로경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홍삼 로경이 들어가면은 나는 못 쓴다 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약을 잘 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을 제대로 된 약을 써보지 못해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약을 쓴다 할 때는 홍삼이나 로경에 있는 주요 성분은 우리 리용에 쓰고 다른 약재는 없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홍삼에는 RG3라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화학분자구조식에서 따내온 말들인데 RG3라는 이 성분은 딱 홍삼에 있습니다. 다른 약에는 없습니다. 이 성분이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면역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이런 항산화성 이런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화된다 이거죠. 예? 몸이 산화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늙어간다, 노화가 된다, 세포가 산화된다 이 말이죠. 예? 이런 걸 없애는 것을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천연 항산화제로서 제일 좋은 항산화제가 RG3라는 이 성분입니다. 딱 홍삼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홍삼을 쓰다 보면은 그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홍삼은 기와 혈을 보충하면서 보충함과 동시에 승진 진액을 생산하는 성분입니다. 진액. 우리 몸은 늙어가면서 자꾸 진액이 고갈이 됩니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예, 줄어들고 마르고 해서 피부도 가렵고 몸에 있는 관절액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입도 마르고 세포가 마르고 진액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그런데 늙어간다는 말은 동시에 우리 몸의 진액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런 진액을 생산할 수 있는 약재가 홍삼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다른 약재들도.
0: 네, 문의전화 문자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네. 저도 이 건네버신하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찌 먹는가 하면 이게 제가 소설이 안 돼가지고 이 그리고 노공도 있습니다. 그래놔가지고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아프고 이 머리 땡하니 정신 그리고 혈액몽통함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네. 이 하루에 혈압이하고 계속 어떤 때는 두 번씩도 먹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저는 이제 한 반년가량 먹으니까 되나 이 혈압 소설이 엄청 잘 된다.
1: 혈압 소설이 네. 잘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2: 예, 그래 나니까 되나 이 머리가 띵하고 이 어지럽던 증상이 나서 지금 우리 혈압이하고 하루 두 번씩 먹던 게 지금은 먹고 어떤 때는 이 하나씩 먹을 때도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이 소변이 닫아가지고 소리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 됐습니다. 특히 담 소변이 닫아가지고 이 하루에도 일어나다 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이 잠을 잘 잡니다.
1: 네.
2: 예. 하루에 그것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리고 머리에서 예, 자꾸만

0: 소리나는 소리 하지 못했댔습니다. 머리에서 소리나는지 귀에서 소리나는지 그런데 이 머리에서 소리나는 증상은 있더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네.
0: 이 건져보지 나는 목소리.
1: 네.
2: 네. 여보세요.
1: 머리에서 소리가 나든 귀에서 소리가 나든 이 약을 쓰고 그게 싹 없어졌다는 분들 많습니다. 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또 이 홍삼은 혈소판이 응고되는 걸 억제시킵니다. 혈소판이. 혈소판이 응고되는 걸 억제시키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그 길을, 로를 열어줍니다.
2: 네, 담자 나받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꽃잎보시 환수는 한전다. 너무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그런 저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좋은 발이 마약이 없고, 온몸 맥이 없어 누고 있다면 진조 못한다. 그리고 소화가야 되고, 예, 밤잠 자지 못해. 정말 밤잠 자지 못한 게 인공약이다. 뭐, 자다가 그렇게 애써도 쓸데 없고, 무슨 약 먹어도 안 되고, 예. 그래던 차이 선생님 거니 보조하는 식구를 썬디 오전 밤에 썬디 야 오전 다 정상을 보러 잠잠 잘 잤다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1: 맞습니다.
3: 예, 정신하고 그리고 손발이 따뜻해 나오고 하거나 예. 그냥 가발 신고 또 신고 하던 게 오전은 그 양말 먹어도 이렇게 신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할 때 솔직히 예. 이거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 드리는 겁니다.
1: 네, 우리 활동이 지간이 남았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래서 우리 근뇌보신환을 오래 쓴 사람들 보면 나는 혈압약 절반 줄였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돼 좋습니다. 잠이 잘 와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효능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인 즉, 이런 다른 일반적인 약제에서 보지 못하던 효능이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2: 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우리 아저씨 이거 썼는데 효과 너무 좋으니까 네, 우리 언니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언니는 중풍에 걸렸는데 좀 세게 걸렸습니다. 식사할 때 밥을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이 손은 꽉 쥐었다가 이 절반은 이래고 꽉 쥐란 몸이 있다. 엉덩이를 때리기 이래고 그다음에 걸음걸이도 비틀비틀하고 온전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맥이 없어 누워있고 자꾸 어지럼증이 난답니다. 그리고 골도 아프고 그래서 이거 밥 샀는데 석 달 밥 샀습니다. 그래 밥 샀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한다. 우리 언니 오더니 밥 하나 다 흘린다.
1: 네.
4: 제 위에 제대로 제 위에 손도 저는 이렇게 손을 꽉 쥐라며 절반을 쥐던 게 어떤 손도 이렇게 꾹 쥐입니다.
1: 네.
4: 그리고 얘 그냥 한 누워서 그냥 한 누워 맥이 없다든지 그 이야기 무슨 약인지 맥이 난다며 그래도 네. 일어나서 아래 그 놀이터에가 조금씩 앉았다 옵니다.
1: 네.
4: 그래서 그렇게 귀에도 소리 나고 밤에 자지 못하고 소변도 가늘합니다. 우리 언니 한날 밤에 소변 여러 번 봤는데 소변도 저는 두 번밖에 안 볼까 용 편안하고 용 좋다 그러니까 약을 여러 가지 쓰던 중에 이렇게 좋은 약을 처음 봤다며 그럽니다.
1: 네.
4: 그래서 그래도 올 1년 쓰겠다며 이랍니다.
1: 네.
4: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을 때에 우리 언니 좀 많이 싸다고 전화 한 겐다. 오늘 배달해 줄 수 있지요? 예.
1: 있습니다. 또 우리 활동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2: 네. 네.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게 우리 로경이 들어갔습니다. 로경 보면은 또 옛날 우리 황제들밖에 황궁에서밖에 못 쓰던 약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은 백성들까지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0: 어떤 약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나타내 그렇지. 사실 로경은 어린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쩍 하면 앓고 키가 아이 자라고 밥 안 먹고 이런 아이들이 까지 쓸 수 있는 약제가 노경입니다.
1: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2: 기분이 수월하신다.
0: 네.
2: 근무 시간에 좀 싸움합시다.
0: 네.
2: 이게 우리가 이 부모마다가 느끼는 되는 지금 이제 한 보름 받고 나왔는데 이제 기도 다를 구름 때문에 밝게 잘 못 쓰고 이런 기술학도 되는 아이들 이것을 면디나좀 변해 보셔야 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 같네요.
0: 네, 그럴 때 쓰는 약입니다. 그리고 또 효과를 잘 보는 약입니다. 예. 쓰다 보면 하나 둘 효과 알길 겁니다. 우대 할도 있습니다. 지금 참가하십시오. 예.
2: 오늘 좀 할 때 참가를 보다가 쪼갠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어린 아이들이 지금 말하면 우리 그 피부 과민이라든가 피부에 뭘 자꾸 돋는다든가 비염이 걸린다든가 쩡 하면 감기 걸린다든가 이런 게 다 면역력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 로경을 줬습니다. 로경도 제일 꼭대기 부분이 제일 곤란합니다. 호물호물합니다. 그 부분을 주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로경은 우리 번초 강목에도 좋고 신농 번초에도 좋고 이런 로경이 효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봤지만 우리 이런 본초 강목에 쓴 대로 말씀드리면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3: 네.
0: 들립니까? 말씀 주시죠. 예, 얘기를 하죠.
3: 예, 집에 환자분이 있으니까
0: 네.
3: 미음이 있어서 아주 계속 어지럽고 귀 보고 기억력이 없고 자꾸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또 이쪽 동료는 계속 소리 들리고 소화도 안 들리고 콧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기억력이 없고 또 기억력이 감기를 계속 걸렸습니다.
0: 네.
3: 이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말입니다. 이용 정신나 하는 게 아니고 식사하는 것 소화도 좀 되고 그리고 내 머리에 쓰고 신화를 같아 그런 이마 역시 신화하는 단 말인데
0: 네.
3: 그리고 우리 그 남동생은 또 좀 한 가지 물어보자. 남동생은 중필이 왔습니다.
0: 네.
3: 중필 신동에서 지금 말을 똑똑히 잘 못하고 활동을 네. 너무 조금 이렇게 말 발가락을 전적으로 저기 펜탄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 식사도 좀 못하고 정서가 형 불안하고 아주 좋단 말인데 우리 집에서 써보고 좋으니까 내 동생들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께 문의드리자.
0: 일단 그런 중풍후유증 환자들이 쓰게 되면은 맹이부터 납니다. 중풍 환자들 특별히 맥이 없습니다. 예. 기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죠.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탁중풍이 오면 혈전을 녹이는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피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이가 정락에서 흐르는 기입니다. 이 기혈 보충을 아야하고는 중풍 후유증, 재풍 이거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 볼 겁니다. 빨리 쓰시라 하십시오.
3: 또 선생님도 쓰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0: 그렇게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노경은 기를 보충하는 데서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노경이가 기를 보충하는 데. 어떤 분들 중의를 보여보면 야, 이 맥을 갖고 어떻게 걸어 다녔는가 이렇게 의사들이 말할 때 많을 겁니다. 맥이 없다 하면 가서 그저 안지산 댄디를 한다거나 비싼 안지산을 먹는다거나 맞는다거나 주사를 맞는다거나 이러죠. 그때뿐이지 며칠 안 가면 또 맥이 없단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저도 지금 근육 보상할 수 있는데 나는 항상 머리가 싱하면서 허리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소변이가 빈번해서 그래서 이 근육 보상을 쓰게 됐는데 이 약이 확실히 도수되어 써보니 네. 얼마 안 쓰는데 벌써 숨은 안 하면 한 달 밑이 되니까네. 벌써 허리 힝하던 거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허리 다리가 쏘던 게 이게 어렸으면 소변이 좀, 저기, 좀 많이 이제 효과가 없나 봅니다. 잔잔하게 그래도 대식은 너무 잘 수 없다만 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는 많이 졸았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 내 몸에 이렇게 딱 맞는 약이니까 나는 이 약에 꾸준히 써야 되겠습니다.
0: 네. 꾸준히 쓰면은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4: 예, 그리고 이 약이 딱 한 가지 뿐이 아니라 열면은 좋아진다고 합니다.
0: 예.
4: 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동에 참가를.
0: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먼저 말씀 주시죠.
0: 네, 사실 이 로경이나 홍삼이 그 성분, 효능, 여기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기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혈을 같이 보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맥이 없다고 별난 약 써도 안 되던 분들 우리 근육 보충하는 쓰시기 바랍니다. 딱 얘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오장육부가 건강해져야 되고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져야만이 우리 뇌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가 우리 동화 아교 제약 공장에서 만든 근육 보신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다 이게 증명이 됐고 오랫동안 이 쓰고 내려오는 약이기 때문에 시름 넣고 그 단순하게 로경만 술에 불고 먹소 달에 먹소 이러지 마시고 종합적인 약을 쓴다 할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사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오연길로 시작해봅니다.

이어서 최미화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백세 인생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백세 인생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광종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우리 마음도 노래에 실어 흘러가곤 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며 마음속 감정을 노래한 가요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서 소중한 사람과 곁을 지키며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 곁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세상 함께 걸어가길 바라면서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아리랑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정겨운 고향 연기를 노래한 가요.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이 깃든 가요. 리성비 작사 림의 작곡의 연길 찬가 보내드립니다. 남성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종 중 하나가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곁을 지켜주는 친구를 위한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은 부드러운 멜로디의 가요. 사랑이 머문 자리 보내드립니다.

연된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이 시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멜로디에 취한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요,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예.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조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고객 혈배가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우대 활동은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이번에 값은 많이 오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 값은 항상 전국의 그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우리 이 처방 자체가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서 그다음에 또 제가 경영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질병 치료 정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빨리 보겠는가 해가지고서 어떤 약제는 또 많이 거대였고 어떤 약제는 좀 덜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값이 또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 약제의 이 처방이 객관화 많고 적고 어느 약제는 많이 없고 어느 건 적게 없고 이건 내가 몽땅 공제를 하기 때문에 21세기 제일 유행되는 단어가 뭔가 또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제한테서 이런 치료를 받아가지고서 제가 그 치료 과정에서 제 지시대로 이래 해가지고서 병이 치료되는 걸 제가 몽땅 또디한다 그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이 혈배강 본신이가 심지어 주자람 한 분들 인체 내 해로운 여러 가지 류비걸레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딘가에 예, 이런 약들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혈압약 본신도 우리 끊을 수 있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 이도수도 끊을 수도 있고 예, 이걸 제가 다 공제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 환자분들을 책임지고 치료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은 6세트에서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되죠. 예, 그럼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10세트가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년 넘었을 수 있습니다.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는데 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특별 이런 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세트를 또 더 증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세트 돈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0세트라는 게 기실은 60과글로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릴까나 모두 50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과글 따지게 되면 100과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6세트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이 침구도 지금 우리한테 찾아와 침 많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몽땅 제 혼자 지금 하자일까나 영 애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리 제가 이렇게 통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침이가 침 활동에 참가하자면 앞으로는 투자가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혈배강 이미 들어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혈배강 어선은 전 중국에서는 10년 동안 지금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연변에서는 지금 어선 5년 넘어 6년 이렇게 잡구설이 계속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도 우리 계속 강의를 하던 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수협의 강의라고 나왔습니다. 하는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적게 싸도 제가 침을 6번 놔주는 활동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점점 제가 그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너무 이 신체가 따라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 이 약 사는 그 활동 점점 높아지고 돈이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야 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환자분들이 이런 걸 향수할 수 있을 때 빨리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례통, 청임이로방 이건 또 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특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약을 선택해야 내 몸에 딱 맞는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혈배강 본신은 여기 안에 처방이가 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구급치료를 할 때 집에서 특히 심자이라 막 바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수쇼 쭈싱왈 씁니다. 그 다음에 딴선디왈도 씁니다. 딴선디왈 입안에다 딱 혀 밑에다 물고 있죠. 그럼 인차 그게 심장이 온정되죠. 어째서 그런가? 약 처방이 중요합니다. 그 딴선디왈 안에는 단삼삼칠빙페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수쇼지우싱월 안에는 천슝, 천공하고 빙페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빙페르 자꾸 따라가죠. 사실은 이온 구급치료할 때 빙페르 탁 들어가게 되면 효과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빙페르 오래 쓰게 되면 이

0: 한 콩팥이가 다 상합니다. 예, 그래서 오래 쓰게 못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 본신이가 전공 단산 37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빙펠만 딱 빼놨습니다. 어제 그런가? 빙펠 사람들이 이게 좀 빙펠 본신이가 약 이름 들어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빙. 차갑단 뜻이죠. 예? 찬성질됐기 때문에 위장도를 쓰기 해치고 손발을 쓰기 차가워집니다. 예, 그러려는 우리 심장질환이가 좋아졌다는 근본은 어디에서 찾아줄 수 있는가 하면 예?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무슨 약을 잡수나 내 약을 잡술수록 손발이 다다세 난다 할 때면 이게 약이가 내 몸이 맞다는 걸 말합니다. 뚜이증하다는 걸 말합니다. 예? 기본상 우리 심장질환인 분들이 다 손발에 찹니다. 특히 우리 뇌경색,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뇌경색, 자꾸 뇌경색 그 본신, 뇌에다 자꾸 집중하지 말고 기실은 뇌에다 피를 공급해서는 심장에다 집중해줘야 됩니다. 심장이가 충족한 피를 뇌에다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이런 방면을 다 고려해서 약 처방이 만들어졌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혈배강을 오래 쓰고 있는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예, 이 혈배강은 뇌동맥 경화, 신경통, 그 다음에 기관지염, 간신병, 그리고 눈,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고 공동주체에 딱 적혀 있는 것은 내 많은 약 써봤지만,
0: 네.
2: 이 약밖에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러니까 더, 혈병이 많고, 혈병이 이제 요즘 나이 많으니까.
0: 네, 혈액이 문제 생기고.
2: 둘 다의 혈액이 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약을 선택했는데, 특히 이 약은 이, 500달러 되는 극히 작은 분자로 제조돼 그런지 효과가 더욱 빠르고 확실합니다.
0: 맞습니다. 이 500달러라는 게 어떤 예. 개념인가 하면 우리 예. 그 수소 주심화 특히 단선디화라 입에다 물 때면 입안에 그 입구창 약간 입안에 점막 조직을 통해서 약 효과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까? 혈액 속으로.
2: 예.
0: 이 입안의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틈 사이가 있지 않까요? 우리 과학가들이 그거 다 측정해냈습니다. 1300도를 속합니다. 그거보다 작게 되면 거기면 흡수되는 게죠. 그래서 우리 이게 500도이기 때문에 직접 입안에서 적절히 흡수됩니다. 예.
2: 아, 그러기를 효과가 빠릅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 예. 나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이 심장 수제라는 것도 아이 하고 이랬는데 아깝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0: 예.
2: 그 혈배강을 쓰면서 또 선생님 그 고대 친구여법으로서 예. 정말 믿음이 가고 좋아서 예. 침마슬라 가문이 오, 환자들 어찌 맞는지 대대맞습니다.
0: 네.
2: 특히 이 약이 값이 오른다니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2: 지난해 우리 남편이 또 영 좋고 나도 좋고 이래니까 둘 다 좋으니까 지금 약이 있지만 부심이 싸놓고 그래야 시름 넣고 또 값이 오르기 전에
0: 맞습니다.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2: 예. 예. 예. 그래서 예, 2880018에 전화 역후설이 예. 공자가 나면 로임이 나오면 사자구에 먼저 오늘이 선생님 예약들이 있으려고서 좀 바빠라고 지금 전화
0: 네, 예. 지금 내가 안 주고는 돈 안 나왔지 이런 분들이
2: 예.
0: 다음 얼마라도 이렇게 예약해 놓는 게 좋습니다. 다음 얼마라 돈 내고서리 예약하는 예. 분들이 많습니다. 예,
2: 예 그래
0: 괜찮습니다. 예.
2: 예, 꽤 미안하시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약을 항상 마시면서 정말 우리 살게 됐습니다.
0: 예,
2: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예, 그 혈배강을 쓰는 그 뭐입니까? 남편, 그 우리 영감 혈배강 씁니다. 그
0: 네,
3: 주인인데.
0: 예.
3: 오늘은 진짜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0: 네.
3: 원래 우리 남편이 병원에서 노후 의사라는 진단을 받았죠.
0: 아, 뇌 위축이죠. 예. 뇌가 쫄아드는 병이죠. 예.
3: 그래가지고서 그 병원에서는 그랬기다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데
0: 아, 다 그렇게
3: 어떻게 심한지 동네에 나가 놀라고 이로 인전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마당 좀 놀라고 보냈더니 마당 놀라갔다는 게 가더니 그냥 개사에 틀려서 개사에 틀리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막

0: 악마라는 게 단어도 막 틀리고 막 말 안 그렇게나 하고 이랬어요.
1: 네.
0: 거기서 이제 다 떨려 안 하고.
1: 네.
0: 예.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온다는 게 기회 없게 했어요. 거기서 왕창 같은 데도 가고.
1: 네.
0: 그 다음에.
1: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신호가 안 좋은데요?
1: 신호 잘 잡아주세요. 예.
0: 신호 아이 됩니까?
1: 예, 예. 이제 쑥 끊어졌습니다. 예.
0: 어찌 이래요?
1: 예, 지금 잘 들립니다. 예.
0: 아, 예.
1: 예.
0: 그래서, 예, 그, 뭔가, 밥 먹을 때도 그렇고.
1: 네, 예, 또 끊어졌습니다.
0: 실수를 많이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거기다 대고, 예, 신시펀펀에 앉아있다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두드리지, 맥이 없다지, 뭐. 그래다도 예, 혈압이 막 떨어지면서, 예, 정신은 막 있고 쓰러지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래 공부하신 혈배강하고, 예, 건식고를 같이 먹고, 예.
1: 네.
0: 와, 선생님이 그 친구가 참 합시다. 그것도 결합해서 이래 쓰는데.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도 우리 영감이 말도 똑똑하고 걸음걸이도 언튼하죠.
1: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우리 영감 아시죠, 내
1: 말. 네, 알죠, 예. 장기적으로
0: 예,
1: 저한테
0: 지나갔죠. 예, 걸음걸이도 언튼하고, 그 숨차단 말도 덜 합니다.
1: 네.
0: 야, 내 집에서 어쩌는 말도 그 성격도 좀 많이 좋아졌고, 예, 말도 영 조리 있게 잘하니까.
1: 네, 맞습니다. 예.
0: 예, 예, 그 혈압도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재보니까 135입니다.
1: 아, 그만하면 정상입니다. 예.
0: 예. 예, 어떻게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1: 아, 예, 나사시면 되지요.
0: 그래서, 예. 예, 그 아들하고 토론해서 영업 넣지 공사도 있습니다.
1: 예, 예.
0: 또 아들과 또 이런 상황 또 어떠하실까 말했더니 아들이 서로 제 돈 낸답니다.
1: 아, 예.
0: 그래서 제일 큰 거 사람다.
1: 어, 제일 큰 활동.
0: 예, 활동이 예. 이번에 확 쌓아놓랍니다.
1: 좋죠. 이번에 예, 활동이가.
0: 예, 오후에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 예,
1: 예. 예. 일단 예, 빨리 그래. 예약해 놓으세요. 지금이 값이 오릅니다. 이번에 값이 아, 많이 예, 오릅니다.
0: 예, 전화 해놓고 오후에 예, 예. 가져가서 가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0: 예, 좋죠. 예.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혈배강 이 본신에는 내가 단삼 삼칠 천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500도든 작은 분산로 됐기 때문에 막 심장이 바쁠 때면 인차 입에다 무세요. 물고 있기 때문에 입안의 구강 그 점막 조직을 통해서 직접 흡수돼서 혈액 순환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처방 본다 할 때 당삼, 단삼 들어갔습니다.
2: 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쓴 보기 공부한 환자입니다.
1: 예, 예.
3: 거기 약을 세 가지 다 씁니다.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네.
3: 혈배강 쓰기 전에 내경색이 있으면서
1: 내경색
3: 오고 했습니다. 그래 맹풍이 오니까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양쪽 입에서 틈이 나오고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1: 네.
3: 방송 듣고서는 혈배강 쓰면서는 저는 위에 있어서 연기의 조카지배가 있으면서 선생님 친구 했는데
1: 네.
3: 그 이틀이잖아 입과 눈이 제대로 돌아와 됐습니다.
1: 네.
3: 선생님 친구가 어찌나 효과 좋은지 선생님 친구를 따를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전면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예.
3: 예, 그래서 사탕 치료를 해서 아이 낳았었습니다.
1: 네.
3: 근데 선생님 치료받으면 인찬나고, 혈배강 쓰기 전에는 입술이 부르고, 손톱하고, 우둡고, 예, 박톱, 손톱이 다 거미가 됐습니다.
1: 심장이 나빠, 그렇죠. 예.
3: 이 약 쓴 다음부터는 입술도 붉어지고, 손톱, 발톱이 다 붉어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우림지 심해서 걸음걸이 온전치 못했는데, 지금은 각종 여러 방면에서 많이 다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지금 약값이 온다니까나, 오르기 전에 열과금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요새 지금, 오른데 와서 약 사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이 지금 팍팍 줄어듭니다. 결국 또 약값이 이번에 오르게 되면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미리 빨리 싸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씩 공장 안 주고 나에 왔다 하게 되면, 다음 얼마라도 내 구슬이 미리 예약해놓게 되면, 우리 그만한 거 거기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세요.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당삼, 단삼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예, 순간적으로 기를

0: 보충해주고 혀를 잘 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사라는 약재가 결합되어 있거나 이걸 우리 중의계에서 뭐라는가 칭고지우신삼보랍니다. 무슨 뜻인가? 칭고, 그러니까 혈액 속에 혈관 안에 있는 이런 혈전, 빵块, 예, 이런 것들을 빨리 녹이면서 그 다음에 심장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배가 조합해가지고서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에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돌든 대놓거나 분자가 작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500돌든 어떤 개념인가? 네. 기본상 우리 사람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제일 작은 분자가 그저 1000돌든 아래면 다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500돌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런 기술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세척제처럼 빨리 그 혈관 내벽에 붙어있는 이런 잡질들 이런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그 神农本草经에도 뭐라고 썼는가? 이 치사라는 약재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치사, 바이사, 샤오 이렇습니다. 치사라는 거는 좀 심장 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치라는 게 뭡니까? 붉은 색깔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예, 기질은 다 통틀어서 샤오랍니다. 그런데 치사는 주요하게 심장 경락으로 들어가고 바이사라는 건 주요하게 피해 경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태의 색깔이죠. 예, 이래서 우리 여기면 치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치사는 무슨 작용하는가? 혈관 내벽이 이런 겪거나 파괴됐거나 특히 무슨 궤양이라면 생겼거나 이런 걸 빨리 수복해줘가지고 혈관 내벽을 반들반들하게 해서는 이런 작용이 치사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도메인 들어가는가 자지청피관 들어갔습니다. 이 자지청피관 우리 림상에서 뭐라는가 우리 부메큐시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엄청 좋은 게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쓰는 당날부터 우리 어지럼증 나거나 가슴이 답답해 나거나 황황해 나거나 두근두근거리거나 숨이 올라오거나 이런 현상 인차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쁠 때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막 떨린다. 어째서 이러는가? 우리 여름철에 특히 뭐 날씨가 덥다나거나 모든 혈관이 다 느슨하게 늘어납니다. 그럼 원래 신지출혈, 심장이 피 모자라다는 분들이 이 혈관이 늘어날까나 피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되면 신지출혈 점점 심해서 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간 사람이 여름철에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많은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신지출혈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자꾸 혈관 확장제를 쓰지 마세요. 지금 뭐 아스피린 쓰든가 어떤 혈압약들은 혈관 확장하죠. 원래 지금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모자라다는 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하면 도랑물에 지금 물이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도랑물을 늘고놓게 되면 물이 더 모자랍니다. 그럼 다 막히지. 이거 까마상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정황을 잘 알고 써야 되지. 예. 망탕 썼다가는 사람 잘못됩니다. 이기면서. 예. 그래서 나공수의 부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 여기 뭐 혈압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혈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의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모든 혈관이 좁아진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안에 동맥경화 생겼다, 겪거나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좁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신의 혈관이 같이 좁아진다 그 뜻입니다. 예, 어째서 이러는가? 기실은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좁아지는 걸 통해서 머리에 끝이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지난해 저 노공도 왔다가고, 예, 그리고 지난 이 심장도 예, 계속 이렇게 아이고 잠만도 들어가고서 갑갑하고 그다음 숨이 차고 예, 그다음에 또다른데 교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고 해놓고는. 이 뭔가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다 더 이 노공수 부수도 있지. 그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맥이 없고 계속 머리 뻥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 선생님 내가 혈배가

0: 뭐가 뭐가 예예 싸고 먹고 여기서 세면 친구까지 에 뭐가 받고 하니까 이 나이서한테 들어간다. 이제 어 뭐가 가격이 오른다 때다.
1: 예, 가격이 이번에 마요.
0: 네, 마요. 예, 그래서 난 돈이 이미 쌌습니다. 그래서 쌌는데.

0: 예, 모두 싸느라 사람 얼마 많은
1: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0: 예.
1: 지금
0: 예. 그래서 이거 뭐니까 친척이 친척도 이게 싸렸다고 그래더라 말인가. 그 안 그래 여러 가지로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드리셔.
1: 예.
0: 예. 예.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뭔가 오미자 37 울금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위진 위자가 무슨 위자인가? 우울하다는 위자입니다. 보통 우울증 환자한테 울금이라는 약자 많이 쓰입니다. 모든 우울증은 다 심장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약자가 결합해가지고 서리 세 가지 약자 안에서 독특한 이런 허신타의 이런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근육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펩티드다 이런 게죠. 그래서 3분 후간에 빠른 시간에 그 우리 그 위축된 이런 심근세포를 빨리 격활시켜주면서 심근세포가 새 걸로 변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활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피를 내뿜는 이런 작용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 지금 활력이 좋아지거나 60세 되는 심장을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자들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제일 그 하기 좋아하는 일이 뭐인가? 심장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보게 되면 보통 다 매기입니다. 어째서 매길 수 있는가? 다 심장 자꾸 바꾸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 리자청 뭐 화를소후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심장 6번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98세 있죠. 그리고 그 로커페일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심장 6번 바꿨는데 제일 마지막 바꿀 때 98세 그때 한번 바꿨죠. 그리고 101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이러는가? 사람이 심장이 젊은 사람이 심장을 갖다가 마사역해 되면 사람이 그거와 같이 모든 세포가 젊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황제내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인가? 심장이 한번 움직일 때면 오장육부도 같이 움직인다 그 뜻입니다. 심장이 서 있게 되면 오장육부도 같이 서 있는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화계통도 그렇고 무슨 뭐 이런 간도 그렇고 곰팡이도 그렇고 다 가지입니다. 심장이 턱 먹게 되면 그 다음엔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부터 벌써 잘 뛰어야 됩니다. 우리 환자들을 매그 재보게 되면 기본상 우리 뇌경색이랑 온 분들 보게 되면 심장이 뛰는 게 못합니다. 맥이 없거나 개체면 뛸 때면 중간에 서거나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세요. 심장 한번 뛸 때면 눈 깜짝할 새로 머리에 전체적으로 피가 갔다 옵니다. 근데 심장이 맥이 없게 되면 머리에 피를 전체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한 50%밖에 보내 못 줍니다. 그럼 나머지 50% 공급이 안 되는데 다 막혀버립니다. 자꾸 그 동맥경화 동맥경화 이걸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디면나 혈액순환 사실은 물 공급이 잘 안 될 때면 거기면 다 막혀버리는 게 한 가지 도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선다. 이거 우리 중의에서는 지에다의 마이랍니다. 지에다의 마이란 게 뭔가? 심장이 뛰다가 규칙적으로 서는가? 개체면 간접적으로 서는가? 예, 어쨌든 서면 됩니다. 심장이란 거는. 예. 그래서 한번 서게 되면 예, 그냥 머리까지 그만한 피를 보내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러면 무조건 뇌경색이죠. 이거 어째 제가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저한테 병벌러 온 분들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난 뇌경색이 여러 번 왔습니다. 걔한테 병원에 가 검사해보기엔 심장 아무 일도 없습니다. 심장에 아무 일도 없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근본은 심장부터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선이 심장의 이런 깨거나 뻥쇠 능력, 피를 공급해주는 이런 능력이 좋아지다 않았거나 그다음 허신타이란 게 24시간간에 직접 우리 그 혈액 속에 나쁜 당구순, 가요산즈 이런 것들을 몽땅 없애주기 때문에 직접 어베사타이라든가 이나폴리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타딘가이 리비걸리 이런 심장 주자라는 분들이 이런 약을 평생 달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간 곰팡이를 다 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을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혈배강의 특점입니다. 그래서 혈배강 지금 어째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죠. 오늘도 지금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리 사놓느라고 소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0: 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되었다. 그는 곧장 땅딸벅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봤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푸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추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추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추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추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쟁이 도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서는 안 됩니다. 그날 오후 추수는 아버지가 침대 밑에서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공구함을 끌어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공구함을 우란으로 옮긴 후 다시 엄마들어 낡은 침대보를 가져오라고 하여 땅바닥에 펴놓았다.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진지한 표정을 가지었다. 그는 접이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걸더니 걸레로 낡을대로 낡은 공구함을 깨끗이 닦아낸 후에야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마치도 상자 속에 깊이 잠든 신비한 요정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상자를 열자 위에는 검은색 유포가 덮여 있었다. 그것들을 드러내자 안에는 틈새 게이지부터 가늠자, 루기스, 졸칼, 벤치, 스패너 등 없는 것이 없었다. 아직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그것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몸을 옹성거리고는

넋미른 듯 그것들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나절 움직이지도 않고 석고상처럼 그렇게 앉아있었다. 뒤에 서 있는 양춘아가 옆에 아들한테 소곤거렸다. 저건 모두 아버지 보배들이라네.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공구들 속에서 한자 남짓한 스테인리스로 된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를 더듬어내어 손으로 슥슥 닦더니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씩 뽑아내기 시작했다. 원래 막대기는 줄였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글쎄 길이가 2m나 되었다. 이게 나의 예의봉인 셈이지. 그는 이 복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막대기를 골똘히 살펴보면서 중얼거리었다. 이건 스승 왕대룡이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남겨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눈앞에도 눈물이 고이었다. 아버지, 보안이 정말 공장에 가시려나 보네요. 에? 아들이 빈정대는 듯한 어조로 말을 했다. 아버지는 머리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눈길에 난 차가운 빛이 어려있었다. 왜? 가면 안 되는 거냐? 아버지가 가면은 보수를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는데요. 응? 아들은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다.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슨 보수란 말이냐? 아버지는 머리를 돌리며 그를 쏘아보았다. 목소리도 따라서 변하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오랜 동안 기계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꼭 잘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혹시라도 일을 그리신다면 보수가 다 뭐냐? 설령 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냥 눈뜨고 보면서 모르는 체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일도 하지 않고 보수부터 따지다니 그게 다 무슨 일하는 태도냐? 응? 그는 6% 공구들을 하나하나 닦아서 낡은 침대포 위에 쌓아놓기 시작했다. 옛날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영도들이 임무를 맡기면 무조건 따르고 바로 일에 착수를 해왔지. 언제 조건을 묻고 보수를 따졌겠냐? 해마다 대정비 시즌이면은 왕대령 스승님이 나를 데리고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정신없이 일을 했었지. 선반에 서건 기계 내부에 서건 일을 한다 하면은 몇 시간이고 몸을 웅크리고 부지런히 일만 했단 말이야. 어떤 때는 생산이 급하고 임무가 딸리면은 24시간이나 연속으로 작업을 해도 누구 하나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지. 우리 스승님 말을 빌면은 누가 힘들다 나 앉으면은 누가 후리 자식이라고 했지. 그래, 가령 그 시절에 내가 손재주가 있었다면은 바로 그렇게 일을 해서 배운 거야. 알겠어? 응? 주수는 이런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런 식의 설교 이미 질들여 있었다. 그가 아버지 말을 끊었다. 저도 이번에 기술을 배울 겸 아버지를 따라가겠어요. 어떠세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아들을 살펴보는데 그 눈빛에는 기쁨과 더불어서 믿기 어렵다는 뜻이 역력하였다. 인터넷 게임 안 놀아도 돼? 집안에 들어박혀 휴대폰 안 대줘도 되고? 그가 빈정대는 옷으로 시카슬렀다. 아들이 인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양춘아가 기뻐서 주로교의 어깨를 툭 쳤다. 영감, 이번에 아들이 제자가 되겠다는데 기쁘지 않아요? 네?

0: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일찍 아버지는 퇴직할 때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내준 새 작업복을 바꾸어 입고 역시 그때 받은 선물인 스웨이드 신발을 신었다. 그러자 그 시절 노동자의 오요한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싶었다. 그는 수염을 깎고 묘돌이 남지 않은 머리털을 물로 정리한 후에 마누라가 쓰는 크림까지 얼굴에 발랐다. 떠나기 전에 그는 양춘아에게 밭일에서 주의할 점과 닭, 오리, 돼지 등 집짐승들의 사료비 등에 대해 귀찮을 정도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었다. 양춘아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1: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참 영감투상도. 당신이 나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 놓고 당신의 그 고사한 기계나 수리하러 가세요. 네, 영감.
0: 아들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무거운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를 우린 유리컵을 그에게 넘기며 엄숙하게 말을 했다.
2: 나를 따라 일을 배우려면 진짜 스승처럼 모셔야 하느니라. 예전에 내가 왕대릉 스승에게 제주를 전수받을 때 차컵 따위 들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승의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도 내가 준비했었지. 엉덩이를 닦아주는 일 빼고는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응?
0: 아들은 소태 씹은 표정을 짓고 그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다. 회사에서 보낸 봉고차는 동급 밖에 늪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벌써 많은 남녀노소가 모여 북적이고 있었다. 어쩌면은 마을 사람 모두들 추록회가 이번에 회사 사장의 초청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큰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아는 상 싶었다. 적잖은 세월이 흘렀어도 추록회만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농민으로 살아왔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재주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울 안에서 나와 어둡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어나가면서 추록에는 내딛는 매 걸음마다 씩씩하고 떳떳한 느낌이 들었다. 세월의 다를 대로 달아 주름이 가득한 길쭉한 얼굴에는 평생 떠올려본 적이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악수를 청하고 지할 때 그는 겸손하게 사양을 했지만 속으로는 여간 흡족해하지 않았다. 이런 감각은 퇴직한 후에 종래로 있어본 적이 없었다.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역시 어제 그 두 젊은이였다. 땅딸보는 은강이라 불렀는데 회사 판공실 주임이었고 안경쟁이는 이름이 장명이었고 비서직을 맡고 있었다. 자유로운 추록에는 차창을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를 전했다. 전쟁터로 떠나는 장사인 듯 가슴 속에서는 삽시의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방불이 그 격정의 세월로 되돌아간 듯하였다. 봉고차는 점차 멀어져 간다.

0: 조화론 현대식 회사 사무청사에서 추록에는 회장 왕덕혜 등 회사 용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왕덕혜는 중년이었는데 신체가 건장하고 얼굴이 넙대대하고 눈도 크었다. 그는 광동 조산 말투가 들어간 표준어를 했다.
1: 어르신, 직접 찾아뵈러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0: 그는 추록의 손을

0: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그 바람에 주로개는 감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그가 여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 회장은 그를 회의실로 이끌었다. 거기서 추록에는 비칠거리며 소파에서 일어서는 두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몸집이 비둔해진 대로리와 백발이 성사한 장이구였다.
1: 추록에! 대로리! 장이구!
0: 세 노인은 서로 마주 보면서 너무 격동된 나머지 일순간 말문이 막히었다. 세상에 손이 서로 겹쳐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얼마 후 회의실에서 두꺼운 안경을 걸고 말을 끄끄거리는 총공정사가 송풍기 고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절반쯤 얘기했을 때 졸곧 눈을 감고 잠이 든 것 같던 추로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총공정사의 말을 끊었다.
1: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잠깐 술렁거리기도 했다. 그의 뒤에 앉아 여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이 시각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널찍하고 조용한 작업장은 사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루추 송풍기가 여러 줄 있었는데 굵직한 파이프들이 지면에서 벽을 따라 사면으로 구불구불 뻗어갔다. 그와 달리 거대한 원심 송풍기는 다섯 대가 한 조를 이루어 테라스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송풍기들은 마치 지령을 받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미동도 없었는데 마치 당연 여기에 주인이 와서 살펴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추록에는 그리운 자식을 만난 기분이었다. 아니, 순식간에 격정으로 넘쳐 흐르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는 이 송풍기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테스트 및 정비했던 설비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환히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하였다. 아니, 그것들이 고장이 난 것은 어쩌면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와 헤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어 고의로 자신들의 난치병으로 그대로 찾아오도록 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로게 눈이 젖어드는가 싶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소설 귀신 로그의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삼회,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랑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의 즈음에 6월 26일 연변조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가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당의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공적을 되새기고 전조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 사무일꾼과 선진 기층 당 조직을 표창했으며 전조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 역량을 섭취하며 시대 사명을 과감히 짊어져 연변 도약 조화를 다그쳐 추진하는 가운데서 새 공을 세우고 새 성과를 내도록 동원 경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조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표창 결정을 대독했습니다. 회의에 참관 지도일꾼들은 표창받은 조우수 공산당원, 조우수 당사무일꾼과 조선진기층 당조직 대표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받은 인물과 집단대표 6명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를 대표해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표하고 각 업종 전선에서 근면하게 사업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 간부와 당 사무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5년간의 위대한 로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은 억만 중화 아들 딸들을 단합인솔에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천지개벽의 장엄한 서사시를 써냈고 중국이 수천년 봉건전제 정치에서 인민민주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매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며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전반 국면을 통솔하면서 두 가지 대국에 립각해 웅대한 구도로 개혁, 발전, 안정을 통과하고 비범한 기백으로 당과 나라, 군대를 다스리는 사업을 깊이 추진했으며 심원한 전략으로 내정, 외교, 국방을 운영해 중화민족 발전사, 세계사회주의사, 인류사회발전사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는 철과 같은 사실로 세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득팀없이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간다면 기필코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정신적 바탕색이 있고 한 세대는 그 세대의 사명 담당이 있습니다. 근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과 중공 길림 성위의 견강한 영도하에 연변 각급 당위는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광범한 간부 대중이 실속 있게 일하고 과감히 앞장서도록 단합 인솔해 연변 도약 추월이 새로운 중대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실속 있게 일하면서 간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두드러진 기여를 했는 바 실제 행동으로 신념이 굳건하고 당에 충성하는 정치 품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인민지상의 공복정감을 힘있게 해석했으며 직책을 다하고 과감히 난관을 공략하는 담당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 전망 계획이 시작돼 기세를 올리고 난제를 풀며 첫 장을 여는 해이자 연변이 기회를 다잡고 기세를 몰아 발전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금형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고찰, 연변고찰 시한 중요 지시 정신과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 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해야 합니다. 1극 2지 3구 구축 목표를 정조준하고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을 숭상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며 선진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매 하나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완수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노정에서 새 역할을 보여주고 새 업적을 창조하며 새 휘황을 이룩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신앙과 신념을 확고해 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실천하는 데서 지행 합의를 이루고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리론 무장이라는 이 근본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습금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제때에 따라 학습하고 습금형 경제 사상, 당 건설 사상,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변강 치리 강화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수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이론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이론적, 정감적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고 시종 습금형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분발 정진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주어야 합니다. 견강한 당성을 단련하고 사상 각오를 제고하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산당원이라는 제1신분과 당을 위해 사업하는 제1직책을 시종 명계해야 합니다. 당규약, 당규정, 당규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신청보고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당정이 제창하는 것은 견결이 호응하고 당정이 결정한 것은 견결이 집행하며 당정이 금지한 것은 견결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능력이라는 이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 판단력, 정치 터득력, 정치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확고한 정치 입장,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형세를 관찰 분석할 때 정치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대 조치를 내올 때 정치적 역량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사업을 포치 추진할 때 정치적 요구를 통괄적으로 파악하고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정치적 위험을 견결히 경계해야 합니다. 큰 시비 문제와 관건적 시각 앞에서 태도를 견결히 하고 기치를 선명히 하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직책 사명을 확실히 잘 이행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중심 대국을 가슴에 품고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난관을 공략하고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발전 대국에 봉사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업을 전주 발전 대국 속에 놓고 사고하고 계획하면서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대외 개방에서 능력을 크게 발휘하고 향촌 진흥, 생태 건설, 민족 단결에서 각자 재능을 펼치며 민생 개선, 사회 치리, 안정 수호에서 담당 자기를 보여줘 더 많은 실적과 실효로 한 지역에 빛을 더하고 전반 국면에 색채를 보태야 합니다. 발전 중임을 과감히 짊어져야 합니다. 매개 일터를 능력을 단련하고 공을 세우며 업적을 이루는 분투 무대로 삼으며 매개 사업을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실천 단체로 삼아 혁신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발전을 가로막는 막힌 부분과 병목 제약을 제거하고 더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전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모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앞장서 직책을 이행하고 난관을 공략하며 앞장서 대중에게 봉사하고 단계를 수호해야 합니다. 우량한 작품으로 대중을 감화하고 훌륭한 실적으로 대중을 이끌며 당과 군중이 한마음이 되고 상하가 한뜻이 되는 사업 토대를 두텁게 다져 발전에 힘쓰고 추월을 다그치는 강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취지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여러 민족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서 꾸준히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제일 신호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발걸음

민정을 가늠하며 진심으로 민의를 경청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정황이 복잡하며 모순이 첨예한 곳에 깊이 들어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민생의 아픈 점과 막힌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살피며 집집의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가운데서 사업의 노력 방향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결책 포치가 더 실제 부합되고 더 온정이 있으며 치료가 있게 해 인민이 부르면 응답하고 인민이 수요가 있으면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수요를 제일 선택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의료, 양로, 다가, 주택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특수곤란인원 등 중점 대상에 초점을 맞춰 대중이 체감할 수 있고 손꼽아 기다리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알심들여 잘해 민생 보장이 더 강도가 있고 공공봉사가 더 온전히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더 두터워지게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제일 표준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정책 제정, 대상 실시, 사업 추진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미니 표달 경로를 원활히 하고 대중의 진실한 평가와 의견, 건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며 대중이 제기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허심히 접수하고 제때 정돈 시정해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대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 작품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 사업의 락착, 실시를 힘써 틀어지는 데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법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견제하며 자각적으로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연변의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의 발전 역정, 현실 상황과 전진 방향을 철저히 파악하며 실제 립학계 발전 구상을 계획하고 실무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제정해 재반 조치가 락착돼 효과를 내고 재반 난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 재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은 밤을 넘기지 않고 사안은 쌓아두지 않는 우량한 작품을 대대적으로 발행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명령을 듣는 즉시 움직이고 즉시 처리하며 포취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성사시킬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를 적게 찾으며 모든 일에서 앞당겨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고효율 집행이 사업의 일상이 되고 선진 창조와 우수쟁취가 행동 자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잘 해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검 하나를 가는 강인함을 함양하고 룡두사미식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며 산업 육성, 생태보호, 향촌지능, 변경 안정공고 등 장원한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토대를 다지고 장원한 이익이 되며 후속 동력을 증강하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착실히 잘해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좌절에 봉착했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되며 정해진 전략 목표와 사업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규율과 규칙을 엄수하는 데 앞장서 청렴한 정치 본색을 영문이 간직하는 데서 엄하게 자신을 요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힘을 섭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혁명 문화에서 청렴 결백한 기계를 함양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수양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자아를 완산하며 사치 추구, 감각 자극, 향락 탐닉의 저급한 취미를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도덕과 규범을 잃고 규율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견결히 하지 말며 훌륭한 도덕 품행으로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빛내야 합니다.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한계선을 긋고 행동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는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리, 점진적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마비사상,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제멋대로의 태도를 견결히 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말에 경계가 있으며 행동에 한계가 있게 해 시종 규율과 법률의 궤도에서 일하고 창업하며 깨끗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 사회 감독, 민주 감독과 군중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조명 등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확대경 아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제약 있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창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때든 각종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해 조직이 안심하고 대중이 만족하는 마음 떳떳한 공산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참가 지도 일꾼들은 표창받은 인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위석인

0: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엽 지도부 성은 조중급인민법원 원장과 기타 조급 현직 지도일꾼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당위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조제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당 사토리 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 첫 인민정권 화룡현 약수동 소베트 정부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5월 25일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농민투쟁을 영도해 초보적 승리를 거둔 토대에서 화룡현 약수동의 동북 첫 농촌 소베트 정권인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6일 현지 수백 명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설립대회를 열고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정식으로 내온 뒤 관리 인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지주들의 소작 계약과 고리대금 빈 문서를 소각하고 반동 세력의 재산을 몰수해 빈곤농들에게 나눠졌으며 친일 주고 5명을 처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지의 로농 무장을 통합해 약수동 농민 적위대를 조직했는데 적위대를 11개 분대로 나뉘어 마을에 주둔시키며 부대를 확충하는 한편 5.3형 폭동을 위한 무장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와 반동 봉건 군벌의 탄압과 파괴로 인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동북지역 첫 노농혁명 정권이고 연변 여러 민족 근로대중이 혁명투쟁을 통해 해방을 쟁취한 위대한 실천으로 연변 인민의 혁명투쟁 역사에 빛나는 장을 엮어낸 바 중대하고 심오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0: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결의를 해독.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의 2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과 당정의 결체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음과 힘을 합쳐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현실적 수요이자 전면 의법 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 요구이며 100년 미중유해 대변국에 대응해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 고중입시에 대비해 우리 수에서는 미리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하면서 고중입시 관련 재반 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잡아 표준화 일체화 시험 운영 모식으로 순조로운 고중입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에서는 전역 포함 시험 운영 사업 구도를 구축하고 고중입시 안전 방호망을 촘촘히 짜 시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튼튼한 안전 토대를 다졌습니다. 시험 사무 전 과정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시험 사무 인원 선발 관문을 엄격히 통제해 정치적 자질과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규율의식이 엄격한 인원 1176명을 전주에서 선발해 시험사무에 투입했습니다. 시험기간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경찰력 500여 명을 배치해 시험장소 주변 수험생 녹색 통로를 개통합니다. 위생건강부문에서는 의무일꾼 70명을 통합 배치해 돌발 의료 상황에 대처하며 소방구조대 8개 팀이 전 과정 대기합니다.
0: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일행이 25일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연변 각계 축구팬들은 열정적인 환영식을 열어 할빈 대표팀을 뜨겁게 맞았습니다. 25일 오후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이 연길 서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할빈 대표팀을 위해 조선족 특색 막걸리와 명태를 준비해 가장 순박하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환영을 표했습니다. 기념 촬영 시간 할빈 대표팀 감독진과 선수들은 이번 연변 방문에 흥분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영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6월 27일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동북축구 연맹전 할빈 대표팀 감독 정빙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할빈 대표팀은 아주 좋은 형제 팀 관계입니다. 동북축구 연맹전을 계기로 연변에 와서 연변 대표팀과 교류하게 되는데 팀의 상태가 매우 좋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지역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하렵니다. 할빈 쪽 축구팬 무계량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총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두 번째 우대 정책 가운데서는 높게 주면서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라는 걸 떠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세신 1호 이 제품 자체는 10각을 싸면 10각을 드리는데 한 각에 698원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원래 한 각은 뭐 2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서 약각을 더 두텁게 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은 그러면서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고 천희 박사 15각에 15각 498원인데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CAMP란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중국 광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은 아주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제가 실험 놓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우수한 기회는 우수한 선택으로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연락하시게 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한데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 가운데서 우선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보충해 설명드리고 있던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잔토이라는 다시 말해서 매미 껍질이라 이렇게도 그렇게 매미라고 알죠. 동물성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단순 어느 한 가지 눈병만 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으로 특이한 성분으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편간 맥목의 효과를 보는 찔레

0: 이 성분이 여기 또 중요한 성분 자체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뭐 상처열을 쳐주는 심장열, 폐열을 쳐주면서 해결해주는 황련, 황금석고, 천화분, 국화 이런 21가지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1가지 성분 가운데서 당기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성분은 부쇄, 호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충해주면서 경락을 잘 통식해주는 차원에서 눈에 좋은 피가 들어가서 눈은 아주 정밀한 기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피가 들어가면서 눈이 대사 활동 가운데서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황막 색소변성 이러한 질병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명서방에 속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고혈압도 있고 동맥경화도 있고 관심병까지 있으면서요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0: 예.
2: 머리도 많이 아프고 또 혈압하고 하고 신경하고 맨날 먹어도 잘 낫지 않아서 그냥 구멍에 넣고서
0: 예.
2: 그래서 방송 듣고서 선희 박사 지금 먹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알리는 게 알립니다.
0: 확실히 너무 알립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2: 예. 지만 나중에 처음에는 잘 모르겠을 때도 한 달을 먹으니까 근데 두 달을 거의 뒤부터 시작하는 알기는 효과 날마다 알릴 때다.
0: 아, 그렇죠.
2: 머리가 아프지 않을 때다. 머리 아프지 않고 바로 혈압이 엄청 잘 될 때다.
0: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2: 예, 그래 뒷머리 한 줄 뻗치면서 막 이렇게 줄 뻗치면 아프던 게 그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고소 상사 없어졌습니다.
0: 경동맥이 잘 통한다는 걸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2: 예, 가스기라고 가슴이 그냥 눈상 쿵쿵 황황하고 떨리고 숨이 많이 찼댔습니다.
0: 예.
2: 깨던 게 구충상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지금 심혈도 고른다 지금.
0: 예.
2: 고르지 않던 게 예, 명 좋습니다. 그 요즘에는 가슴 너무 편안하고 예, 머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명 좋습니다. 어둠이나 지금.
0: 예.
2: 그 머리도 뻥하던 것도 나아지고 여름에는 좋아지고 정신이 그냥 멍하고 하던 것도 좋아지고 기억력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그렇죠. 예. 전희 박사가 천명의 이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먹던 약 중에서 난 최고약 같습니다. 냉대는 최고약이
0: 바로 그럴 겁니다.
2: 예. 뇌병하고 신장 지연 최고약입니다. 그 먹던 중에서 저 진짜 좋습니다.
0: 예.
2: 그리고 난 저번에 뭔가 우리 집 아저씨가 뭔가 우리 집 아저씨도 뭔가 좀 전여선 비대했으면 세심히를 배워받을 때 이 뭔가 홍남광 치가 이게를 배달 받았죠.
0: 그래서요. 잘하셨네요. 예.
2: 아고 제 이름은 쌍기라도 틀어줬다. 나 더위 쓰기도 못합니다. 대모.
0: 그래요?
2: 예. 아이고 서로 쓰다가 시끄럽지 않고 보니까.
0: 예. 독점하고 있겠네요.
2: 예. 얘기라 제 이름은 또 쌓다 아예 내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난 내약 쌓으면서 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물 겁니다. 예.
2: 너무 좋을 때라 아픈 데도 대학가고 삐쳐. 그 두고 빛이 두 개나 꺼내서 파란 빛이 빨간 빛이 다 나오거나
0: 그게 지금 인류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자 노벨상까지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효과성은 아주 우선 뛰어넘는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잘 선택했습니다.
2: 예, 그 집에 아저씨는 그 대담에 차가운 거 오다가 딱 비추기는다 말입니다. 그러거나
0: 예, 그렇죠.
2: 홀린다 고르다 이랬겠다. 그래서 나도 오늘 내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예약 쌓으면서 직접 배달 받게 했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지금 쉽게 말하자면 무료로 주는데 이런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2: 오늘 썼을까? 예, 너무 좋습니다. 진짜.
0: 5, 6천 해야 쌓는 건데 이번에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저도 선희 박사를 먹습니다. 이거는 한 넉 달가량 먹었습니다. 어제 먹었는가 하면 혈압이 도저히 잘 안 되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정신 흐리멍텅하면서 항상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혈압과 혈지도 높아가지고서 영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한 넉 달가량 먹으니까 되나 혈지 혈압이 여전분이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되나 많이 내려가고 정상이 됐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3: 좋은지.
0: 예.
3: 예. 그러니까 되나 정신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바로 그럴
3: 그리고
0: 겁니다.
3: 심장이

0: 앉아가지고 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 예, 이래 미술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댔습니다. 뒤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면서 그런데 구성상도 이전은 많이 해결돼가지고 예, 예, 잠도 잘 잡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예, 댄디가 있어가지고 저리 저기 밤에 뭐 예, 잠을 제대로 밴디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예, 저기 사흘에 한 번씩 변호 받았습니다.
1: 예.
0: 지금은 예, 매일 변호 보니까 배 푹 꼬시는 것 같은 게 영도 셈까 그리고
1: 그렇죠.
0: 소화도 안 되던 게 밴디가 해결되거든 예, 소화도 잘 된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0: 예. 예.
1: 변비 있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예예. 예.
0: 예, 변비가 있으니까 소화해야 됐대.
1: 그렇죠.
0: 변비가 해결되니까 되나이 배 푹 꼬시는 것 같은 미술이 먹으면 예, 소화가 잘 되니까.
1: 위가 거뜬할 겁니다.
0: 그리고 관절이 특별히 좋았을 때다.
1: 예.
0: 허리 다리가 아프고 예, 예 발밑 예, 다리 내리 제기 미술이 골다무에 예, 발밑에 뭐 깐 것 같은 미술이 이러던 게 지금 그 증상이 많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이번에 또 활동 이용 줬을 때다,
1: 예.
0: 15가게, 15가구 주고, 예, 홍광랑, 이료 기계를 준다는 게, 이 기계가 그렇게 좋다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나는 그래,
1: 예.
0: 약은 조금 있는데, 이 약, 기계 욕심나서, 예, 이 기계를 예, 싹 일려서 지금 전화드립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세시미러로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좋은 선택일
3: 밤에,
1: 겁니다.
3: 예. 예, 한날 밤에 소변벌라 한 6번 댕긴다.
1: 아.
3: 그래 놓고 예, 밤에 쉰 것 같지 않고
1: 그렇죠.
3: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그다음에 소변에서 또 이거에 거품이 자꾸 나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저기 이 세시미로를 썼는데 아 이용 신기하게 좋습니다. 어떤 애 소변벌라 한나밤에 두 번밖에 일이 안 납니다.
1: 예예 예, 너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시미로가
3: 예,
1: 특수한 효과입니다. 예예
3: 예, 이게 세시미로가 남자들이 좀 열성염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아유, 그렇죠.
3: 그리고 이거에 세시미로를 쓰니까 예, 원래 식사를 조금 합니다. 그런 게 아, 밥이 맛있답니다. 예.
1: 여기 포함된 예, 성분들이 우수한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이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러니까 예, 식사를 잘하니까 맥이 나고, 결국 예, 이 무릎관절이 그냥 아프던 게 예, 무릎관절이 좋아져서 예, 또 팅 내려가기 허락한다. 예.
1: 어,
3: 또 뼈를 도와준다 말인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이 다리 맥이 오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혈압도골도 잘 된답니다.
1: 아, 그렇죠.
3: 이거 샀는데.
1: 예. 아, 예. 큰 해결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혈압 재해보면 30다이 됐대다. 높은 혈압이 그냥.
1: 130다이 된다. 그렇지. 예, 그렇죠.
3: 예, 125에 아유. 78 이랬을 때.
1: 리상적입니다. 리상적인 혈압으로
3: 돌아갔습니다. 예. 아, 이 그거 세시미로로 썼는데 혈압이 성사이 됐지, 또 콩팥도 좋아서 속은 잘, 아이,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아이 보니까 잠을 폭 자서지, 맥이 나지, 그다음 무릎관절도 아이 아프지. 그러지네, 용 좋아한다. 그리고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을 때에 좀 오래 쓰자고, 콩팥이 한번 망가지면 또 예, 그렇게.
1: 돌아오기 바쁩니다.
3: 그거 몇 달 예, 써서는 아이 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예, 많이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예, 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0: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매에 됩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동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전이 박사를 먹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3: 예.
2: 그러니까 심장이 지금 엄청 잘 되니까 이 어지럼증이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 심장이 용편안합니다.
3: 그 신노쇼가래는 이 제품을 많이 능가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이 제품이 좋습니다.
2: 예, 네. 그리고 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난 또 이 코로나 후에 쭈물러서리 기관지 여물러서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도 이것저것 많이 써먹기 진발해가 심해가지고 소리.
3: 예.
2: 근데 약을 쓸 때 불질 가서 이내 발작가 되란 말입니다.
3: 예.
2: 근데 이거 먹고 지금 해결돼서 지금 갑자기 없습니다.
3: 예.
2: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사전차 수가 줄어드니까 예, 밤은 편하게 잘 자니까 아침에는 정신하고 예,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3: 아, 그렇죠. 예.
2: 예. 제가 난 어미네 좀 얼마나 걷지 못하던 게 지금 잘 걸어 댕기고 예, 시장도 만들 댕기고요. 정말 좋습니다, 양.
3: 네.
2: 이렇게 이야기를 먹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효과 좋으니 계속 수료로 가고, 예. 시신이라도 좀 잡아납시다.
3: 네.
2: 우리 아들 씨가 예전에 썸 비벼들더니 소변이 자꾸 잘 나가지 않고, 예. 때론 졸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과과병물로 예, 허리 다리 아파서 걷기 바쁘고, 예. 예, 달아눕기도 바쁘고, 이렇게 고생하고요. 내 능력이 약해, 그런지, 감기를 용자도 한다.
3: 예.
2: 그리고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예, 고생하는데, 이 세신이를 쓰면 어떻게 했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3: 아, 그런데 쓰는 제품입니다. 세신이를 일단 쓰게 되면 효과성은 아주 곧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녹혈성하고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약제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데는 특히 이 콤파스 도와주는 데는 다른 제품하고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면 여러모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빨리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예, 알았습니다. 그럼 싸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예, 이번에 우대 활동도 특수하게 진행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시중에 나온 다음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그 효과성에 넓은 감동을 받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다는 것 긍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사슴이 필요되어 있는데요. 효과가 빨리 알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은 콤파츠 양을 빠른 속도로 도와주게 되어 있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노련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초저녁에 자고 새벽쯤 12시 1시 그때 깨나면 새벽을 못 자고 이튿날 아침 머리가 흐리터분한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보통 수면제를 해결하게 되면 노인 치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몇 배를 더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치매를 미리 풀어주면서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면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전녹근이라는 성분 자체가 들어갔는데 다른 처방에는 바로 여기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녹혈증하고 전도근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저는 전반이란 녹은 사슴이 근이라는 것은 마른 사슴이 뼈, 살, 내장을 몽땅 씻어서 가루내서 여기에 중요한 성분 가운데 한 가지 성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분 자체가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보신정양하는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0: 그래서 건밭의 양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성분 자체는 술에다 볶아서 말린 이런 제품 자체가 주창으로 했습니다. 그런 성분인데 우리 지금 노래에 들어서서 적지 않은 분들이 변이 잘 통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룬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변이 잘 통하지 않고 어떤 분들 사흘, 나흘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한번 변을 본다는 분들이 계시고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배열약을 써도 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로페물이 제때 빠져나가야 되고 우리 로페물이 배출도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대소변을 통해서 위주로 로페물하고 독성물질이 체외 많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뚝 막혀서 오랫동안 변이 통하지 못한다면 우리 배열약을 써도 효과성을 못 나타내게 되었는데 여기 소양이라는 성분이 룬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해서 많은 독성물질과 로페물이 제때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곰팥이 양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소양이라는 성분 자체에 속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당삼지황, 우술숙지황, 저실자 이런 성분들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산약이라든지 토사자라든지 간과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 늘 인정하는데 심장 공능만 심장 공능이 자기 심장을 해서 심장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간과 곰팥이 좋아야 심장도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곰팥이 허해서 뭐 심장의 혀를 제때 대관해내지 못하게 되면 당신의 심장은 든든하기는 커녕 점점 마지막에는 뭐 신부전증 그리고 마지막에 노덕증까지 가게 되면 심장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오장은 호상 영향을 주면서 호상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 토사자라든지 저실자라든지 간을 도와주고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이니까 눈도 밝아지게 되었고 정신이 나고 후행 역할을 합니다. 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추위를 탄다면 모든 순환이 역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위를 타게 되면 혈관이 다 위축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몇십 개를 해는 사이에 혈액이 갔다 돌아서는 이걸 길을 떡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를 타는 분들 가운데서는 밤에도 덧붙은 신고 자고 5월에도 속내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여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추위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을 드신 분들은 다시는 그런 분들이 자기 지켜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허망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속내복 벗고 덧붙은 벗고 이렇게 잘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체질이 바뀌는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외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너무 잘 된다고 우리가 나이가 드셔서 소화 功능은 아주 중요한 功능입니다. 병원 문안 갔다가 돌았을 때 다시 갔다 온 분한테 문의합니다. 밥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면 식사는 괜찮다고 하죠. 그러면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생존하는 가운데 식사를 할 수 있는 이걸 도와주는 제품이 저황계란 성분하고 닭근백술 이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 소화공능을 도와주는 복령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공능을 아주 충분하게 잘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용하시게 되면 심지어 훈후발한 성분 자체는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까지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어느 역할을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성분 자체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그 세신1호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낳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단행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문학창작을 계속하고 있는 홍용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예. 그럼 오늘도 먼저 홍용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홍용암 시인은 1970년 6월에 흥룡강성 동명에서 태어났습니다.
0: 예.
1: 가정의 경제난으로 연변대학 2학년 때 중퇴하고 하해해서 장사에 진출합니다. 예, 어느 한 번에 그 강아지를 안고 저희들 그 신문사에 찾아온 일도 있었는데 제가 강아지는 뭔가 모르니까 그걸 팔자고 지금.
0: 네.
1: 그걸 누구한테 팔자고 지금 안고 다닌다. 초창기에 아주 극심한 생활난에 봉착했을 때 쓰는지라에 아주 짐작이 됐습니다. 그는 16세 때 첫 시집 꽃무지개를 출판한 후 지금까지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문 중문으로 무려 50여 권의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0: 네.
1: 해내외 문학상 30여 차를 수상하고 중국에서 또 중국 100명 개혁 창업 걸출 인물로 선정되고 또 중국 당대 걸출한 인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변에서는 연길시 10대 우수 청년, 연변 청년 5사 상장 획득자, 연변 10대 청년 창업 샛별로 명명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중화 공훈 훈장, 조선에서 로력 훈장, 한국에서 중환 우호 교류 공로 메달을 수훈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연변 텔레비전 제작 중심에서 연변 조성족 자치주 창립 50돌을 맞으면서 홍용암의 인생 일대기를 반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흰구름의 길 상하집을 촬영 제작에서 방송했습니다.
0: 네.
1: 현재 련행성 단동시 웰빙 건강제품유한회사 이사장, 연변주 정협위원, 연변 두만강지역 경제발전연구중심 고급연구원 등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홍용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꽃입니다.
2: 꽃, 홍용암. 겨운에 추웠던 대지 봄맞아 하늘 향해 높이 든 축배. 천잔 만잔 잔마다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잘.
1: 이 당시 주요 포인트는 바로 꽃송이를 술잔으로 본 것입니다.
0: 예.
1: 그것도 봄을 맞는 축배의 잔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꽃이란 술잔에는 천잔 만잔 잔마다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차 넘친답니다. 즉 철철 넘칩니다. 봄을 맞아 피어난 꽃송이를 축배잔으로 본 것으로 시가 이미 다 된 거죠. 시인의 상상력을 잘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꽃망울입니다.
2: 꽃망울, 홍용암. 무엇에 성났을까 뽀로통 입 꼭 담은 꽃망울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럽혀 놓자 참지 못해 캐드득 아이 숨 막혀

0: 그만. 너 용가시고 빵긋 웃네요.
1: 예, 이번에는 이 꽃망울을 묘사하고 있는데 천연에서 이 꽃망울을 성이 나서 뼈로 통해 있는 걸로 묘사하고, 그래서 입까지 콕 담은 걸로 묘사하고, 다음 연에서는 이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러 펴놓자 참지 못해 개대득 웃어버린 것이 그만 꽃이 활짝 피어난 거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3연에서는 이 아예 노염 가시고 빵긋 웃는 꽃송이를 쓰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에 아지랑이 간지르니까 빵 꽃으로, 즉 웃음꽃으로 터진 꽃망울입니다. 묘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동시입니다. 시어를 고를 때에도 아이들이 동심에 맞게 잘 골라서 참다 참다 너무 숨 막히다 다시 빵 터지게 만든 이런 것이 이 동시에서 참 잘 묘하게 표현됐습니다.
2: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입니다.
0: 눈, 홍용암. 온 하늘에 하얗게 춤추며 나풀나풀 하늘에서 겨울나비 날아내려온다. 어느새 팔랑 매화꽃이 앉은 나비 봄 꿈을 꾼다. 나비와 꽃의 입맞춤 바야흐로 새 봄이 시작된다.

예, 이 동시 작품은이 면으로부터 점으로 점진적으로 써내려가는데 먼저는 온 하늘을 온통 하얗게 색칠한 그런 그 춤추는 나비 군상들을 묘사하고 즉 눈을 위해 면으로 묘사하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매화꽃에 앉은 나비란 이런 점으로 예, 좁혀서 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비와 꽃의 입맞춤을 예, 순간적으로 나비와 꽃이 딱 입맞춤 이 순간을 예, 새봄이 시작되는 대로 예, 이끌어갔습니다. 면과 점을 잘 재단해서 짜이게 만든 형상이 잘된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잠이 들었네입니다.
1: 잠이 들었네. 홍용암. 엄마는 아가만 귀여워 아가를 안고 깜빡 잠이 들고, 아가는 고양이 제일고와 고양이를 안고 쌔근 잠이 들고, 고양이는 또 털실볼 재롱스러워 털실볼 안고 가른 잠이 들고.
2: 예, 이 동시는 모두 다 자기가 제일 귀여워하고 자기가 제일 고아하거나 자기가 제일 재롱스러운 실물들을 안고 자는 그런 모습을 아주 보기 좋게 그렸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아기는 고양이를, 고양이는 또 털실보를 안고 잡니다. 시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깜빡, 쌔근, 가릉 이런 정제된 시어들을 선택했고 모든 것이 그 잠들 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참 묘하고 잘 구사한 동시입니다. 독자들은 또 이 동시를 통해서 각자의 특성상 그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재롱스러운 것만 골라서 그 맛을 새김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잠드는 순간이 그 잘 정제된 짜인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못입니다.
1: 못, 홍용암. 마당에서 타박타박 뛰어놀다 못을 밟았다. 아차. 섬직한 생각에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보니 긴 못이 신바닥에 뚫고 꽃시누까지 나왔네. 와, 하늘이 무너지는 아기의 울음소리.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달려와 조심스레 신을 벗기고 보니 웬걸, 마침 못이 발가락 새를 꿰고 나온걸. 뚝 멈춘 아기의 울음소리.
2: 예, 이 동시에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즉 아이가 그만이 못을 밟았는데 그 못을 처음 발견했을 땐 못이 신바닥 쭉게 뚫고 꽃신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만에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와, 하늘이 무너지는 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막 달려와 보니까 아, 밑에 떡 본 게 아, 맨바로 그 못이가 예, 발을 다치지 않고 발가락 사이로 예, 나왔단 말이에요.
0: 네.
2: 그래서 그제야 엄마는 이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아이도 뚝 멈춘 아기 울음소리. 예, 아이도 울음 멈췄습니다. 결국에 발가락 사이로 못이 나오다 보니 아무데도 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짜아짜한 순간이었습니다.
0: 예.
2: 동시에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그 순간을 딱 포착했죠. 엄마와 아기 마음을 예, 쥐었다 놓는 순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동시는 이미 독자들의 마음을 억지어 놓았습니다. 동심에 부합되고 마음을 사로잡아낸 순간 포착을 아주 묘하게 고안해냈습니다. 이 스토리만으로도 시는 다 완성된 거죠. 시인이 재치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라.

0: 하겠습니다. 식은땀이 쫙 나오게 만들다가 예, 결국 네. 들어가게 만들었죠.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사슴뿔나무입니다.
2: 사슴뿔나무 홍용암. 한낮을 놀다 지쳐 소르륵 잠이 깜빡든 새 누군가 꽃사슴 머리 위에 가만히 홈을 파고 심어놓은 나무씨 두 알. 내리는 비 맞고 가지런히 우석우석 자라났네. 멋있는 나무 두 그루. 꽃사슴 머리 위에 동실 실려 신선같이 이산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천하강산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 땅속 깊이 뿌리 박혀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두커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개암나무, 본나무, 참나무 모두가 술렁술렁 설레이네.

0: 예, 이 동심리 이 사슴뿔나무란 이 제목은 이분이 어느 동시집 시집이 제목이기도 한데 아주 이것도 명확히 고안해 냈습니다. 지금 고사선 위에 누가 화물 파고 심어 놓았는지 가지런히 으쓱으쓱 멋있는 나무 뚝으로 탁 자라났단 말이에요. 고사선 머리에 동실실려 신성같이 지금 이산 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지금 천하강산을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서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득허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깻나무, 밤나무, 참나무가 모두 슬렁슬렁 설레입니다. 야, 저 나무는 좋겠다. 사슴이 머리 위에 자라났으니 마음껏 세상 금수강산 다 구경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엉뚱하고 묘하게 사슴이 머리 위에 난 사슴뿔을 나무로 화해서 기막히게 동시를 엮어냈습니다. 이 화면만 생각해도 한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미 됐습니다. 시인이 재치가 이만저만의 안음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1: 아마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되는 그 화면이 있는데 지금의 그 청집 뜰이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마 한 30년 전에는 보게 되면 청집 그 꼭대기가 평평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그 평평한 꼭대기에 나무씨가 앉아서 거기에서 그 자양분을 섭취해서 청집 꼭대기에 나무가 자라던 그런 장면도 있었지.
0: 예, 있지요.
1: 예. 예. 있지. 그것이 바로 그 지금 이 시에서 그 이 시인이 보완한 바로 이 사슴뿔 위에 또 오면 바로 그렇게 그 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그저 뭐 나무가 자란다는 그런 장면이 어떻게 아주 묘하게 매치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0: 예, 아주 예. 그 합당하게.
1: 네. 아마 생활 논리적으로도 이게 아주 합리하죠.
0: 예. 예.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제마전입니다.
1: 제마전 홍용암. 호시탐탐 기울한 제마전 엿보던 뽀드렁 이빨 욕심돼지 울바자틈 씩씩 뚜지고 들어와 흉악한 대가리 쑥 들이미니 이 그 도깨비야 졸장공은 밥바라 바자 타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산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꽈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이놈 어디 덤벼봐. 강냉이는 호통 빼며 발굽을 씩 걷어붙이고 고추는 내몰차게 비수를 내흔들고 가지는 기세 등등 방망이를 꺼내들죠. 침략자다 뚜뚜 청동원. 성급한 호박꽃만 긴급나팔 부느라 보리 잔뜩 부어 해덤비며 떠들썩. 디오란 제마자는 삽시간의 수라장.

0: 이 동시도 아주 기막히게 잘 설계했습니다. 지금 제마전을 하나의 전투장으로 묘사해냅니다. 먼저는 이 대제가 욕심 가득 물고 제마전을 넘보면서 어슬렁거립니다. 그걸 발견한 이 각가지 곡식과 남사들이 삽시간에 지금 1급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 줄단콩은 바짝 타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상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꼬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강냉이는 이 발굽을 쓱 걷어붙이고 고추는 또 매몰차게 비수를 내흔들고 그러니까 시퍼렇게 독이 오른 고추를 비수에 비유한 거죠. 그리고 가지는 또 방망이를 꺼내들고 호박꽃은 야 침략자다 뚜뚜 나팔을 불며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래서 제마전은 삽시간에 수라장이 됩니다. 곡식과 채소의 특성에 따라 잘 풀어냈습니다. 온통에 살아 숨쉬는 제마전의 그 진풍경을 잘 그려내서 동시로 하여금이 싱싱히 솟아오르는 그런 삶이 진한 현장 냄새를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소들의 특징을 잘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재미와 유머 속에서 제마전을 들여다보며 많은 걸 배웁니다. 참 멋진 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 그냥 그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돼지 한 마리가 제마전에 뛰어들었다 나올 수도 있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이 시인은 여기서 아주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 그 뭐 남자들이 가지각색의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어떤 자기의 그 뭐 전투력이라 할까 뭐 이런 그 반응 능력에 따라서 이 침략자 돼지와 지금 싸우는 그렇지. 이런 장면을 그 상상해낸 거죠.
0: 그렇지.
1: 그래서 또 이 마지막에는 가면서 뭐 고추는 어떻고 가지는 어떻고 또 무슨 뭐 강냉이는 어떻고 그런 이런 특성을 또 아이들이 후에 다시 또 이 시를 본다면은 제가 관찰하게 되죠. 아 정말 그런가?
0: 아 정말 비수 예. 같구나. 예. 아 정말 그 방망이 같구나.
1: 예. 아무래도 여기서 그 작자의 아주 기발한 착상이 그 빛을 뿌리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동년의 랑만입니다.
2: 동년의 랑만, 홍용암. 도주먹 불 끈지고 나 혼자 나는 듯이 강가 모래밭을 달리면 그 뒤에 줄래줄래 발자국이 따라오고

0: 벌레벌떡 그림자가 따라오고 그 다음 달싹달싹 땀벌청이 혀를 빼문 발바리가 따라오고 발자국과 그림자와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내기하듯 따라온다.
1: 예, 지금이 한창 젊었을 때니 더구나 동년 시절에니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립니다. 공부도 바쁘고 노름도 아주 더 바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리게 된 거죠. 달린 만큼 또 발자국이 찍혀서 나를 따라옵니다. 헐레벌떡 나이 지나온 그림자도 바싹 뒤를 쫓아옵니다. 어쩔 사이 없습니다. 그 뒤로 또 혀를 빼문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따라옵니다. 신뢰하실 수 없고 주춤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내기하듯 계속 앞장서서 새기를 개척하며 앞으로만 달립니다. 그러다 이제 뒤돌아볼 때면 나는 이미 저만치 동인을 다 말아먹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같이 무지개 갖고 천진난만하던 7세기 동인은 이젠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 인간이 허겁지겁 달려온 한단하게 행복했고 더 바쁘던 동년 세월을 되새겨보는 좋은 반추의 과정이고 총화의 과정을 반영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의 성인 생활, 목표가 확정된 규칙 속에 움직여야 하는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작정 앞으로 달려서는 안 해드릴 시절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디뎌할 때입니다. 무심히 흘러간 나의 동년 시절은 안개 속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시 더 올 수 없는 그 파란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2: 예.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아기와 할머니입니다.
1: 아기와 할머니 홍용암. 할머니 품이 안겨 태득 웃는 아기에게 앞니빨이 두 개. 아기벌에 뽀뽀하며 방실 웃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 개. 눈이 안 보이게 웃는 아기와 할머니는 헤헤 모두 이가 두 개.
2: 예, 지금 예,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가 예, 할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애가 예, 변하고 포근해 좋다고.

할미를 보고 가득 웃음. 근데 아기는 이 앞이가 두 개만 돋아있음. 갓난 하얀 이빨임. 미래가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얀 이빨 두 개. 이 세상 만나는 걸 다 먹어볼 수 있는 희망찬 이가 두 개입니다. 동시가에 여기서 끝난다면 별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시인은 한술 더 뜹니다. 아기 발에 뽀뽀하며 방실 우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 개. 근데 이번엔 갓난 이가 아니라 다 빠지고 삭고해서 겨우 남은 마지막 두 개의 이가 보입니다. 세상 풍파를 다 씹어삼킨 하얀 마지막 이 두 개. 파란만장한 새우를 씹어넘기고 남은 마지막 하얀 이 두 개의 이빨입니다. 둘 다의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는 갓 나온 이, 하나는 린로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이.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분간키 어려운 복잡한 심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짠해납니다. 둘 다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그 서로 다른 경우 때문에 독자들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모를 수를 놓고 그냥 헤헤 모두 다 이가 두 개라고 흥연한 마음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감동받고 안 받고는 독자들 자체의 몫입니다. 이 동시는 이렇게 두 세대의 하얀 이를 초점에 놓고 렌즈를 박았습니다. 웃음 속에 눈물 속에 사랑을 잃게 하는 마음 짠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홍영암 시인의 잘 구사된 멋진 동시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문학살롱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설이었습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이번이 우리 활동 딱 30까지 합니다. 예, 이제 4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우리 활동은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아홉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그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그 단어 명절 우리 활동 그 지금 우리 활동 계속 그 연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또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3,700원에 쌀 수 있습니다. 17곽을.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그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

0: 호박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 첩세각을 더 증성해 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금골 첩 8곽을 증성해 드립니다. 그리고 36곽을 사셨을 때는 999원이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게입니다. 이런 야생해삼 뇌물세트를 증성해 드립니다. 이번 우대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린 이 신대방 예수지 오란다, 선생님.
0: 예. 예.
2: 게 이 쓰기 전에, 야, 중풍 정말 세게 맞아서, 정말 숱한 고상 다 하다가 병원 세번 이겨내고, 숱한 약을 좋다는 거 다 써도 해. 어디 병이 심해 그러지 말아야 됐을 때라. 그래, 선생님 강의를 할 날은 듣고서 입을 쓰기 시작했는데, 야, 약은 정말 좋습니다. 그럼 어디면 좋고, 어떻게 좋은가? 혈압이 글쎄, 양도 4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심혈이 100참 많이 넘지. 그니까 사람이 중풍 이런 데다 이랬거나 대중풍이 오기 마련이고, 사람 살겠습니까? 선생님 생각해보죠. 예. 그러니까에, 농포도 본인은, 어떤 나는 어떤 죽는 기밖에 없다. 어떤 이만 살아도 좋다, 이롭다. 어떤 병원 더 아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병원 세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이, 혈압약을 세 번씩 하면서 잡사도, 니가 내려야 갈까? 어떻게 계속 그것을 여유 오르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40도 이상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약이든지 알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좀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야,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한 열흘 보름에 쓰고, 얼굴이 이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붉은색이 열이 계속 오르던 게 열이 조금씩 내립니다. 깨진 게 따라서, 그 다음에 뭔가 그 혈압이 조금씩 내려오던 게, 그 다음에 심류도에, 아, 이때 40개씩 된 게 124에, 그렇게 조금씩 내려오던 게 마지막 정사에 되더라면, 한 대6달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얼굴이 붉은 게, 그 열이 오르는 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혈압도 그 다음에 차차차차차 되면, 야, 6달, 10달 쓰고 나니까, 혈압은 무슨 무식입니까? 대부가 그냥 정사에 되고, 제 선생님과 물어볼까도 봤자고 뭡니까? 이렇게 전공하면서 어떤 이말 썼으면, 이거 혈압이 조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선생님 지시하에서 한 며칠 한 번씩 이렇게 하루 건너 잡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알려주는 처방이 있었자고 뭡니까?
0: 맞습니다, 예.
2: 예, 그거에 식품이라 하는데.
0: 그거는 약은 아닙니다, 예.
2: 예, 예. 식품인데, 아주 그것도 예, 값이 그렇게 비싸는데, 그런 게 없이 그것과도 같이 결합했으니까, 아, 혈압이 조절돼서, 그래서 세 번씩 어서 이게 소방약을 띠를 대까,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까, 그 다음에 이 사람 제품을 어디 갖고, 이거, 그 다음에 죽음을 길에서 이게 상계하니까, 그래.
0: 그렇죠.
2: 예. 아, 약은 어쨌든, 용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이게 지금 혈압의 심장, 예, 머리 어지럽지 난다, 그 다음에 눈이 나쁘해진다, 정신 혼미 상태에 처한다, 아, 이런 게 없어질까, 그 다음에 생명 유지할, 그 다음에 어디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운동 나가지. 아, 무슨 거울 빼졌다. 자기가 아팠습니다. 지금 발목 빼져, 손목 빼져, 다 불어났지. 그런 게 역시 그거 하는 사람 다 나서졌습니다.
0: 생각 한습을 빼주면서 공파치 허증을 치료해주고, 또 그 간 경락이 들어가서 심줄 인대 근육을 관계해주는 요 약재가 또 이 아주 우수한 약재들이 또 이 몇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나, 예, 그렇게 치료 잘 된단 말입니다.
2: 어째서 이게, 숱한약 써서 알게 되는 게, 이 약 써서 이렇게 효과 좋고, 이렇게 모진들이 대포하지 않고, 사람을 이끌어주는가,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게, 이거는 천연적 약재, 고산지구 약재제, 그 말입니다, 선생님.
0: 맞습니다. 해발이 얼마나 높은 것이.
2: 못 된다 말입니다. 그 뭐, 원래 다른 약은 다 이렇게 재배 약재일까나에, 자기 그 맥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산지구 약재, 그때 네 가지 면황물을 띄는 게 또 네 가지가 들어갔죠. 그 뭡니까, 이야기.
0: 맞습니다.
2: 예. 이게 특징이라 말입니다. 우리 생각.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렇게 좋은 약, 비싼 약이 아예 그렇게 4,500m, 5,400m 이상 되는 약이 홍경철에 들어간 게 아예 사람 목숨 아이고 하고 그게 어떤 약이 들어갔고 합니까?
0: 자기니까나 본인이 지금 중풍이 치료 이렇게 되니까나 그렇게 거서에 막 그 약과 그 병이 맞았으니까나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2: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볼까. 예. 그 주치관의 중풍을 치료한다. 뭐 동맥경화를 치료, 심장병도.
0: 예,
2: 그렇습니다. 아, 대단히 심한 심장병도 치료한다. 이렇게 다 쓰이는 거 쓰니까나 효과 있을 때요.
0: 예. 그리고 여기 또 기혈부족도 치료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 기혈부족이라는 게 만병의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치료한다는 요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2: 그래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어떤 게 중요하면 거기다.

0: 쉬어져, 그만.
1: 그렇죠. 그게 쉬어 있단 말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기형 보충을 한다는 게 그게 주치공이 알 수 있는 그게 우리 효과 있겠습니까, 그래. 아이들 생각에. 예.
1: 그래요.
0: 다 따지, 그게. 예. 결국 또 어떤 명을 치료한다면 어떤 약제 들어가야 어떤 명을 치료하지. 아니, 어떤 약제 들어가도 어떤 명을 치료한다. 그런 것도 관심 있으니까
1: 지금. 어떤 약제가 들어갔다는 게 이렇습니다. 거기에 예. 어떤 병을 치료를 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약제가 들어간 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렇지. 들어간 게입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의식이 높아가지고 예. 약제 어떤 약제도 들어가는가 주치병이 어떤 게 적혀 있는가 선생님 강의가 정말 체격 그대로 정말 한마디도 정말 거짓말 없이 딱딱이 정말 진정을 하는가 이거 다 우리 본다 말입니다 기준말에
1: 감독을 받지요
0: 아부소가 가세구멍가 로세라기 말해서 아이고 병을 치료하는 환자들이 그 경험도 하나하나 그 정말 거짓말 한마디도 없이 딱딱딱 그렇게 해결할까 아이 우리도 그렇지 구멍가 병은 확실히 우리 죽음에서 얻은 해탈됐지 구멍가
1: 그렇죠.
0: 이 약이 얼마나 좋다고 우리 아 연변에 이런 약이 이만한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참가했는데
1: 예.
0: 우리 또 어떤가 우리 삼촌 일하는 삼촌이게 돈벌이 그거 싸는데 그 옆집이 또 할머니 또 노공이 세 번 나왔단다.
1: 야 노공이 그렇게 세 번 예. 어머니 꼭 써야 됩니다.
0: 이 노공이
1: 벌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공. 예.
0: 예, 조금 더 달리면 이것이 그래 싸겠다 오후에 찾아가겠다 뛰어 선생님.
1: 예. 그 예. 찾아오시면이 예, 그 예, 세시전을 오라 하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저기 뭐입니까? 당뇨신 예방증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이게 혈압조절이 안 돼서 예, 20여 년이 처약인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아뗐습니다.
1: 예.
3: 그리고 정말 맨발의 선생님이 당뇨신 예방 강의를 듣고 당뇨신 예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예, 다른 한 가지 방법이
1: 있습니다. 예.
3: 예. 같이 썼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약 달 반 만에 당뇨신 예방만 먹는데도 혈압조절이 야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1: 예.
3: 와 정말 이 큰 시름을 들어댔습니다 이 혈압 때문에
1: 예.
3: 예. 저는 이게 내기 세기 되고 나면서 예, 항상 저도 머리 어린쥐 나고 머리 무겁고 또 눈도 뜨기 힘들고 뒷골이 무겁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경력이 없었는데 지금 예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 맑아지고 하니까 정신하니까 기분이 정말 매일 영롭습니다지.
1: 예.
3: 네. 그래 또 이거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도 힘들었는데 야 지금 어떤 관절이 좋아져서 예 멀리 걸어도 지금 관절 아픈 줄 모릅니다지.
1: 좋죠. 예.
3: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가 같이 먹는데 예, 이번에도만 우리 활동이 더 의미했었습니까?
1: 예. 경금이 이중으로 감해주는데.
3: 네. 그러니까 이런 우대 활동에 참가하면 경제상에서 부담 많이 들었으니까
1: 그렇습니다.
3: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3: 그래서 우리는 예, 활동에 참가에 배달 받았는데 우리 문의학은 우리 각각이 보낸 한 친구가 있는데 예, 병원에서 뭐 그 허혈성 무슨 심장병이란다.
1: 아 예.
3: 예. 그래 이런 사람 이약 뭐 효과 볼 수 있겠는가 문의해 달래 그런다.
1: 예, 일반적으로 예 심장이 안 좋은 사람 혈압이 그만 높습니다. 예, 혈압이 높은 분들 보면 또 심장이 안 좋습니다. 예, 이렇게 동반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는 거는 예,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예,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예,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가슴 통증도 가중해지고 예, 하지가 부조히 생기죠.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가지고 일어나 앉아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예, 이런 분들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뜁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또 두근다거리고 예, 몸을 움직여서 체력활동 한다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도 더 명확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 심장이 이완 기능이 또 저하되면서 예,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가지고 층계를 올라간다거나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예, 숨이 많이 찹니다.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장약신 예방 치료

0: 아주 잘 되는 이런 약이죠. 이,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이 서상약인데 서상약이면서 또 그 이게 중약입니다. 예. 근데 이게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또 다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치료해 주고 있고, 아, 또 이 장약 심리방에는 혈압 조절을 그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죠. 예. 그리고 이 약을 볼 때, 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그 심장병 중에서의 아주 그 개그 중한 이런 병들도 지금 치료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심장병이란 게 현관한 게 잘 치료해야 됩니다. 일단 걸렸다 하면은 예, 잘 치료해야 되죠. 예. 그런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는 데서 게다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분이 고혈압성 심장병 치료에 아주 치료 작용이 좋은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예.
1: 그럼 이번에 예, 활동이 좋을 때 오늘 36과 배달받아
0: 쓰겠답니다. 예, 이번에 36과 배달받는 게 제일 경제적입니다. 예, 6,628원이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고, 그 외에 또 야생해삼 999원짜리 또 그거 뇌물세트를 한 박스 드리잼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활동이 아주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녁에 혈압 조절이 하면서 정말 30년이 서약의 혈압약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0: 예.
3: 네, 그러다 선생님이 잔야심리방 강의를 듣고 잔야심리방만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네.
3: 네. 네,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여덟 달 만에 잔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이 정말 완전 조절 잘 됩니다.
0: 자,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도 정말 나는 큰 근심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또 오른쪽 경도망에 빵꽐이 있었는데 심내방 늦다 밤만에 검사하니 경도망에 빵꽐이 딱 없어졌습니다.
0: 좋은 일이죠. 예.
3: 예. 아, 그리고 또 저는 심장이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니 아, 집에 들어오면 문부터 열어야 숨 나올 것 같고 이러는 게 심내방 부분부터 일정상에 하나하나씩 다 해결됐습니다.
0: 예,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예, 예. 이 부분에 정말 여러 방면에 나는 효과 봤습니다. 특히 나는 전력선에 밤소변에 닫았는데 한 번만 소변에 조금 지나가다가 아, 대여섯 번 화장실 때에다가 아침에 머리 어지럽고 이랬는데 이 심내방 부분부터 한 번만 소변이 많아지면서 밤소는 탑승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0: 아, 좋은 일이죠, 예.
3: 예,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 맞고 정신이 바짝 나면서 일어나니.
0: 네.
3: 예. 나는 이게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 우리 앞으로도, 아이, 건강 챙기고, 우리 집사람 같이 먹길래 이번에 현금도 감해주는.
0: 두 번 감해준다, 이번에. 한 번 감해주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감해준단 말입니다.
3: 예, 이주로 가야지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0: 예.
3: 그래, 우리 이종 활동에 자고야 다방받아 왔습니다.
0: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3: 예. 그래, 이게 우리 전화비도 내 손에다 이 약 먹고 있는데, 우리 전화비의 심리율이 어떻다든 빨리 뛰고, 어떤 듯이 뛰고, 예, 심리율을 고르지 않고 항상 머리 어지럽고, 이래 고생했는데, 이 약 먹고 후부터 지금 심리를 고르고 어지럽지 않나고 해. 소화도 잘 되는 지금 염두한다, 이게.
0: 예, 그런 효과를 본다, 원래.
3: 예. 예. 그래, 이번에 또 효과 좋지, 약 효과 좋지, 이번에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3: 크게 싸겠답니다. 36곽 저를 받아봤겠답니다.
0: 예, 36곽 배달 받으시려면은, 아, 그 241-7979번으로 꼭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저는 이 장약 심내방을 먹고 술이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네.
4: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0: 그렇죠.
4: 그런데 예. 방송을 듣고 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0: 예.
4: 몇 달 예, 약을 먹고 선생님이 지도도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으니까 뭔가

0: 됐고 나중에는 이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1: 예.
0: 제가 소설이 정말 너무 잘 됐대다.
1: 아, 예.
0: 네, 예, 지금은 이 장약 10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저는
0: 원래 심장적이나 뭔가 관심병이 있고 또 숨이 많이 차고
1: 여기
0: 예. 와서 이 머리에 저기나 뭐야 계속 어지럼증이 나고 잠이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예. 거기다가 맨풍까지 와가지고 소리 얘 말 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저 얘 고생했댔는데 얘 8개월 사후 먹었는데 얘
1: 예.
0: 너무 저기나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아지시고 예.
0: 예. 그래 지금 저기나 뭔가 이 약은 얘 서당 해발이 그렇게 나쁜 데서 자란 야생약재들로 제조한 우수한 약들을 써 그러는지 약효과 예.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아, 예.
0: 예, 우리 부부는 이 이상약 10내방만 먹으면서 이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저기 나와, 내 지금 이 활동실을 다니는 우리 친구는 이 심율이 140, 150 이렇게 막 뛴답니다.
1: 어.
0: 그래서 이 심장이 저기나 심장약을 많이 썼는데 얘 안 되더랍니다.
1: 아.
0: 그래서 얘 이 약을 쓰면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저기나 물어봐 달라 합니다.
1: 예, 이 심률이 140개, 150개씩 뛴다잼까 이 심률 문란이 이렇게 나타난다는데 어째서 그렇게 그 이 심장병이 좋다는 약들을 많이 드셨는데 효과를 못 보는가? 예, 예 우리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매우 놀랍니다. 예, 심장이 아주 빨리 뛰지 않습니까? 예, 너무 놀라서 예, 그리고 매우 기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예, 심정이 아주 유쾌해진다. 예, 그럼 그 기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전체 신경계를 말하는 게 예,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그 신경이 심장을 공제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심율이 빨리 뛰는 분들 단순히 그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약만 써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소 먼저 신경계를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예, 우리 이 장약 10내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문란이 온 것을 치료해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준다. 예. 예. 그리고 이 장약 10내방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해주고 원래 우리 예, 그 장약 10내방 보면은 아, 신경을 보양해주고 수복도 해주는 이런 그 공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 이 장약 10내방 볼 때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는 또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아, 이분이 우리 장약 10내방을 써준다 할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구분보고 예,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희가 더 상세하게 그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도 우선 이 그쪽이나 장내방 어떤 순지 오란다 인원이 됩니다.
1: 예.
3: 뭐 우리 아바의 중풍이 걸려가지고 소리 거짓말하고 반신 못 썼댔습니다. 그러고 전이서 심하고 위 나빠 밥 못 먹고 밤에 자지 못하고 소변을 잘못 누고 심장이 나빠 밤에 소리 치고 꿈이 많고 이랬댔습니다. 자리를 못하고 내 역할에서 계속 부추해야겠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나장량을 많이 썼댔습니다. 쓰기는 무슨 거짓말 못해서 무슨 한 차 썼겠다.
1: 예, 어쨌든 약은 많이 쓰게 되죠. 그렇게 중풍이
3: 예,
1: 오면.
3: 나는 중풍 치료 못하는 병인가 하고 이랬습니다. 포기를 했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선생님이 강의라는 거에 방송 듣고 소리 들으니까 이게 심내방이 이 중풍 딱 치료한다고 공용수제 딱 쉬어있고 그다음에 저장약이고 예. 재료가 좋고 이러니까 치료된다니까 예, 그거에 귀담아가지고 소리 딱 잡아쓰기 시작해요.
1: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3: 예, 예, 그래서 그거 썼는데, 예, 아니, 저기나 차차차차 스매슬이 좀, 예, 옮겨오고, 손발이 차고, 온몸이 차서 옮겨오고 이래던 게, 예, 차차기 이래던 게, 밥을 잘 먹고, 그래던 게, 밤잠 잘 자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특별하게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약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이래고, 저기 하는데, 지금은 장내방밖에 안 먹습니다.
1: 예.
3: 지랍이 온종일 응용됐습니다.
1: 예.
3: 약을 땄으니까. 네, 그래 지금은 활동 좀 장기 놀라 잘 돼.

0: 힘든다. 얘 발가락에서 먹은 사람은 모른다. 예. 그리고 나도 얘 심장이 나빠가지고 신경질이 많고 그다음에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어지럽고 앉았다 이래나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여자만 투수이 아파서 여 꼼짝 못 하고 오고 하고서 앉았다 이래나면 살던 게 지금은 발팔에 꼬꼬란다.
1: 예.
0: 너무 좋아졌습니다. 나도 얘기했던 활동감 열심히 잘 댕기는데 우리는 이, 이거 저기나 뭔가 저기나 활동할 때마다 우리 상대 우리는 어선 이하고 계속 먹겠습니다. 이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거는
1: 예. 자기 몸에 맞는
0: 이 약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1: 그렇게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0: 예, 이게 예. 우리는 전번에 배달에 받아왔습니다. 그 예. 뭐 활동 좋고 뭐 두 번씩 감해주고 뭐 주는 게 많고 하니까 예. 예. 기분 뚱 해가지고 그럴 때면 그래서 빠르게 때가 낙수한다. 예. 아무래도 먹겠는 거면 소울지가 싸야 되지. 예. 자리도 말 봐야 되지. 예. 근데 우리 저기나 사촌 언니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영이 노공이 걸려가지고 소리 어리버리 하단다. 경력이 하나도 없고 멍하단다. 예. 그냥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다음에 어렴치 나고 밥은 못 먹고 그 맥이 없단다. 그래서 예. 저번에 선생님이 그런 저기나 지도를 받아가지고 저를 한번 썼는데 얘 그렇게 효과 나서 좋단다. 그래서 한번 더 먹어보겠단다.
1: 노공이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해서 그분한테 그 붙여주셔. 예.
0: 예예예 예, 예. 예. 배달해서 보내주겠습니다. 예, 한국에 예 감사합니다.
1: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심장이 예 지자를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상을 넣은 분들 나는 이제 심장이 지자를 넣었기 때문에 심장병에 대해서는 근심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예, 70 내지 75% 이상이 막히면은 심장이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심장이 지자를 몇 개 넣었다 해서 내 심장병이 완전히 일없는 게 아닙니다. 예. 심장 안이 그 많은 혈관에서 지자를 넣은 그 혈관을 하나를 해결해 줬을 뿐 다른 혈관이 앞으로 안 막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지금 지자를 어디로부터 넣는가 하면은 파리 요골동맥을 통해 지자를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심장 지자가 들어가서 심장 혈관이 좁아진 부위에 이르면 활짝 펴지면서 그 좁은 곳을 넓혀준다. 예. 그러나 그 지자를 넣은 그 태합금 지자에 예, 이 지자가 이 태합금 지자 있고 금속이 노출된 이런 지자가 있는데 모두 그물 모양으로 됐습니다. 예,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그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에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예, 혈액 중에 혈지가 높아지고 독소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또 노폐물이 끊임없이 산생되면서 지자의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계속 달라붙기 때문에 심장에 지자를 넣은 후 이산은 계속 서약인 아스피린 혹은 바이 아스피린 버리웨 이런 타딩링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죠. 예. 어떤 분들은 타딩링 약을 몇 년씩 드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간이 쫌매가 올라가지고 대통령 근육이 위축이 오면서 홍원지가 소실되기 때문에 사파에 앉아도 베개서 앉을 수가 없고 심지어 어떤 분은 깡화이스까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서약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심장에 지자를 넣어야 되는 변두리에 있는 분들 심장에 이미 지자를 넣은 분들 그 우리 중약으로 된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혈압 중에 혈질을 낮춰주면서 혈전도 녹여주고 혈을 풀어주면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는 우리 몸 속이 저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지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으로 침투시 시켜주기 때문에 그 방파에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예.
2: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40초인데 안 되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의 즈음에 6월 26일 연변조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가 연결해서 소집되었습니다. 회의는 당의 빛나는 로종과 위대한 공적을 되새기고 전조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 사무일꾼과 선진 기층 당 조직을 표창했으며 전조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 역량을 섭취하며 시대 사명을 과감히 짊어져 연변 도약 주어를 다그쳐 추진하는 가운데서 새 공을 세우고 새 성과를 내도록 동원 경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검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표창 결정을 대독했습니다. 회의에 참관 지도 일꾼들은 표창받은 조 우수 공산당원, 조 우수 당 사무 일꾼과 조 선진 기층 당 조직 대표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받은 인물과 집단대표 6명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를 대표해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표하고 각 업종 전선에서 근면하게 사업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 간부와 당 사무일꾼들에게 진심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5년간의 위대한 로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은 억만 중화 아들 딸들을 단합인솔에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천지개벽의 장엄한 서사시를 써냈고 중국이 수천년 봉건전제 정치에서 인민민주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매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도서고 부유해지며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전반 국면을 통솔하면서 두 가지 대국에 립각해 웅대한 구도로 개혁, 발전, 안정을 통과하고 비범한 계획으로 당과 나라, 군대를 다스리는 사업을 깊이 추진했으며 심원한 전략으로 내정, 외교, 국방을 운영해 중화민족 발전사, 세계 사회주의사, 인류 사회 발전사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는 철과 같은 사실로 세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용도를 득팀없이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간다면 기필코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정신적 바탕색이 있고 한 세대는 그 세대의 사명 담당이 있습니다. 근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과 중공 길림 성위의 견강한 영도하에 연변 각급 당위는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광범한 간부 대중이 실속 있게 일하고 과감히 앞장서도록 단합 인솔해 연변 도약 추월이 새로운 중대 성과를 이룩하도록 주동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실속 있게 일하면서 간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두드러진 기여를 했는 바 실제 행동으로 신념이 굳건하고 당에 충성하는 정치 품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인민지상의 공복정감을 힘있게 해석했으며 직책을 다하고 과감히 난관을 공략하는 담당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 전망 계획이 시작돼 기세를 올리고 난제를 풀며 첫 장을 여는 해이자 연변이 기회를 다잡고 기세를 몰아 발전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고찰, 연변고찰 시한 중요 지시 정신과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 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해야 합니다. 1극 2지 3구 구축 목표를 정조준하고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5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을 숭상하고 선진

선진을 따라 배우며 선진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매 하나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완수함으로써 연변도약 초월을 추진하는 노정에서 새 역할을 보여주고 새 업적을 창조하며 새 휘황을 이룩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신앙과 신념을 확고해 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실천하는 데서 지행 합의를 이루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리론 무장이라는 이 근본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근평 총석의 종료 연설, 종료 지시 정신을 제때에 따라 학습하고 습근평 경제 사상, 당 건설 사상,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종료 사상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변강 지리 강화에 관한 습근평 총석이 종료 론술을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리론적, 정감적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고 시종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분발 정진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주어야 합니다. 견강한 당성을 단련하고 사상 각오를 제고하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산당원이라는 제1신분과 당을 위해 사업하는 제1직책을 시종 명계해야 합니다. 당규약, 당규정, 당규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신청보고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당정이 제창하는 것은 견결히 호응하고 당정이 결정한 것은 견결히 집행하며 당정이 금지한 것은 견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능력이라는 이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 판단력, 정치 터득력, 정치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확고한 정치 입장,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형세를 관찰 분석할 때 정치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대 조치를 내올 때 정치적 역량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사업을 포치 추진할 때 정치적 요구를 통괄적으로 파악하고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정치적 위험을 견결히 경계해야 합니다. 큰 시비 문제와 관건적 시각 앞에서 태도를 견결히 하고 기치를 선명히 하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직책 사명을 확실히 잘 이행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중심 대국을 가슴에 품고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난관을 공략하고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발전 대국에 봉사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업을 전조 발전 대국 속에 놓고 사고하고 계획하면서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대외 개방에서 능력을 크게 발휘하고 향촌 진흥, 생태 건설, 민족 단결에서 각자 재능을 펼치며 민생 개선, 사회 치리, 안정 소호에서 담당 자기를 보여줘 더 많은 실적과 실효로 한 지역에 빛을 더하고 전반 국면에 색채를 보태야 합니다. 발전 중임을 과감히 짊어져야 합니다. 매개 일터를 능력을 단련하고 공을 세우며 업적을 이루는 분투 무대로 삼으며 매개 사업을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실천 단체로 삼아 혁신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발전을 가로막는 막힌 부분과 병목 제약을 제거하고 더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전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모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앞장서 직책을 이행하고 난관을 공략하며 앞장서 대중에게 봉사하고 단계를 소화해야 합니다. 우량한 작품으로 대중을 감화하고 훌륭한 실적으로 대중을 이끌며 당과 군중이 한마음이 되고 상하가 한뜻이 되는 사업 토대를 두텁게 다져 발전에 힘쓰고 추월을 다그치는 강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취지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여러 민족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서 꾸준히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제일 신호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발걸음으로 민정을 가늠하며 진심으로 민의를 경청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정황이 복잡하며 모순이 첨예한 곳에 깊이 들어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민생의 아픈 점과 막힌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살피며 집집의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가운데서 사업의 노력 방향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결책 포치가 더 실제 부합되고 더 온정이 있으며 실효가 있게 해 인민이 부르면 응답하고 인민이 수요가 있으면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수요를 제일 선택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의료, 양로, 타가, 주택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특수 곤란 인원 등 중점 대상에 초점을 맞춰 대중이 체감할 수 있고 손꼽아 기다리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알심들여 잘해 민생 보장이 더 강도가 있고 공공봉사가 더 온전히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더 두터워지게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제일 표준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정책 제정, 대상 실시, 사업 추진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0: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미니 표달 경로를 원활히 하고 대중의 진실한 평가와 의견, 건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며 대중이 제기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허심히 접수하고 제때 정돈 시정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대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 작품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 사업의 락착, 실시를 힘써 틀어지는 데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법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견지하며 자각적으로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연변의 자원 청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의 발전 역정, 현실 상황과 전진 방향을 철저히 파악하며 실제 립각해 발전 구상을 계획하고 실무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제정해 재반 조치가 락착돼 효과를 내고 재반 난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 재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은 밤을 넘기지 않고 사안은 쌓아두지 않는 우량한 작품을 대대적으로 발행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명령을 듣는 즉시 움직이고 즉시 처리하며 포취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성사시킬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를 적게 찾으며 모든 일에서 앞당겨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고효율 집행이 사업의 일상이 되고 선진 창조와 우수 쟁취가 행동 자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잘 해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검 하나를 가는 강인함을 함양하고 룡두사미식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며 산업 육성, 생태보호, 향촌지능, 변경 안정홍보 등 장원한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토대를 다지고 장원한 리익이 되며 후속 동력을 증강하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착실히 잘해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좌절에 봉착했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되며 정해진 전략 목표와 사업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규율과 규칙을 엄수하는 데 앞장서 청렴한 정치 본색을 영문이 간직하는 데서 엄하게 자신을 요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힘을 섭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혁명 문화에서 청렴 결백한 기계를 함양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수량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자아를 완산하며 사치 추구, 감각 자극, 향락 탐닉의 저급한 취미를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도덕과 규범을 잃고 규율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견결히 하지 말며 훌륭한 도덕 품행으로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빛내야 합니다.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한계선을 긋고 행동 경계를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리, 점진적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마비 사상,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제멋대로의 태도를 견결히 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말에 경계가 있으며 행동에 한계가 있게 해 시종 규율과 법률의 궤도에서 일하고 창업하며 깨끗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 사회 감독, 민주 감독과 군중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조명 등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확대경 아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제약 있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창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때든 각종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해 조직이 안심하고 대중이 만족하는 마음 떳떳한 공산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 앞서 회의 참가 지도 일꾼들은 표창받은 인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은, 조중급인민법원 원장과 기타 주급 현직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 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 첫 인민정권 화룡현 약수동 소베트 정부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5월 25일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농민투쟁을 영도해 초보적 승리를 거둔 토대에서 화룡현 약수동의 동북 첫 농촌 소베트 정권인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6일 현지 수백 명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설립대회를 열고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정식으로 내온 뒤 관리 인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지주들의 소

0: 딱 계약과 고리대금 빈 문서를 소각하고 반동 세력의 재산을 몰수해 빈곤농들에게 나눠졌으며 친일 주고 5명을 처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지의 로농 무장을 통합해 약수동 농민 저기대를 조직했는데 저기대를 11개 분대로 나뉘어 마을에 주둔시키며 부대를 확충하는 한편 53형 폭동을 위한 무장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와 반동 봉건 군벌의 탄압과 파괴로 인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중국 공산당 영도하의 동북지역 첫 노농혁명 정권이고 연변 여러 민족 근로대중이 혁명투쟁을 통해 해방을 쟁취한 위대한 실천으로 연변 인민의 혁명투쟁 역사에 빛나는 장을 엮어낸 바 중대하고 심오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의 2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과 당정의 결체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음과 힘을 합쳐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현실적 수요이자 전면 의법 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 요구이며 100년 미중유해 대변국에 대응해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0: 고중입시에 대비해 우리 수에서는 미리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하면서 고중입시 관련 재반 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잡아 표준화, 일체화 시험 운영 모식으로 순조로운 고중입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전역 포함 시험 운영 사업 구도를 구축하고 고중입시 안전 방어망을 촘촘히 짜 시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튼튼한 안전 토대를 다졌습니다. 시험 사무 전 과정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시험 사무 인원 선발 관문을 엄격히 통제해 정치적 자질과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규율의식이 엄격한 인원 1176명을 전주에서 선발해 시험 사무에 투입했습니다. 시험 기간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경찰력 500여 명을 배치해 시험 장소 주변 수험생 녹색 통로를 개통합니다. 위생건강부문에서는 의무일꾼 70명을 통합 배치해 돌발 의료 상황에 대처하며 소방구조대 8개 팀이 전 과정 대기합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일행이 25일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연변 각계 축구팬들은 열정적인 환영식을 열어 할빈 대표팀을 뜨겁게 맞았습니다. 25일 오후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이 연길 서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할빈 대표팀을 위해 조선족 특색 막걸리와 명태를 준비해 가장 순박하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환영을 표했습니다. 기념 촬영 시간 할빈 대표팀 감독진과 선수들은 이번 연변 방문에 흥분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영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6월 27일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감독 정빙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할빈 대표팀은 아주 좋은 형제 팀 관계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계기로 연변에 와서 연변 대표팀과 교류하게 되는데 팀의 상태가 매우 좋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지역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하렵니다. 할빈 쪽 축구팬 무계량입니다. 할빈 대표팀의 연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결해서 20여 년간 살고 있는데 이번에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 대표팀도 응원하고 할빈 대표팀도 응원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과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가사를 읽어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찬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

0: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부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부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오연길로 시작해봅니다.

이어서 최미화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백세 인생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백세 인생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광종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우리 마음도 노래에 실어 흘러가곤 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며 마음속 감정을 노래한 가요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서 소중한 사람과 곁을 지키며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 곁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세상 함께 걸어가길 바라면서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아리랑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정겨운 고향 연기를 노래한 가요.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이 깃든 가요. 리성비 작사 림의 작곡의 연길 찬가 보내드립니다. 남성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종 중 하나가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곁을 지켜주는 친구를 위한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은 부드러운 멜로디의 가요 사랑이 머문 자리 보내드립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이 시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멜로디에 취한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열여덟 곽 사시는 분들께는 스물세 곽을 드리면서 현금 1000원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한 세트 혹은 웅담지황눈약 두 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6월달 우대 활동은 본 약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도 할인하고 선물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는 세 날이 남았습니다. 예, 우리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한다 할 때에는 아주 경제적이면서도 예,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에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서 아주 좋은 이런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야하게 이 상열 하한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의학적 이론으로 본다 할 때에는 이 상열 하한증은 중노년 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노화 현상입니다. 예, 바로 나이가 들면서 중노년에 접어들면은 예, 누구에게나 다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 왜서 그런가 하면은 예, 우리 사람이 인체는 하체는 따뜻하고 상체가 시원해야만이 건강하고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예, 이 반대로 상체로는 열이 오르고 하체로는 오히려 예, 차가워진다 할 때에는 생체 기능이 무너져가는 상열 하한증, 예, 바로 건강하지 못한 이런 상태라고 봅니다. 예, 왜서

0: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원인을 또 알아야 되죠. 그 원인이라 할 때에는 우리 사람 이 인체라 할 때에는 스트레스를 또 받으면은 혈압이 올라가면서 말초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때문에 머리로는 압력이 올라가게 되지만 손발은 차가워지면서 심장하고 간에 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열은 우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라든가 상체 뒷목 쪽으로는 열이 오르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뭔가 신경물란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0: 네.
2: 어제 신경 떨어서 신경물란에서 안세 대단하니까 어제 막 우울증이 막 우울하게 막 우울증이 막 생깁니다.
0: 네.
2: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다 또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지금도 막 나지 진정이 안 돼서 뭐 신경질이 많이 납니다.
0: 네.
2: 저녁에 자세도 많이 잘 잡으려면 어제서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눈을 열어놓고 창틀에 앉아있지 이런 형 고생 많이 하다가 지금 방송 듣고서 여러분들이 동청하도 좋다 해서 지금 나도 망설이다가 좀 생각하고 하던 끝에 지금 싸먹었는데 확실하게 효과 알린다 지금 나는 게 영 좋습니다. 알고 예, 있습니다.
0: 신경물란에 좋습니다.
2: 잠이 안 오는 게 벌써 잠이 잘 오니까 예, 마음이 진정이 잘 됩니다.
0: 네.
2: 그래 식은땀이 다 나다고 식은땀 다 해놓고 예. 가방을 요즘에 여름에는 많이 아파져서 영 좋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요즘에 진정도 잘 되고 예. 신경질 안 난다.
0: 네.
2: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예, 귀에서 막 소리 나고 또 막 귀도 덜 들리고 이랬댔습니다.
0: 네.
2: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 앉아만 있고 그랬댔습니다. 굉장히 이 증상 다 좋아졌습니다. 저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다니기 싫어서 아예 다녔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좋아하니까 너는 동민들과도 말도 하고 어서니 마음이 진정이 잘 되니까 신경질 안 쓴다.
0: 예.
2: 게 많이 불편하던 게 많이 진정이 잘 되고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또 맥도 없고 얘 막 소화 안 됐대. 다 소화도 지금 잘 됩니다.
0: 예.
2: 여러분은 지금 효과 잘 보고 있으니까 정말 진짜 이 이야기 겨울에는 벌레도 되고 여름에 풀로 된다지만 정말 신기한 이야기 맞습니다. 예. 그거 보니까 알립니다.
0: 예.
2: 그래서 효과 볼 때나 지금 오늘도 더 싸서 연락 또 참고해서 또 대답 받겠습니다.
0: 예, 지금 우리 예. 나이가 들면은 화도 자꾸 자기 화내기 쉽지 않아도 자꾸 화도 예. 나자 하고 불면증도 생기고
2: 예.
0: 머리도 흐리터분하죠. 이럴 예. 때는 이 동충하초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이 성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 이 스트레스도 감소시키고 생물종이 정상적으로 예.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수면을 예. 예, 수면의 질이가 좋아집니다.
2: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 지금은 열아홉 가게는 23곽 들이면서 예. 현금은 1,000원 또 할인합니다.
2: 얼마 썼습니까? 예. 예.
0: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2830666번에.
0: 예, 예.
2: 네.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충하철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3: 나는 예,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해서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거 먹으니까 그게 다 없어집니다.
0: 맞습니다. 음량 균형 잡아주길래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감기로, 여름이고 겨울이고 감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기를 하면 그래서 며칠씩 밴드 맞아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감기를 해야 합니다.
0: 예.
3: 감기라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아서 계속 고생했는데 혈압되기 정사이 됩니다.
0: 네.
3: 예, 그러지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그 수면제 먹고 해서 하는데 지금 이거 먹으면 수면제도 아예 먹고 잠 잘 자지 아예 소화 잘 돼서 밥 잘 먹지 하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귀에서 소리 나던 게 지금 귀에서 소리도 헛간나지 아예 납니다.
0: 네. 콘파치 예. 정리 좋아졌단 거 말합니다.
3: 예, 예. 그래 그 지금 헛간나지 아예 납니다.
0: 예.
3: 눈이 부은 게 배우지 않던 게 눈도 맑아지지 머리 흐릿하고 정신 안 나던 게 머리도 예. 정신하고 용도 지금 이야기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나도 오늘 아홉각 살려고 내 전화드렸습니다.
0: 예, 활동이 이제 세 날밖에 없습니다.
3: 예.
0: 아홉각에는 11각 드리면서 또 현금 500원 할인합니다.
3: 예.
0: 예, 그리고 또 선물도 있습니다. 예.
3: 예. 네,
0: 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

0: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지금 동춘하소 발효견본을 먹고 있습니다.
2: 예.
1: 지금 심장이란 게 용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소리. 예. 지금 허리 놀라고 예 그러던 것이 지금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2: 예, 심장이 좋아진 거 말아.
1: 예, 심장 상해가 예. 너무 이렇게. 예, 저희 오랫동안 지속돼가지고 소리 이 지금 수면 장애가 없습니다.
2: 네.
1: 잘 자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2: 네.
1: 이 위가 안 좋아서 설사라 하던지 지금 설사도 먹고, 네 위도 영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먹습니다.
2: 네.
1: 예, 어쨌든 이 이야기가 무슨 저기 겨울에는 뭐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뭐 풀로 된다는가, 정말 4,500m 뭐 고원에서 자란다는가,
2: 예.
1: 정말 효과가 특수하게 좋습니다.
2: 맞습니다. 예. 예.
1: 그리고 저기 뭐입니까, 저기
2: 예.
1: 예, 저기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지금
2: 예.
1: 여러 면에서 이거 아마 이 신체를 조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예. 예. 또 내내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런 질환들이 다 하나하나씩 예. 개선됩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약을 사서 더 먹겠습니다.
2: 예.
1: 계속
2: 지금
1: 먹겠습니다.
2: 활동이 세 날 남았습니다. 열하도 꽉 삼은 숨을 쇠곽 들이면서 1,000원을 할인하고 또 선물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3: 예, 저도 동춘하소 발효견본 먹는 한단다.
2: 예.
3: 저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2: 예.
3: 이거 먹기 전에는 이제 좀 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됐다 말입니다.
2: 예.
3: 혈압이 그것도 올랐다, 내렸다 하네. 약을 계속 먹어도 어쨌든 조금 힘들었습니다.
2: 예.
3: 그러면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잘 때면 시간도 흘리고 꿈이 많고 이
2: 네.
3: 자관이 가슴 계속 부르간 빗소리 소화도 안 되고 이
2: 네.
3: 여름으로 영심 들었습니다.
2: 네.
3: 결국 이 감기 자수를 했단 말입니다. 감기가 다 지나가고 어느 감기는 다 하고 여름에도 계속 마스크 끼고 댕기고 그랬는데 이
2: 네.
3: 지금이 그리고 여름에 제 원래 빙골 국시 같은 것도 못 먹었는데 지금 물이나 먹습니다.
2: 네.
3: 예, 진짜 너무 좋습니다.
2: 예.
3: 예, 이 여름으로 선에서 말하던 증상들도 다 해결되고, 예, 여름으로 너무 좋습니다.
2: 예.
3: 예,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집에 분은 있지 않까, 우리 집에 분도 예, 전립선도 있고, 이렇게 혈지도 좀 높고, 예,
2: 예.
3: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자관 이, 인후염도 영 심하고, 얘처럼 감기 두리고도 계속 감기 달고 있었단 말입니다.
2: 예.
3: 예, 소변도 자꾸 자관이 그랬던 게 이거 내 자꾸 처음에 말 아이도 습대다 강호약이라고 습겹다고 근데 내 먹고 좋아지는 거 보고서리
2: 예.
3: 내 자꾸 이래 권염해서 자관 잡숴봐라고 집에 있느냐 그 무슨 거기 뭐 그래서 권염해서 잡순 게 이제 한 석 달 조금 넘어 잡숴습니다.
2: 예.
3: 근데 이 선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단 말입니다.
2: 맞습니다. 한 달부터
3: 예.
2: 알깁니다. 예.
3: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먹길래 해서 이 열야드 가구 배달밖에 갔다고 길을 전화했습니다.
2: 예. 열야드 가구 23곽 드립니다. 전원은 또 할인하고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

0: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예.
3: 예, 동충하초를 안생 먹었습니다.
4: 예.
3: 예, 예, 예. 이전에, 예. 뭡니까, 그러면 또, 이 코로나에 걸려서 두드려야지. 충기초도 영어 안 났습니다. 엔디아도 안 났고, 계속.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침 계속 짓고 막 피가 막 포함이 영 고생했는데 동충하초를 먹고서니 지난주에 돌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 네.
3: 기침을 알겠습니다. 예. 가래 영 마음에 들었는지 가래도 없어지고요. 어찌 좋은지
4: 모르겠습니다. 네.
3: 그리고 예, 혈압수술에 대해서 영 고생했습니다. 머리도 알겠지 못했습니다.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를 먹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항상 항하고 다 떨어 숨 차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냥 위도 부족한 사주자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충하초 먹고 지저에 바깥에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학도에 좋을 때에 이번 학도에 참고해서 또 아우가 싸다고 전화를 드립니다. 선생님. 예. 좋은 약 아시면서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4: 예.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예, 로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예, 여기도 불편하고 저기도 불편하고 소화 안 되는 거 하면 잠도 안 오고 또 이 변도 잘 통하지 않거나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예,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거나 고혈압, 고혈지, 예,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인체의 모든 생체 기능을 잡아주기 때문에 예,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상열하한증이라 할 때에는 이 로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상열하한증이 발생하는 원인에서 두 번째는 예,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너무 과로하게 되면은 예, 바로 너무 지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입니까?
4: 맞습니다.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5: 나는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영 좋습니다.
4: 예.
5: 선생님 동충하초를 하는 선생님입니까?
4: 맞습니다. 얘기하셔.
5: 아, 나 아이가 냈습니다.
4: 예.
5: 예. 동충하초 쓰고 선생님 나는 예 아픈 것도 이렇고 혈압도 이렇고 식사도 잘합니다.
4: 네.
5: 하루에 네 번, 조금씩 네 번 먹습니다.
4: 네.
5: 이 길에 위에 에, 아침에 자고 깨어나면 골이 신선합니다. 그래 선생님, 내 이 동충하초를 써서 그런지 전번에 예, 코를 이렇게 콱 풍기다고선 이렇게 앞에야. 걔네 콱 풍기 예, 흐뜨흐뜨한 게 예, 좀 지담한 게 이 코 안으로 나옵니다.
4: 네.
5: 그래던 게 정수에 흘러대, 골이.
4: 네.
5: 그게 무엇일까?
4: 그러니까 막혔던 게 풀린 거 말한다.
5: 아,
4: 예.
5: 그래도
4: 그 분비물이란 건 배출이 돼야 됩니다. 배출이 되는 것도 몸이 그 배출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5: 그래서 예, 울다리 안 됐다고 오, 이게 무엇이야? 기름 이게 저기나 혈관에 붙였던 게 아닐까? 우리
4: 저, 점막에 예. 붙었던 게입니다. 코점막에 붙었던 게.
5: 아,
4: 예.
5: 그런 게 예. 그게 그런 다음에 이 골이 쉬어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느껴지더라면
4: 그렇지 숨이 잘 통하니까 물이 맑아졌다는 얘기 맞습니다.

0: 맞습니까?
1: 예, 예.
0: 어, 내가 체험했을까나 이게 그렇지 못하지. 다른 사람은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그랬다 말이야.
1: 예.
0: 예. 그래, 예, 선생님 동생 하철도 나 용 좋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예, 계속 쓸 작전.
1: 예, 활동이 이제 세 날 남았습니다. 예.
0: 예.
1: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은 예. 모두 반나 좋은 약 이렇게 소개를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인체를 본다 할 때에는 너무 과로하게 되면은 아주 약한 이런 미열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러한 미열이라 할 때 우리 중의학에서는 허열이라고 합니다. 예, 허해서 생기는 이런 허열을 말합니다. 예, 몸에 이런 허열이 생기면은 주로는 오후에 피곤할 때 얼굴이라든가 눈으로 열이 오르면서 피로가 확 많이 몰려듭니다.
2: 네.
1: 예, 어떤 분들이 그러죠. 나는 오후만 되면은 열이 난다. 이런 분들은 내가 몸이 허약해지고 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비록 열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사실상 몸이 허약해서 생기는 열이기 때문에 차가운 약을 써서 열을 끄게 하면은 열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예, 이때는 기운을 보충해주는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면은 이 허열을 바로 잡으면서 또 치료가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열이 많은 것 같다 해서 찬 약, 찬 음식 이런 거 드시죠.
2: 네.
1: 이건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허열이기 때문에 우리 양은 보양, 양은 예, 이 잘 보존해 주면서 허열을 보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누구나 지금 갱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죠.
2: 네.
1: 예, 이런 갱년기가 되면 음이허한 음허증이 생기면서 또 열이 상체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분들은 폐경을 겪으면서 또 더 심해집니다. 바로 폐경 전후에 이런 얼굴에 화기 오르거나 열이 울러뜨거나 바로 상열하한증 증상이가 예,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남성분들은 예, 50대 접어들면서 조혈현상 예, 더구나 좀 마르면서 열이 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2: 네.
1: 예, 이때 생기는 열은 여전히 차가운 약을 쓰면은 안 됩니다. 부족해진 음을 보충하는 보험제를 쓰면서 열을 내리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열에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열이 적절히 골고루 분포돼서 머리는 차갑고 다리 쪽은 따뜻한 이런 상태 되면은 예, 자연히 이 상태 이 컨디션이라 하죠. 이 컨디션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만약 아, 나는 이 자꾸 몸이 뜨거워지고 눈도 뜨끈뜨끈해지지 모관도 막 마르는 것 같듯이 이런다 할 때는 내 몸에 병이 있구나 병이 생기고 균형이 깨진다는 거 이거 인차 느껴야 됩니다. 예, 만약 이러한 상태를 우리 상열하한증과 반대인 예, 이런 두한종열이라 하죠. 두한종열은 건강한 상태를 말하고 상열하한증은 예, 우리 질병 상태를 말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가 왜 해서 이런 아, 좀 이 좀 상열하한증이 있거나 그리고 또 손발이 차가운 예, 이런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효과 있는가 하면은 예, 우리 동충 하초는 성질도 따뜻하고 주로는 폐경하고 신장경에 작용하면서 그 주요한 이런 효능을 보면은 폐음을 자양하고 신양을 보호하면서 이런 음양 균형을 잡아줍니다. 예, 때문에, 우리 대부분 한 가지 약으로 이렇게

0: 신장이 허약한 거 다스려주면은 당연히 심장이 같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숨이 차고 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예,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신양 부족으로서 예, 나타나는 남성분들이 특별히 정력이 좀 약하거나 허리와 또 무릎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있는 이런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지금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아, 전립선 질환이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많은 약을 써봤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고 우리 발효동충하촉 균분을 쓰면서 몸도 좋아지고 전립선 질환도 같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동충하초는 불로장생이 비약으로서 이 강장제로 예, 아주 귀하게 여기는 예, 이런 보약에 속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로화 방지하고 항피로 작용이 있으면서 예, 또 지금 보면은 외국이랑 가서 오랫동안 좀 이 고된 노동을 하고 온 분들이 있죠.
1: 네.
0: 예, 이런 고된 노동을 했거나 예, 한마디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피곤한 예,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피로가 빨리 풀려지면서 예, 이런 활력을 또 되찾게 됩니다. 예, 때문에 힘이 빠지는 이런 중장년층하고 노년층 고령인 분들에게는 아주 리상적인 이런 천년약재라고 보면 됩니다. 예, 때문에 주요한 거는 우리 로화라 할 때는 이 상열하한증도 로화 현상이지만 이 상열하한증이 발생하는 그 원인에는 예, 그 뿌리는 음양균형이 깨지는 데 있습니다. 예, 때문에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음과 양이 균형되면서 면역계통도 또 활성화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면역계통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질병, 예, 쉽게는 그래서 감기 자꾸 걸리거나 여기저기 또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전병칠 작사 거창모 작곡의 꼬불길 보내드립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과 소박한 정서를 담은 이 가요를 박연 가수가

예전에는 자신이 듣고 싶은 가수의 녹음 테이프를 사서 듣곤 했죠. 녹음 테이프도 이제는 추억 속의 물건입니다. 이어서 김혁 작사, 박령훈 작곡의 그대 남기고 간 녹음 테이프 보내드립니다. 디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착실한 감농꾼 보내드립니다. 성실하게 땅을 일구는 농군의 모습과 알찬 삶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이어서 석화 작사 한병락 작곡이 연기를 노래한다 보내드립니다. 요즘 연기는 왕홍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유람객들의 발길이 끊기질 않는데요. 우리 고향 연기를 더욱더 번창하길 바라면서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송휘 작사 정준옥 작곡의 북경에 가고 싶소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기 우리 수도 북경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노래에 담은 가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꾀꼴새에 비유하죠.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안미옥 작사 최삼명 작곡의 꾀꼴새 처녀 보내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로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기의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2: 연기의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1: 북경 시간으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껏 사랑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박훈을 작사 최재일 작곡의 살고 싶은 청선을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기 목소리는 땅속 뿌리에서 올라가는 속삭임입니다. 아래 임춘영 작사 장기남 작곡의 고향기 목소리를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내일에 산다는 것은 미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아래 김철호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일에 살자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민들레 헐씨는 땅을 떠나면서도 땅을 잊지 않은 가장 충실한 방랑자입니다. 아래 김종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민들레 헐씨를 강민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늘은 닿을 수 없어도 마음으로 안을 수 있으니 꿈도 그처럼 커다랗게 품으면 삶도 넓어질 겁니다. 아래 문춘선 작사 김승길 작곡의 하늘을 안고 살아라를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0: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대 활동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여지껏 하던 우대 활동에서 제일 강도가 셉니다. 보조금 더 나가고 약에서 약도 고부려도 드리고 레이저 치료 기계를 드리는가 하면은 또 Q10이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이 Q10이란 거 계속 먹어두면은 여러 가지 심장병 치료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Q10도 드리고 있습니다. 특대우대 활동입니다에 며칠 남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이 건의 보시와 설명드리면서 우리 그 약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 뇌를 건전하게 하고 보신 곰팥이 이런 모든 문제점을 치료하고 곰팥을 건강하게 해준다 하는 약인데 이런 뇌조직의 문제점을 치료하자면 제일 먼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져야 됩니다. 오장육부가 좋아지고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이루어져야만이 뇌가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의 각도에서 보면은 뇌 문제 있거나 노공이 있거나 신공이 있거나 이런 문제점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곰팥이 문제 하면은 따라서 나오는 게 전립선입니다. 어제 제가 전립선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렸는데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 이거는 60대 이상 되는 남성분들 사실 이 50대부터 다 시작됩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이 소변량이 줄어들고 소변을 보는 게 이전과 같지 않고 힘이 없고 심지어 60대, 70대 이상은 소변은 자기 발등에다 넣는다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소변 장애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밤 소변이 잦아지는 게 제일 귀찮죠. 예. 또 밤에 여러 번 일어나지만 소변량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소변 차수만 많아지고 소변이 불편함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아프고 예. 성욕감퇴증이 나오고 예.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곰팥이 있습니다. 곰팥이 허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곰팥이 기운이 떨어졌다 이런데 우리 곰팥은 양기하고 음기로 나누는데 이런 거는 주로 양기가 허한 사람들이 쉽게 발생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2: 예, 예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근육보신하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옛날에 다르냐고 많이 썼지만 부산 아니냐고 많이 썼는데 많은 아이들들은 말입니다. 이 잡수는 도중에서 자꾸 반복이 오던 게 이 권유보신하는 우선 반년 연기 잡쌌는데 용이 지금 도착한 뭔가 옛날에는 머리도 이렇게 막 어지러워하고 혈압도 엉덩 안 되고 그리고 손발이 몹시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담한다.
1: 네, 남자가
2: 그래서 손발이 지리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 전열선도 얘도 이렇게 심해지면서 우리 위생실에 가면 네. 몸이 잘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들 나가고 이러면서 다 못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약 쓰면서 지금 이거 어지럼 증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쉬고 그 다음에는 그 뭔가 혈압도 운동도 잘 되고 옛날에 소화도 안 되고 그랬던 게 식사도 잘하고 지금 이 전열선도 어떤 소변 쉬워이 나가고 이렇게 밤잠 또 깊게 쉬니까 나의 소변이 전열선이가 많이 해결받는 것 같으란 말입니다.
1: 네.
2: 그리고 지금 이거 간도 지방 간

0: 있어서 이 아기도 압수수색 가서 검사를 하니까 수치해서 검사를 하니까 얘 지방간이 기관상 없어졌다 그랬구나. 그리고 내 소화도 지금 잘 되고 형 여러모로 이 약수는 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장기로 발경을 하길래 해서 예. 이거 그런 또 배달받다고 15통 배달받다고 전화드렸어요.
1: 이 약을 장기적으로 쓰면은 다른 약을 써서 치료 아이들 된 이런 병들이 잘 치료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약
1: 장기적으로 쓰시고 예.
0: 형 어디 불편한 데 없다 한단 말입니다.
1: 네, 계속 쓰십시오.
0: 예, 그 배달 전화 한번 알려주시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2: 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너비 4mm에 4cm란 말입니다. 앞뒤 두께 3cm, 아래로 2cm에서 4, 3이 쌓였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크기는 다르지만 표준은 이렇습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건립보수관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넉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매년에 매교구에 손발이 시리고 소화가 받아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하면 막 터질 기회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사이 정말 첨약은 얼마 먹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징하면 가서 댄디도 하고 예, 그런 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 부르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돈을 보시고 왔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어림지나던 게 그거 맑아지고 예, 손발이 그렇게 차던 게 그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소화가 되던 게 소화가 잘 됐고 밥을 잘 먹고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자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게 밤잠 잘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얘 몸이 헷갑아지고 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질 적에 또 15가지 배달받다 그래요.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15가지 사면 15가지 더 드립니다. 1,000원.
3: 예, 활동 좋은데. 예,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남성들만 있는 전립선. 뇨도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방광 바로 밑에 있으면서 방광에서 이 뇨도가 뻗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이 비대가 오고 염증이 오면 커집니다. 이게 주로 비초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예? 네, 우리 전립선에 대해서 검사하겠다는 분들 뭐 다른 검사 필요 없습니다. 먼저 가서 비초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이 전립선이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커지게 되면은 이 뇨도를 압박합니다. 그 다음에 방광을 올림입니다. 그래서 자꾸 소변이 내려본 생각이 들죠. 이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은 우리 대뇌에서는 방광이 소변이 찼는가 해서 소변 보라는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때문에 전립선 비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소변을 자꾸 봅니다. 그런데 또 급하고 소변 볼 때 급하단 말입니다. 빨리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바지에다 실수해서 이 겨울에 오는 분들 보통 부부관들이 와서는 노친들이 또 말합니다. 야 이혼감 그저 바지를 적시지 빨래를 못 해내겠다고 또 이게 있고 더 바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소변이 급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4: 나도 건립보수관 쓰고 있습니다. 나는 심장 투자도 둘 했지 또 다발등 내경색이 있어서 이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니까 어지럼증이 나던 게 아니 나지. 혈압이 지속성이 잘 되지.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소변이 자꾸 뻗는데 그 증상도 이렇습니다. 어떤 소변은 굵게 보고 수량도 많고 그래서 이번 활동이 좋을 때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 있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전립선 비대에 전립선 염증이 있으면 벌써 50대부터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만 소변 보는 게 힘이 없이 누구 기다렸다 놔야 되고 소변 볼 때 갈라져 나가고 소변이 힘이 없이 속도 없다 보니까 자기 발등에다 다 떨군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전립선 비대에 전립선 염증이

0: 어느 원인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허증입니다. 콩팥이 양기가 허하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이 없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환우는 먼저 콩팥이 기를 돋가주고 양기든 응기든 기와 혈을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이런 전립선 비대 염증 이게 싹 치료되는 걸 느낍니다. 벌써 소변부터 시원하게 나갑니다. 소변이 잦던 게 없어집니다. 그게 뇌를 건강하게 하는 약인데 왜 전립선 비대가 좋다 하는가? 그 도리가 어디에 있는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뇌세포가 죽고 머리에 올라가는 그 뇌수가 적어지는 원인이 콩팥에 있단 말입니다. 콩팥이 나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면 또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반대로 콩팥이 좋아지게 되면 간이 좋아집니다. 이 간이 나쁘게 되면은 그 음도습진이라 뭡니다.
1: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2: 예, 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건네 보시환 이 약을 다 썼습니다.
0: 네.
2: 예, 그래갖고 답습기 어떤 연세도 어떤 70대 동반인데 이거 답습니까? 머리 이렇게 오지름지 나는 게 많이 좋았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픈 것도 예, 이렇게 또,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 하더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써니 아이즈 와서 자꾸 예, 소변도 너무 답습니다. 근데 그런 네. 얘기 없을까?
0: 예.
2: 예, 네, 그래갖고, 오지름지 나니까, 또 무슨, 오즈노, 무슨, 항상, 고기나 나아지니까,
0: 예.
2: 예. 예, 그래갖고, 오늘 그 약을 좀 더 사달라고, 서로 그 집 좀 보내달라고, 그랬다.
0: 예, 보내주시고.
2: 예, 어디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0: 예, 보내줄 수 있고, 우리 한두 시간에 연결시면 다 배달이 됩니다. 예.
2: 예.
0: 이분들도, 우리 집분들도, 예. 우리 그 책임지고, 다 이 약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예, 예. 이름 넣고, 또 요즘에 우대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뭐, 딱 오지름증, 뭐, 소변 이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분들, 그렇게 놓치다 싸우던 것도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예. 하는 거는 모두 성인 아이들은 또 알 수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좋습니다. 예.
2: 예.
0: 해주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놓치니 그렇게 믿고 놓치나고 싸우고 짜증내던 게 그게 나사지는가? 이거는 우리 남성분들이 콩팥이 향기가 좋아지면은 이런 성욕감퇴증이라든가 음도의 음경습진이라든가 이 음부에 와서 남성분들이 습진이 아주 많습니다. 자꾸 거기 가서 손이 긁는단 말입니다. 영상하죠? 이래서 눈치를 보면서 이러는 분들 정말 이게 좀 남성분들이 말하기 좀 쉽지 않은 병입니다. 예? 치료도 잘해야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주문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네, 그 본인 보지 않고 지금 많이 좋아집니다. 예. 우리 친구 이 당뇨도 오래 해서 이제 가 예.
0: 네.
3: 나빠지고 심장도 붙이고 이 당뇨병은 이게 어떻습니까?
0: 당뇨병에는 홍삼이 들어가면 아주 혈통 조절도 좀 잘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이 홍삼 사포닌이 꼭 써줘야 됩니다. 예. 다른 약이 필요 없습니다. 홍삼 사포닌이 공부하면 좋고 여기 또 진유화에 진유화 잔뜩 들어가면서 그런 허혈을 싹 없애요. 아주 좋습니다.
1: 네.
3: 그럼 당뇨병이 좋습니다. 예.
0: 네,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이 많아야 하죠.
3: 네, 이제 먹어도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아, 그 약을 먹구나. 정말 별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음경습진, 또 여자들은 음도습진도 적지 않습니다. 자꾸 가려본 병. 거기 물론 띠충빙하고도 관계되지만, 백태가 노른으른 백태 나가는 게 이게 다 습진 때문입니다. 예? 이런 분들, 콩팥이 양기를 보충하면 그거는 뭐 약을 안 써도 싹 없어집니다.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던 사람들이 이거는 믿어보십시오. 이 치료가 이 중의 치료가 이렇게 묘하단 말입니다. 그 음경습진 있고 음도습진 있고 가려봐서 날리고 이거 내 어제 10년째 이렇게 계속 고생하는데 이러던 분들 약도 많이 써봤다고 여성분들 하면은 그 구사

0: 전 고3이 들어가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지 해결 못 받은 분들 남성분들은 또 약도 못 씁니다. 쓸데 없습니다. 뭐 병원에 가봤대서 기근에 바르는 약이나 주죠. 예? 그러던 게 이게 다 없어지죠. 이거는 주로 담낭 경락이 막히면서 습이 빠지지 못해서 오는 음경습진, 음도습진입니다. 이게 싹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가? 콩팥이 향기를 보충하면 집도 보십시오. 습이 많고 냉하고 이럴 때 불어대야 해결되지. 거기다 무슨 뭐 장식품을 해서 해결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 치료 방법이가 아주 정확합니다. 때문에 저희들 이 건예보신환을 쓰고 많은 분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병치료 효과를 보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희들 이 건예보신환을 쓰고 이런저런 만성병으로 고생하던 분들 그 치료상에서 확실히 나는 효과를 봤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건예보신환 우대활동이가 좀 독특합니다. 우대활동이 독특하고 그 다음에 그 우대활동 이용한다 할 때 좀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또 이런 만성병들 한 개 료종 갖고는 잘 안 됩니다. 한두 개 료종씩 중요한 건 한 개 료종이 석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 료종씩 쓰고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5가지 진지한 약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능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에 5곽 싸면 4곽을 떠들이고 10곽에 12곽을 떠들입니다. 약에서 약을 떠들이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르습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0: 게 어디 영지 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은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곰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간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간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혈이시다 보면은 코 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2: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고양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 그서 밥 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런,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 간이가 염치 있다는 거.
0: 네.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저 약을 재단 거라 하는데, 시작을 해서, 난 집에 가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액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이게 밥맛이 돌아서 그러면
0: 안돼.
2: 네.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에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니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면
0: 네.
2: 그러면 벌써 아니 또 소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검은색이 된다면 그래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어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그들이 단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단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만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이 있다만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를 좀 감사드립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곰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앤에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가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 했댔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헤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렇습니다. 영 좋지. 예. 그리고 예. 잘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고 잘합니다. 그리고
0: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3: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그 병원에가 검사라가 강내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자라서 너는 지금 반드시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면 썼으면 내 동생이지.
0: 네.
3: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는데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불불태네 했는데 지금 뭐

0: 몸이 불평이상 내리고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가 되고 밥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술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고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잖아 드립니다.
1: 이번에는 10곽 사도 12곽을 또 드립니다. 22곽이 나고
0: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다 배달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
2: 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곰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에 즈음해 6월 26일 연변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가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당의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공적을 되새기고 전주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 사무일꾼과 선진 기층 당 조직을 표창했으며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 역량을 섭취하며 시대 사명을 과감히 짊어져 연변 도약 조화를 다그쳐 추진하는 가운데서 새 공을 세우고 새 성과를 내도록 동원 경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표창 결정을 대독했습니다. 회의에 참관 지도일꾼들은 표창받은 조우수공산당원, 조우수당사무일꾼과 조선진기층당조직 대표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받은 인물과 집단대표 6명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를 대표해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표하고 각 업종 전선에서 근면하게 사업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 간부와 당 사무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5년간의 위대한 로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은 억만총무 아들 딸들을 단합인솔해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천지개벽의 장엄한 서사시를 써냈고 중국이 수천년 봉건전제 정치에서 인민민주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매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도서고 부유해지며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전반 국면을 통솔하면서 두 가지 대국에 립각해 웅대한 구도로 개혁, 발전, 안정을 통과하고 비범한 기백으로 당과 나라, 군대를 다스리는 사업을 깊이 추진했으며 심원한 전략으로 내정, 외교, 국방을 운영해 중화민족 발전사, 세계사회주의사, 인류사회발전사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는 철과 같은 사실로 세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용도를 틀림없이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간다면 기필코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정신적 바탕색이 있고 한 세대는 그 세대의 사명 담당이 있습니다. 근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과 중공 길림 성위의 견강한 용도하에 연변 각급 당위는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광범한 간부 대중이 실속 있게 일하고 과감히 앞장서도록 단합 인솔해 연변 도약 추월이 새로운 중대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실속 있게 일하면서 간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두드러진 기여를 했는 바 실제 행동으로 신념이 굳건하고 당에 충성하는 정치 품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인민지상의 공복정감을 힘있게 해석했으며 직책을 다하고 과감히 난관을 공략하는 담당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 전망 계획이 시작돼 기세를 올리고 난제를 풀며 첫 장을 여는 해이자 연변이 기회를 다잡고 기세를 몰아 발전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고찰, 연변고찰시한 중요지시정신과 길림성 당위 정보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정신을 깊이 관철실시하면서 위대한 창당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정확한 실적권을 확고히 수립 실천해야 합니다. 1극 2지 3구 구축 목표를 정조전하고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을 숭상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며 선진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매 하나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완수함으로써 연변 도약 초월을 추진하는 노정에서 새 역할을 보여주고 새 업적을 창조하며 새 휘황을 이룩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신앙과 신념을 확고해 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실천하는 데서 지행 합의를 이루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리론 무장이라는 이 근본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제때에 따라 학습하고 습근평 경제 사상, 당 건설 사상,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변강 체리 강화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述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이론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이론적, 정감적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고 시종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분발 정진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주어야 합니다. 견강한 당성을 단련하고 사상 각오를 제고하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산당원이라는 제1신분과 당을 위해 사업하는 제1직책을 시종 명계해야 합니다. 당규약, 당규정, 당규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신청보고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당장이 제창하는 것은 견결히 호응하고 당장이 결정한 것은 견결히 집행하며 당장이 금지한 것은 견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능력이라는 이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 판단력, 정치 더독력, 정치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확고한 정치 입장,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형세를 관찰 분석할 때 정치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대 조치를 내올 때 정치적 역량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사업을 포치 추진할 때 정치적 요구를 통괄적으로 파악하고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정치적 위험을 견결히 경계해야 합니다. 큰 시비 문제와 관건적 시각 앞에서 태도를 견결히 하고 기치를 선명히 하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직책 사명을 확실히 잘 이행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중심대국을 가슴에 품고 연변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난관을 공략하고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발전대국에 봉사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업을 전조발전대국 속에 놓고 사고하고 계획하면서 대상건설, 투자유치, 대외개방에서 능력을 크게 발휘하고 향촌지능, 생태건설, 민족단결에서 각자 재능을 펼치며 민생개선, 사회치리, 안정소호에서 담당자기를 보여줘 더 많은 실적과 실효로 한 지역에 빛을 더하고 전반 국면에 색채를 보태야 합니다. 발전 중임을 과감히 짊어져야 합니다. 매개일터를 능력을 단련하고 공을 세우며 업적을 이루는 분투 무대로 삼으며 매개 사업을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실천 담처로 삼아 혁신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발전을 가로막는 막힌 부분과 병목 제약을 제거하고 더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전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모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앞장서 직책을 이행하고 난관을 공략하며 앞장서 대중에게 봉사하고 단계를 수호해야 합니다. 우량한 작품으로 대중을 감화하고 훌륭한 실적으로 대중을 이끌며 당과 군중이 한마음이 되고 상하가 한뜻이 되는 사업 토대를 두텁게 다져 발전에 힘쓰고 추월을 다그치는 강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취지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여러 민족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서 꾸준히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죄를 신호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발걸음으로 민정을 가늠하며 진심으로 민의를 경청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정황이 복잡하며 모순이 첨예한 곳에 깊이 들어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민생의 아픈 점과 막힌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살피며 집집에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가운데서 사업의 노력 방향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결책 포치가 더 실제 부합되고 더 온정이 있으며 실효가 있게 해 인민이 부르면 응답하고 인민이 수요가 있으면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수요를 제일 선택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의료, 양로, 타가, 주택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특수곤란인원 등 중점 대상에 초점을 맞춰 대중이 체감할 수 있고 손꼽아 기다리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알심들여 잘해 민생보장이 더 강도가 있고 공공봉사가 더 온전히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더 두터워지게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제일 표준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정책 제정, 대상 실시, 사업 추진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미니 표달 경로를 원활히 하고 대중의 진실한 평가와 의견, 건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며 대중이 제기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허심히 접수하고 제때 정돈 시정해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대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 작품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 사업의 락착, 실시를 힘써 틀어지는 데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법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견제하며 자각적으로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연변의 자원 첨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의 발전 역정, 현실 상황과 전진 방향을 철저히 파악하며 실제 립학계 발전 구상을 계획하고 실무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제정해 재반 조치가 락착돼 효과를 내고 재반 난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 재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은 밤을 넘기지 않고 사안은 쌓아두지 않는 우량한 작품을 대대적으로 발행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명령을 듣는 즉시 움직이고 즉시 처리하며 포취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성사시킬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를 적게 찾으며 모든 일에서 앞당겨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고효율 집행이 사업의 일상이 되고 선진 창조와 우수 쟁취가 행동 자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잘 해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검 하나를 가는 강인함을 함양하고 룡두삼이식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며 산업 육성, 생태보호, 향촌지능, 변경 안정 홍보 등 장원한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0: 고대를 다지고 장원한 리익이 되며 후속 동력을 증강하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착실히 잘해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좌절에 봉착했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되며 정해진 전략 목표와 사업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규율과 규칙을 엄수하는 데 앞장서 청렴한 정치 본색을 영문이 간직하는 데서 엄하게 자신을 요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힘을 섭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혁명 문화에서 청렴 결백한 기계를 함양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수양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자아를 완산하며 사치 추구, 감각 자극, 향락 탐닉의 저급한 취미를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도덕과 규범을 잃고 규율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견결히 하지 말며 훌륭한 도덕 품행으로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빛내야 합니다.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한계선을 긋고 행동 경계를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리, 점진적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마비사상,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제멋대로의 태도를 견결히 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말에 경계가 있으며 행동에 한계가 있게 해 시종 규율과 법률의 궤도에서 일하고 창업하며 깨끗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 사회 감독, 민주 감독과 군중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조명 등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확대경 아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제약이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창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때든 각종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해 조직이 안심하고 대중이 만족하는 마음 떳떳한 공산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 앞서 회의 참가 지도 일꾼들은 표창받은 인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은, 조중급인민법원 원장과 기타 주급 현직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 첫 인민정권 활용현 약수동 소베트 정부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5월 25일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농민투쟁을 영도해 초보적 승리를 거둔 토대에서 활용현 약수동의 동북 첫 농촌 소베트 정권인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6일 현지 수백 명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설립대회를 열고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정식으로 내온 뒤 관리 인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지주들의 소작 계약과 고리대금 빈 문서를 소각하고 반동 세력의 재산을 몰수해 빈곤농들에게 나눠졌으며 친일 주고 5명을 처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지의 로농 무장을 통합해 약수동 농민 저기대를 조직했는데 저기대를 11개 분대로 나뉘어 마을에 주둔시키며 부대를 확충하는 한편 5.3형 폭동을 위한 무장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와 반동 봉건 군벌의 탄압과 파괴로 인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동북지역 첫 노농혁명 정권이고 연변 여러 민족 근로대중이 혁명투쟁을 통해 해방을 쟁취한 위대한 실천으로 연변 인민의 혁명투쟁 역사에 빛나는 장을 엮어낸 바 중대하고 심오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0: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결의 해독.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의 2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과 당정의 결체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음과 힘을 합쳐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현실적 수요이자 전면 입법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치리체계와 치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 요구이며 100년 미중유해 대변국에 대응해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 고중입시에 대비해 우리 수에서는 미리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하면서 고중입시 관련 재반 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잡아 표준화 일체화 시험 운영 모식으로 순조로운 고중입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0: 기술에서는 전역 포함 시험 운영 사업 구도를 구축하고 고중입시 안전 방어망을 촘촘짜 시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튼튼한 안전 토대를 다졌습니다. 시험 사무 전 과정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시험 사무 인원 선발 관문을 엄격히 통제, 정치적 자질과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규율 이식이 엄격한 인원 1,176명을 전주에서 선발해 시험 사무에 투입했습니다. 시험 기간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경찰력 500여 명을 배치해 시험 장소 주변 수험생 녹색 통로를 개통합니다. 위생건강부문에서는 의무일꾼 70명을 통합 배치해 돌발 의료 상황에 대처하며 소방구조대 8개 팀이 전 과정 대기합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일행이 25일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연변각계 축구팬들은 열정적인 환영식을 열어 할빈 대표팀을 뜨겁게 맞았습니다. 25일 오후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이 연길 서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할빈 대표팀을 위해 조선족 특색 막걸리와 명태를 준비해 가장 순박하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환영을 표했습니다. 기념 촬영 시간 할빈 대표팀 감독진과 선수들은 이번 연변 방문에 흥분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영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6월 27일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감독 정빙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할빈 대표팀은 아주 좋은 형제 팀 관계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계기로 연변에 와서 연변 대표팀과 교류하게 되는데 팀의 상태가 매우 좋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지역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하렵니다. 할빈 쪽 축구팬 무계량입니다. 할빈 대표팀의 연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결해서 20여 년간 살고 있는데 이번에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 대표팀도 응원하고 할빈 대표팀도 응원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1: 네, 어떤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2: 목장이나 네. 보안 그런 데 경비를 좀 일하려고 하.
1: 경비 혹은 네. 소사양장에 네, 네, 축목업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세요.
2: 네. 네. 전화번호는 139
1: 네.
2: 4332
1: 네.
2: 7879
1: 그래요? 알겠습니다.
2: 네. 자, 그럼 재방송 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참여 고맙고요. 네.
3: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0: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26형 자전거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2형 자전거와 환자용 침대도 팝니다. 연락번호 136-207-7541번, 156-207-7541번입니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에 61.28평방미터 되는 집을 팝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네, 그리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고요.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0,000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이고요. 그리고 7층 집의 5층에 단칸방을 세줍니다. 면적은 2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구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에 43평방미터 되는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소사양장의 중모급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여성용 중고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1254번, 155-2678-1254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대안 없습니다. 이외 중고손품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0: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외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연길시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웁니다. 연락번호는요,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9940번, 1594333-9940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과 아파트에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 현에 위치한 흠전 빌딩의 10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지급하는 정보내려 갑니다.
0: 네, 말씀 주십시오.
1: 예, 집 위치는 천란의 대시쇼 취에 있는 3층입니다.
0: 네.
1: 예, 면적은 61평 좀 더디고요.
0: 네.
1: 양수 히팅의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집 근처에는 연남초등학교 시희중이 있고요. 민속촌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등기전화는 156
0: 네.
1: 0050-9121번입니다.
0: 네. 네, 집은 몇 층이죠?
1: 3층입니다.
0: 3층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렵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0: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1: 네.
0: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집이고
1: 네.
0: 중간집입니다.
1: 네.
0: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0: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타고 백돌 창고에 있습니다.
1: 네.
0: 채소식물 밭도 있습니다.
1: 네.
0: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 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0: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0: 고유 토지여서 냉이 땡냉이 능력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연락번호 138
1: 네.
0: 9433
1: 네.
0: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수고하세요.
1: 네.

우리의 긴 교류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정보광장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진달래의 여름 광장 대중문화활동 즐거운 연길 무대가 일전에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개막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은은한 선율과 함께 즐거운 연길 무대 문예 공연이 천막을 열었습니다. 연길시 문화관, 연길시 사회예술양성기구와 민간예술단체의 근 100명의 출연자들이 련번으로 무대에 올라 무용, 장고의 노래, 독창, 함께 이뤄가는 중국 꿈, 힙합댄스, 역종창, 연길이라는 생활 등 12가지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열연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 심금을 울리는 노래와 력동적인 춤사위, 랑랑한 북소리가 무대에서 서로 어우러져 여러 민족 대중이 분발 향상하고 적극 진출하는 정신풍모를 생동하게 펼쳐 보였고 연결시 대중문화의 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결시 문화관 관련 책임자는 연결시 대중문화 브랜드 활동의 하나인 즐거운 연결 무대는 대중의 수요에 따라 현실적이고 특색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문의 공유를 꾸준히 내놓아 여러 민족의 레왕, 교류, 융화를 촉진하며 문화 관광 융합의 질과 효과 상승을 추동하고 도시 지명도와 호감도를 제고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즐거운 연길 무대는 8월 29일까지 지속되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에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0: 일전에 혼촌시 삼국계 주제상업거리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혼촌 해산물 거리 북쪽에 위치한 삼국계 주제상업거리는 혼촌시가 중점적으로 구축한 변경 문화관광 상업무역 질 향상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총투자액이 0.85억 원, 실내 건축 면적이 5,500평방미터, 실외 미식거리의 면적이 4,5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은 해산물 소매, 특색요리, 정밀 심층가공, 인기 레저거리 등 다양한 업태를 한데 모았습니다. 대상은 2025년 10월에 초기 계획을 가동하고 2026년 3월에 전면 착공 건설됐습니다. 현재 실내 1층에는 20개의 해산물 판매 상가들이 입주해 신선한 킹크랩 등 각종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리 2층, 3층의 료식 기업들도 동시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실외 미식거리에는 60개의 특색 로점과 70개의 해산물 포장마차가 식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거나 수리 수리합니다.
0: 네.
1: 예, 집 밑이는 개화원이고
0: 네.
1: 4층이며 43층 선 넘습니다.
0: 네.
1: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0: 네.
1: 예, 전화는 139
0: 네.
1: 4339 4745번입니다.
0: 4339 4745번. 그래요.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최근 전국도서관 학회가 발표한 2024-2025년 전민 열덕사업 관련 명단에서 화룡시 도서관이 전민 열덕촉진사업성과 전시 명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관은 전국에서 단 14개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이 명단은 전국도서관 독서 보급 분야에서 권위 있는 명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명단에 포함된 단위들은 해당 지역이나 업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 단위로서 전민 열덕 실천 과정에서 뚜렷한 특색과 보급 가치를 지닌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룡시 도서관은 그동안 독서 서비스망을 촘촘히 다지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변방 초소와 농촌, 331 국도 로선을 따라 벚꽃향 서원, 욕감 북카페 등 특색 있는 독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00여 개가 넘는 기층 독서 거점을 구축하고 종이 도서와 디지털 열독 설비를 완비해 문화 소외 지역 없는 이른바 독서 봉사의 마지막 1km를 소통했습니다. 동시에 도서관 내부의 자원 배치도 최적화했습니다. 종이 문헌부터 시청각 자료,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부동한 군체의 독서 습관을 가능한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서향 활용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독서진흥인을 위촉하는 등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며 다각도로 연결되는 봉사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독자들의 맞춤형 수요에 집중해 소리와 그림으로 변강에 전하는 책향기, 독서와의 만남과 같은 성급, 주급 우수 독서 브랜드를 육성해냈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12,000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독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독서 봉사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화룡시 도서관 관련 책임자는 향후에도 변경 지역만의 지리적, 문화적 특색을 살려 봉사를 더욱 심화하겠다며 전민 열독 사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서향 활용의 성과를 공고히 해 기층 공공문화 사업의 번영에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여름철이 접어들어 날이 점점 더 일찍 밝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잠에서 깹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눈을 감고 30분 동안 더 늦잠을 자거나 침대에 누워 30분간 동영상을 봅니다. 사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30분 동안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30분 늦잠을 자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운동을 조금만 꾸준히 하면 암 위험을 약 30%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점심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암 위험이 26%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31%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총 9,038명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들의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운동형, 점심 운동형, 오후 운동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수면 습관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유형,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유형, 불규칙한 수면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최종 연구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점심에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아침 운동 플러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점심 운동 플러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31% 감소했습니다. 이런 아침 운동의 보호작용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집니다. 연구원은 아침 활동은 인체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에 부합되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시사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치사지문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지원의 명서왕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지원액은 80가게 100각을 준다 했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입니다. 보통 좋은 제품인 게 아니라 최선이 선물로 되어 있는 이 제품과 더불어 홍남강 치료이기라는 걸 이것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남강 치료이기는 우리 자연광 가운데 가시광 적등 황록 청남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7가지 광선 가운데서 2가지 광선을 이용해서 우리 모든 세포 대사를 평행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염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대사 평행이라는 게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작용인지 모릅니다. 일단 대사 평행이 되게 되며 젊었을 때 그런 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소염치료와 더불어서 어디 통증이 있는 그분이 신경계통을 조절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통 혹은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심장과 그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모두 이건 인류가 접수하기 쉬운 600나미로부터 700나미 이 홍남 그 가시 광서 그 광파를 이용해서 광발을 이용해서 치료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먼저 홍광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문제뿐이 홍광 치료이기를 가져간 분들이 너무 우수해서 어째 그것도 아이 주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더 우수한 기계가 가격도 아주 비쌉니다. 그 5-6천에 해당하는 이런 1호 기계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명서방 이 제품 자체도 12가게 따라가면서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광 치료이기가 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남광 치료이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현대에 많은 그 광선을 이용해서 레이저 치료 같은 거, 지광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홍남광 치료이기는 홍광 치료이기를 넘어날 정도로 그리고 두 가지 그 7가지 색깔 가운데서 두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 광파를 이용해서 직접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제품 자체를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좋은 건강 장수의 비결이 또 여기에

0: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지금 선생님 그 홍당 피로기계로
0: 홍당건
2: 예. 네, 그것 아주 원액 몇 가구 싸면 그거 줍니다. 아,
0: 80가구 싸면 100가구를 주고 홍당강 피로기계를 또 줍니다.
2: 아 그래 내 지금 이 아주 원액 쓰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2: 그래 이거 나도 쓰고 우리 아저씨도 쓰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이제 들을날 그 치료기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거 계속 쓰길래서 딴 것보다 해랍다돌이 잘 되고 잠을 잘 잡니다. 그래 소화 잘 되고 그 신장이 막 올라가면 그랬더니 어떤 지수를 내려오고
0: 아유 그런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2: 예, 약의 쓰던 중안에서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맹서방 내동생이 쓰는데 눈이 항상 부었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나고 용꽃이었습니다. 굉장히 반이었으니까 기본상 다 좋아지고 그렇게 흐리멍덩 하던 게 이렇다 제 간 눈이
0: 눈병치료에서는 맹서방입니다. 인정합니다 모두.
2: 예. 예. 약이 정말 최고 약이라면서 이렇게 이번에 우리 그 홍당 치료 기계를 우리 가져오기로 해서 좀 많이 싸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2: 네, 그래 오늘 배달 받자 그랬죠.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예.
0: 이렇게 좋은 이러 기계는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예.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싸지 원약을 저는 오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소변이 잦아서 밤 자지 못하던 게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편하지 약간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이게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콤팥이 좋아지니까 소변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3: 예, 아침에 남막 정신 납니다.
0: 맞습니다.
3: 그리고 소 안 되던 것도 지금 해결되니까 밥 잘 먹고 저기 내기나고 그 다음 대일아까 심장이 엄청 안 돼서 영 곳에 봐야 했는데 지금 이게 엄청 잘 되니까 우지중증이 안 나고 경력도 많이 들어서 그 가슴이 영 편안하고 좋습니다 지금.
0: 아 그러면
3: 결국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는지 지금 감기를 그래 하더니 감기를 안 나고 기침가래가 심하던 것이 지금 완전 이렇습니다.
0: 면역력이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인삼노경이 다섯에서 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제품이죠.
3: 예. 그리고 손발이 차서 그러던 것도 좀 미네 이렇습니다.
0: 예.
3: 약 먹으면 확실히 약이 거의 돼서 그렇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쓸려가고 냉소방은 우리 언니가 쓰는데 눈이 거기 살아나고 가렵고 물씨가 겹쳐 보이고 바람 맞으면 너무 긴한 이거 있었는데 밖에 넘었었습니다.
0: 예.
3: 그러니 지금 그 중사 이제 많이 나아졌단다.
0: 예.
3: 그리고 백내장인데 백내장도 있어 먹고 많이 맑아졌다.
0: 그러기 전에 제가 묻자 했습니다. 백내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제품 드시고 백내장에 해결 받으셨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3: 그래서 지금 저 이야기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이게 또 들어보니 저 활동도 좋고 약이 많이 주지 그 이런 기계가 영 좋다는데 지금 우리들 집에서 저는 약을 좀 배달 받아서 활동이 참가하려고
0: 합니다. 그렇게 하셔. 이번에 홍남강 치료기계와 더불어서 보온 제품을 모두 많이 주게 되는 며칠 동안밖에 하지 않는 1호기계가 몇 대 그걸 많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사는 분들한테 전해지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얘기했는데 후유증이 좀 있으면서 그냥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머리 많이 흉하고 거기다 또 혈압도 좀 나쁘고 또 뭔가 뭐 혈지도 나쁘고 혈당이 좀 높습니다.
0: 예.
4: 그래서 그냥 정신이 무슨 머리 뭐 계속 안개 낀 것처럼 머리 뭐 그랬댔어. 그래도 지금 싸지 원해고 저는 1년 거의 되게 먹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지금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숨이 차서 가슴이 그냥 황하고 그러던 게 심혈이 고르지 않던 게 지금 그것도 심혈이 우선 고르게 되었습니다.
0: 예.
4: 그리고 가슴이 하지만 그냥 편안하고 좀 혈탕이 좀 있다나까마 계속 걸린 게 헤면 울로 뒤지는 것 같아서 감각이 이렇게 무뎌됐다.
0: 그렇죠.
4: 그래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0: 그렇죠.
4: 땀바닥 뒤지면 참 참기하기로 들어 말입니다.
0: 예.
4: 계속 돌아오고 다음에는 가방 열면

0: 그런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뭔가 손발 그냥 저리던 게 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손끝이 저리던 게.
1: 어, 그렇죠. 예,
0: 많이 떠서
1: 예. 수면장애가 풀리는데. 예.
0: 머리도 많이 맑아서 기억력이 떨어지던 게 기억력도 덜하고 예. 감각은 여러 명 형성화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내 기가 기가 전번에
1: 홍남강 치료 예.
0: 홍남강 치료 기계를 전번에 배달 전날에 배달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아유 오. 너무 현명하시네요. 예, 예.
0: 배달 받은 게 없는 순간에
1: 예. 예.
0: 아
1: 예.
0: 아픈데다 곧 옛날에는 또 한 가지 빛이 홍 이런 빨간 빛이 나왔죠.
1: 홍강만 나왔죠. 이번에 예, 남강 거지.
0: 예. 아 곧 그 빛인데 어깨 아픈데 곧 다 빛이고 배가 차대로 빛이고 가까 얼마나 좋게 심장
1: 그렇죠. 소화도 잘 되고.
0: 네, 대단해졌습니다.
1: 심장도 좋아지고.
0: 네, 예, 잠.
1: 다 좋아지고.
0: 예, 자지 못하더니 다음 잘 자지.
1: 그렇죠.
0: 머리도 특별히 맑아진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내 지금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흉부가 자꾸 이게, 고도도 기계라고 또, 너는 싸지 않고 남의 것도 빌었으나 자꾸 들어가 되게 시끄럽죠. 그러면.
1: 아, 그렇죠. 예, 예.
0: 그래, 오늘 아무래도 내 약을 먹는 게 더 싸서, 아무래도 약, 이건 약은 오래도 더 어렵죠. 그러면.
1: 아, 이렇습니다. 예, 4년 예, 5년도 문제
0: 예, 무효도 되지 않지. 그래서 내, 무슨 부작용도 겸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내가 싸서 하나 더 우리 행복을 주자고 그랬다 오고 시끄럽습니다. 예,
1: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오늘 예, 활동에 창고에 하나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으니까 잘 쓰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사실 원내고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약 쓰지 헛겁등이 사실 원액은 좀 428가지
1: 영양 활성소 아이고 잘 내놨네.
3: 28가지 안티사이드가지
1: 그렇죠.
3: 그래 그 약까지
1: 필수 아미노산
3: 네. 아미노사이드가지 해서 난 원래 보기에는 뭐 저기 시랩이 오는데 햇살입니다.
1: 어 그렇죠. 예.
3: 이 맥이 없고 이 병이 아주 많습니다.
1: 습이 빠지지 못해 경락이 수통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3: 이 약을 먹으니까 이 저기 소화도 잘 되고 신장 후두도 하던 것도 이렇고 혈지혈압 조절도 잘 되지. 정말 이 약은 정말 아주 전형적인 거지 할까 아주 좋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3: 예. 그래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활동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옛날부터 예사이고 내리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봄부터 때문에 남편이 있다니까
1: 예.
4: 그럼 신장도 아이 좋고 또 축성위염이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혈압도 높고 폐에 면역력이 아까 감기 자주 걸리고 감기 걸리면 또 기침 계속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친구 소녀를 싸지고 내리 접촉하게 됐는데 지금 몇 달 썼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남을 데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인정하는 중앙 그 시험 프로에서만 제가 본 것만 해도 세 번입니다. 예.
4: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문과 같이 어디 효과 좋은지 그 남편이 지금 감기 자주 걸리던 것도 많이 낫고 심장이 자꾸 심리가 오르내리고 이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놀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또 소화 안 되고 항상 더불어 계속 식후물이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1: 소화가 잘 되죠. 예.
4: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돌아서니까 예, 식사 잘하니까 몸도 예, 수술해서 한 두 번 올랐습니다. 몸이.
1: 그래서 예, 그게 예. 아주 큰 효과입니다. 예,
4: 예 그렇죠.
1: 선생님,
4: 한 가지 문의 하겠죠.
1: 예.
4: 내 동생은 또 이갈 주인 세다에 듭니다. 계속 이갈 있고 지방간도 있고 하고
1: 예.
4: 또 심장도 좀 아이 좋고 혈압도 아이 좋습니다. 걔 공부해도 말 아이 듣는다 말은
1: 예.
4: 이분이 발달 좋으니까 이놈 것도 써봐라 내 싸줄게 막 이렇게 공부해서
1: 예.
4: 누나 물어봐 좋다 내도 먹어보고
1: 예.
4: 정부 잡사보고 또 그러니까 나 자기 조금 믿는다는 겁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예 이번에 좀 싸서 좀 단기적으로 보용시키자고 그럽니다.
1: 그 분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날 때 이럴 때 쓰게 되면 흡수가 빨리 됩니다. 어디 모자라는 부분을 이 428가지 영양활성소 은행이 B20배, 인삼도경이 5~6배 효과, 아미노산 네. 이제 위에서 오늘 분이 말씀한 기록, 엽산이 들어갔고, 후로버스가 들어갔고, 은행이 B20배 효과라는 게 사과, 한 대를 빨아들이면 사과를, 사과의 비타민C가 20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기계까지 사용하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기본 없습니다. 실험 놓고 쓰면 그분이 새로운 건강이 제2계단에 올라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 맹수방 농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5: 예,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 감이, 아, 눈이 계속 피지고, 눈이 그런 부었고에, 이 그런 텔레비전이라 보다 눈이 부었고, 눈물이 자꾸 난다 말입니다.
1: 예.
5: 예, 그리고, 아, 맹감 눈이 자꾸 가렸고, 이래서 예, 계속 숱한 농약을 썼는데, 이 맹수방 농약을 에 모두 좋다고 또 선생님과 이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거 나도 쓰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몇 달 썼습니다.
1: 예.
5: 예.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눈물이 나지 않고
1: 예.
5: 에, 눈에 피지는 게 없어진다 말입니다.
1: 그 주의해야 됩니다. 안전 출혈까지 예. 범한 날이면 큰일입니다. 그런다면 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이 뭔가 뭐 부어통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게 보통 약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보약해 보이던 그 백내장이 예.
5: 예, 그래서 나는 이 맹수반 논약이 확실히 눈병에는 최고라고 봅니다.
1: 인정하죠. 예.
5: 예. 예, 그래서 이거 이번에 할도에서 올 때 또 구매 받자고 그럽니다.
1: 맹수방은 네.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하면서 12가게 12가게 홍남강 치료의 길주입니다.
5: 좋은
1: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는 오세요.
5: 501-7766에
1: 그럼요. 예.
5: 네,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할
2: 시간 건 상황대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벌써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거리 풍경이 어느새 여름 한가운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얇아지고 한결 화사하더라고요. 가벼운 셔츠, 시원한 원피스, 각양각색의 반팔 티셔츠, 이렇게 하나 둘씩 얇고 밝은 옷차림을 보니까요 덩달아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정말 어찌할 수가 없나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씨 참 쉽게 영향받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흐린 날은 왠지 우중충하고 또 햇살 쨍한 날로 보게 되면 발걸음이 또 가벼워지기도 하고, 게다가 옷 한 벌만 새로 입어도 그날 하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듯 들뜨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여름이 오는 게 더 기다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길어진 낮, 더 환한 거리, 더 자유로워지는 옷차림,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니까요. 화사하고 디자인이 특별한 옷으로 선택을 해서 입어보십시오. 어느새 발걸음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그림과 액자는 벽면을 아름답게 채울 수가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액자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나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그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요. 집안 분위기를 달리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벽을 사진과 그림 등으로 꾸며 포인트를 주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기본 벽 인테리어에 따라서 회화 작품부터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다양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벽지가 화려하거나 벽면에 많은 포인트 소품이 걸려 있다 보면 액자는요, 컬러감이 없는 심플한 것을 선택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칫 서로 너무 과하면은 과한 벽 장식으로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위해서 여름 질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 가동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에어컨 가동 시 내부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변해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 냉방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에어컨 냉각수에서 발생을 하는 세균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

대해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냉방병의 주요 증상은요, 콧물, 발열, 기침 등이며 일반적으로 여름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춥거나 두통

냉방병 예방 팁으로는요, 에어컨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냉각수를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교체하기, 내외 온도 차이 5도에서 6도를 유지하기, 두세 시간마다 환기하기, 비타민 함량이 높은 과일 섭취로 면역력을 키워주기,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 수시로 또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살림의 재현은요, 주방 인테리어 팁입니다. 과거에는 어머니들께서 혼자 벽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혼자 요리하는 것이 아닌 거실을 바라보며 요리를 할 수가 있는 오픈형 주방이 흔하죠. 이는 가족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주방은요,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기에 일반적입니다. 흰색은 공간을 넓게 표현을 해서 주며 또 더러워진 부분도 눈에 쉽게 띄어 바로바로 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흰색이 밋밋하다고 생각 든다면 중간중간 포인트가 되는 소품을 통해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온색의 컬러는요, 색상이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방 포인트 컬러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여름 장마철에는요, 수분, 먼지 등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지 도착 2, 3분 전부터 에어컨을 꺼서 차량 내 수분을 증발시켜 주는 게 좋으며 에어컨 필터는요, 1년에 한두 번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똑똑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싱크대 안에 배수구에 물때가 잔뜩 끼었다면요, 가급적으로 청소를 하는 밤에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청소는 밤에, 그렇죠. 먼저 랩과 고무줄을 이용해서 배수구 구멍을 막은 다음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에 그대로 두면은 손을 댈 필요도 없이 물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락스 희석액 안에 지저분한 거름망이나 싱크대 뚜껑도 같이 넣어두면은 함께 깨끗해집니다. 화장실 청소도 같은 원리로 욕실 화나 또 샤워 커튼 아래 잔뜩 낀 물때도 대야에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 그냥 담가두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여름철 침실 인테리어 팁입니다. 침실의 시원한 느낌을 연출해주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소재인데요. 무겁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극세사. 장모 대신에 가볍고 뭐 시원한 소재의 벽지나 이불, 커튼, 쿠션 등을 함께 배치하면 분위기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소재는요, 린린리리핀. 네, 린린리리핀인데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직물 소재를 사용하면요, 소재가 주는 특유의 시원한 느낌으로 침실 분위기를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린넨은 수분을 흡수해서 이를 활용을 해 열을 분산하거나 저장을 하는데요, 실내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습한 여름 보송함을 느낄 수가 있는 레이온 소재의 침구는요, 잠자리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레이온은 땀 흡수가 꽤 빠르고 촉감이 차기 때문에 여름 침구 소재로 추천드립니다.

화장실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화장실은 늘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 중에 하나죠. 특히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면 곰팡이 서식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김이나 약, 또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건조제를 모아두었다가 부직포 주머니에 담아서 욕실에 매달아 놓으면 습기가 없어지면서 곰팡이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곰팡이가 있는 욕실 바닥이라면 헝겊에 소다 풍물을 적셔 닦아주십시오. 소다와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오래된 곰팡이 얼룩도 문제없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원목 접합 부분이 짜맞춤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구의 소명과 질은 결합 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죠.

싼 가격의 가구라면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조립이 손쉬운 못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충격에 약해서 오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원목 가구는요, 짜맞춤 기법으로 만드는데 이는 나무와 나무가 맞물려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감재와 접착제는요,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침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감재는 화학 도료와 천연 도료에 또 첨가제를 섞은 기능성 오일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네, 요즘은요,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학 도료로 칠한 경제품이 많이 있으나 친환경 제품이 많이 있으나도 아직도 일부 가구 공장에서는요, 생산 원가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값싼 화학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자발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천성 부순의 열사 라이언화입니다. 라이언화는 1925년생으로 사천성 부순현 출신입니다. 아담한 제고의 단아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순박하고 성실하며 소박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1943년 6월 정도에서 왕일평과 결혼을 했고 결혼 후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소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계학교에 다녔으나 당시에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집에서 가사노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이언화의 남편은 1934년 7월 야안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나 얼마 안 되어 지하 당 조직이 와해되면서 적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추락 후 한동안 당 조직과 연락이 끊겼다가 1948년 3월에 다시 입당을 했습니다. 1945년 당 조직은 청도와 야안 곳곳에 여러 회사와 단체들을 잇따라 설립을 하고 이러한 합법적인 직업을 위장막삼아 당에 자금을 조달하는 당 업무를 전개하게 됐습니다. 왕일평은 지하당원 동지의 소개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비밀리 당이 맡긴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사천군 제24군에서 부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신분으로 하여

지하당 동지들은 왕일평과 라이언화의 청도 집을 비밀 활동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라이언화 역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동지들을 위해서 보초를 서고 망을 봐주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1947년 11월 적지 않은 진보 청년들이 지하당을 도와 지하 간행물 편찬과 인쇄를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주간지 중요한 소식과 기사를 엄선하여 비밀리에 인쇄를 하며 혁명선전을 활발히 펼쳐나갔습니다. 이 간행물은 처음에는 여러 진보 청년들의 집에서 인쇄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발각될 위험을 피하고자 라이언화의 집으로 작업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는 종이를 나르고 접으며 간행물을 발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1948년 2월 적들이 왕일평을 체포하기 위해 야안으로 들이닥쳤으나 다행히 그는 전날 이미 총도로 떠난 뒤였습니다. 허탕친 적들은 야안의 왕일평 집에 머물고 있던 혁명 간행물을 인쇄하던 지하당원을 체포했습니다. 일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접한 왕일평은 즉시 라이언화와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이동하던 중 라이언화는 아이들의 옷을 챙겨오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집으로 가지러 갔다가 그곳에 잠복해 있던 적들에게 불행히도 잡히고 말았습니다. 적들은 왕일평의 행방을 캐내기 위해서 라이언화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붙잡아갔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여동생은 풀려났지만 라이언화는 중경의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 수감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그녀는 강죽균, 좌소영, 등해종 등 공산당원들의 높은 전투적 열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정신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당 관련 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했으며 문화지식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식 공산당원이 아니었기에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를 못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즉 남편 왕일평의 행방, 진보 선전물 인쇄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적들에게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옥중에서 동지들을 살뜰히 챙기며 고문으로 부상을 입은 혁명 동지들을 자진해서 도와 나섰습니다. 좌소영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 도왔으며 함께 수감된 동지들이 전개한 각종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1949년 11월 27일 대학살 당시 좌소영과 팽찬병은 갓난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아이를 침대 아래 구석진 사각지대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총에 맞아 희생된 후에 여웅 아들은 어머니 피로 물든 바닥에서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이때 이미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던 라이언 화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극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침대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어린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학살자들이 확인 사살을 해서 방으로 들어왔고 라이언화는 끌어낸 뒤에 권총으로 그녀 머리를 조준해 사격을 했습니다. 결국 라이언화의 머리는 참혹하게 훼손이 됐고 두 아기 역시 검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이언화가 체포될 당시 그녀의 막내딸은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옥중에서 남편의 아니와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애 끓는 그림을 굳세게 견뎌냈습니다. 특히 생사의 갈림길에선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후의 두려움 없이 죽음으로써 어린 생명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희생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편안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성 열사 라연화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도대의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대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한 가게 3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12일간 복용할 수 있으면서 한 가게를 지금 최대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15각을 싸면 2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원래는 15각에 15각 100% 물어다 주면 많이 주는 걸로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5각을 더 얹어서 주게 되었으니까 현금과 근 양천은 가깝게 물어다 주는 셈이 되어 있겠습니다. 두골태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구복과 위용을 결합한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갑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노년에 계시는 분 중 노년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골격통으로서 움직이기 힘들고 노년 생활이 너무 힘들다던 이런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활기차게 노년을 통통이 없이 무난하게 바깥 활동, 실내 활동, 여러 가지 자기 하기 싶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주 평온하게 잘 지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12각에 15각을 물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보통 12각에 12각이면 100% 물어다 주게 되었는데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었으니까 그건 1,500원 현금권을 드리는 셈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한 각에 이때 변경 가격은 150원 분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 백자방 구박액 두골태는 노년기에 들어서서 여러분들한테 건강하게 행복하게 노년을 지울 수 있는 건강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마련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되 배달 전화번호는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특수한 천연약재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하소, 인양화, 황정구기자, 황계단삼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동 추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을 보충해주면서 간과 권파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지금 내 이 백자방 쓰고 있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어째 쓰는가 하면 어째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혈압이 막 향배로 올라가며 몸이 불편하며 오른쪽에 너무 나서 어쨌든 불편해 잠도 자지 못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자방 내 지금 5달을 썼습니다. 5달

0: 그러니까 해답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얼음지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잠은 용 잘 자댑니까?
1: 어, 그렇죠. 아,
0: 예, 예. 이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예,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아, 이래서 영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들인데 이번에 백자방 쓰고 귀가 열렸습니다.
1: 어, 들린다. 예,
0: 야,
1: 그렇죠.
0: 신기합니다.
1: 예.
0: 예. 그래, 이거 너무 좋으니까, 야,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 우리 저기 친구들과 말해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여러 해 다 쓰는데 그렇게 다 좋답니다. 그리고 이 대월 때는 우리 언니가 예, 한국에 남아 일하고 와서 허리, 다리, 무릎이 아파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무슨 약을 써도 아이들이던 게 이번에 이 약을 쓰고서리 그렇게 좋답니다. 반 넉달을 썼습니다. 그런데 허리 다리 아프던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층층대로 오르고 내려갈 때 무릎이 아파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힘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 됩니까? 그래 이번에 저기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집에서 좀 오늘 배달 받자 그랬잖아.
1: 어,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이번 우리 활동은 특수하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넉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에 줄 허리가 허리 터분하고 예,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받아야 되고 그냥 식은물이 올라오고 예, 트림이 자꾸 올라오고 해서 정말 아우 얼마 고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백년 자수약이 되고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몸이 헷갈아집니다. 다른 것보다도.
1: 예, 그렇죠.
3: 예. 이거 먹을까 몸이 헷갈려.
1: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3: 예, 정신하고 소비랑 그리 잤던 게 그것도 지금 뭐죠? 마이 바 두 번 봅니다. 그 얼마 좋습니까? 정신하고.
1: 그렇죠. 예, 예.
3: 예, 말
1: 너무 정상이죠. 예.
3: 그리고 투골팬은 정말 아이 아픈데 없었습니다. 사재기가 경주 어우 청약은 얼마 먹고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1: 아,
3: 친구 아픈 친구
1: 그렇죠.
3: 예, 기억서까지 다 맞았습니다.
1: 아, 그랬겠죠. 분비주사까지.
3: 예,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뭐 그 당시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던 게 이거 먹고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예, 난생 아프던 사람이 같습니다.
1: 어, 그네겠죠.
3: 예, 다리 그렇게 무겁던 게 다리 헷갈아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이제도 달아들어오고 그래 지금 전화도 하는 길인데
1: 예,
3: 그
1: 예.
3: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오천 번씩 걸던 게 난생 누워 구불던 게 그치 오천 번씩 걸까 아, 새 생명 찾은 것과 한 가지 뭔가
1: 예.
3: 예. 70 넘은 모두 그들로 내리라고 이랬는데 오전은 정말 생기발랄하게 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어카.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3: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난 도고대하고 백자방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맨 처음에 이 뭐니까 그 백자바 저 이자기 두고대 먼저 시작했다 말입니다.
1: 예,
4: 선생님. 예, 그래 그 두고대 바르고 먹고 할까나에 아, 좀 이 바르는 게 약이 또 좋습니다.
1: 아, 예, 예. 예.
4: 누가 또 먹는 거는 또 위주에 상하지도 않고 좀 넉 잘 썼는데 이 허리, 손목이, 손가락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꽉가당에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 펴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 허리를 펴지 못해 굉장히 약간씩 걸었다 나고 손을 조금 움직였다 나면 조금 괜찮고 굉장히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을 어서 넉잘 먹거나 손가락도 어서 다 펴고 허리도 쭉 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다 말이죠.
1: 큰 해결이죠.
4: 이 두고 때 용도수는 네. 아, 몸이 불편할까 야 나가 걷지도 못하고 얼마 애나 뭐.
1: 그렇죠.
4: 그래, 네, 이, 그 다음에, 이, 자기 뭔가, 백자방에, 이게, 지암스가 이야기, 영, 내 생각에, 감각이, 영, 좋은 이야기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예, 쓰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그 녹색이 있거나, 영, 이것도 좀, 이렇게 뭔가, 저녁에 한 번씩, 다 뭔가, 잠을 잘 올까, 난 이야기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4: 잠은 영, 예, 네. 잠 영, 좋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예, 잠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눈알이 거기서 빠지는 것처럼, 그랬는데, 예, 눈에 빠지는 하나 그런 게 또 없어지고 이거 진통작용도 합니까?
1: 어, 그 아이게 예. 눈알이 빠지는 것 같다는 게 그게 절대적으로 거저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눈에 좋고 귀에 좋고 콩팥이 든든해야 그런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이게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눈알이 빠지는 것 같던 게 안통이 느껴지던 게 시력

0: 올라가고 귀에서 소리 나던 문제도 해결받는 게 바로 강과 콤밭을 도와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 아, 그러기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도 그러니까 강과 콤밭이 도와준다 말이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날 그렇게 빠진 것 같은 건 그게 또 없어졌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이죠.
1: 머리가 고프다게 눈이 매일 부딪혀서 그것도 좀 나사지고 예. 그 다음부터 밥부터 음식 먹습니다. 이하고 백자밥 먹은 후부터 그렇습니다.
0: 이게 예, 바로 예예 예. 중초를 해결해 주는 성분이 들겠습니다.
1: 어떻게 당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내 먹어야 되겠다. 어쨌든 공기도 담아서 제한한다.
0: 원래는 식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 제한할 정도로
1: 와도 아이 되고 예. 밥맛이도 없고 무슨 약간 단단하게 하면 또 소화해야 되고 예. 그것도 무슨 미약도 먹어야 되고 또 예. 그렇게 그냥 그래야 되는데 어쩌니 백자 먹으니까 소화 잘 되지 밥은 맛있지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맥이 난다 몸은 조금 이렇게 시려졌다 말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예, 너구이 올랐습니다.
0: 원래는 너무 저체중이었겠네요.
1: 예, 체중 예. 그렇게 예, 그래서 보통 체중이 좀 약한 체질입니다. 예. 조금 올릴까 예.
0: 맥이 나죠.
1: 그래도,
0: 그렇죠. 예, 너네는 좀 올라야 됩니다.
1: 예, 예. 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 몸이 시려지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식 저녁에 잘 때만 먹으니까 부담도 없지 얼마나 좋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1: 이 다른 예. 것도 있지만 양내 있겠는가 양내란 게 미래 없지 않거나 용도 쓴다거나
0: 그렇죠
1: 예,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예.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백장을 먹고 예 만년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3: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되고 예 저희 혈압 엄청 안 되니까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요. 머리가 아프고 병력도 없고 이 나빠서 사 안 되니까 바로 먹지 말게 항상 내게 없어 들어 누워 있기도 하고 계속 소리도 나고 소변도 잦아서 밤 자지 못하고 허리 아파서 달아눕기도 바빴습니다.
0: 예.
3: 걷기도 바쁘고 이래든지 이 백종원 구복약을 먹고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좀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눈도 항상 침침하고 뿌옇게 잘 보이지 않던 게 좀 많이 나사지는 감이 납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간이 좋아지니까, 콤팥이 좋아지니까, 예.
3: 네. 저 이하고 먹어보니까 이 구복에 대해서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 예. 먹기 형편에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3: 네. 그래야 하도 내 몸이 맞으니까 이 계속 쓰려고 소리 효과도 좋고 하니까 이 약 좀 많지 않아서 좀 더 싸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네, 이번에 우대할도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 이용하세요.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나 부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벌레 풍습관절이 있는 데다가 여러 번 사골로 여러 번 상해했습니다. 괜히 두 골대를 쓰니까 그 동토에 듣더라고 해. 어디를 다니지 못하던 것도 다 다니고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골대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고객이 빨리 투과하는 우수한 제품이다 하는 이런 전제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투어팬을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때문, 예, 먹는가 뭐 예, 무릎 관절이 예, 할머니 왔대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2: 그러던 게 예, 병원에 가서 그래 무릎 빼고 이랬던 게 또 그 후에 또 그렇습니다.
1: 아, 그건 잠시입니다. 예.
2: 예. 예. 그 그래던 거 예, 또 눈이 뚜무뚜려서 뚜무뚜가 이 좀 났습니다.
1: 그렇죠. 예. 그때뿐.
2: 예. 예. 그래서 예, 그래도 예, 통증은 영 심합니다.
1: 예.
2: 예, 이게 무릎이 대대 부러서 좀 대댔습니다.
1: 변신했다. 예. 그렇죠.
2: 예, 예.
1: 예.
2: 그래서 많은 약을 썼습니다. 썼는데
1: 예.
2: 어제 잘 말을 안 듣을 때다.
1: 예. 예.
2: 그리고 또 위를 상하고 해서 버린 약이 많습니다.
1: 아,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투구패를 쓴 게 이 선생님 말씀과 같이 이게 영 효과가 좋고 영 좋을 때다.
1: 아, 예. 그러면.
2: 좋고 바르고 앞마르 마사지를 할까 영 효과가 빠를 때다.
1: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예, 이 더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예, 어깨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좀 이 활동이 영 좋대서 예. 저는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싸서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셔. 이번 이 투골테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아, 이 제품이 효과가 없다, 위를 상한다 이런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제대로 이거 복용하시게 되면 노년에 무난하게 평온하게 행복하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지울 수 있을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관절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돌출한 효과성으로서 널리 알려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약국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 개미라는 이 단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복방 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개미 한 가지만 된 거 아닙니다. 몇 가지 칭펑텅 진주 방귀 이런 몇 가지 유효 성분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개미를 중심으로 한 활락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경락이 막혔기 때문에 동통으로 전달됩니다. 모든 우리 교통요도도 그렇습니다. 길이 쑥쑥 통하게 되면 어디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어디 한 곳이 막히게 되면 숱한 차가 기름을 팔면서 뒤에 줄을 서야 되는 불편함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 자체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분으로 된 경락이 잘 소통되는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어려운 풍한습으로 오는 여러 가지 통풍을 포함해서 보통 잘 낫지 않는 여러 가지 관절통도 본 제품 투골테를 쓰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대해서도 마음이 우리 한정만의 흉유 청주하다만 마음이 아주 후련한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던 통통이 해결될 걸 생각하니까 저도 제 시장 그 주의를 해서 저희 신변의 분들이 꽤나 이 제품을 쓰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고관절로 인해서 수술까지 받으신 분들, 넘어져서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거기에다 뭐 그 쇳대도 그 쇠도 거기에다 서리 많이 파묻어 놓고 고정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투골테를 쓰고 나서 와 완전히 이전에 아프던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셔서 옛날 정상으로 있던

거기에 접근하게끔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흑개미라는 이 성분 자체는 개미는 다리 6개, 이빨이 양짝에 2개 해서 모두 앞에 4개인데요. 한짝에 2개씩 이렇게 나 있는데 이 개미는 보통 그 동물하고 다릅니다. 개미 4개 다리는 발동기 몇 천 개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끄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개미 힘에 속하는데 무엇 때문에 개미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개미는 근육과 골격이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게 되면 아주 미세하지만 해도 그 자체의 에너지기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기 저장꼬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영양 버물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흑개미가 여기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칭펑텅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수통시켜줍니다. 소변이 잘 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친주라는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통의 역할을 하면서 습열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귀란 성분 자체는 부증을 빼주고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보통 염증이라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균성 염증과 세균성 염증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보통 세균성 염증은 항균소를 쓰면 그게 해결받습니다. 폐렴이 오게 되면 그게 항균소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어느 걸 쓰면 흑미수 댄디를 한다든지 무슨 칭미수 댄디를 한다든지 이러면 해결되지만 해도 이 골격통은 바로 무균성 염증입니다. 항균소는 어방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골대의 제품 자체가 염증을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소염이 잘 되면서 보통 그 무릎 관절이 많이 아프다면 보통 그 물혹이 무릎도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충분하게 소변이 잘 통하는 전제에서 간과 콤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모든 경락이 잘 수통되고 특히 간주근이라 되어 있습니다. 간은 근육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당신이 뭐 관절만 좋아져서 잘 걸을 수 있고 동통이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닙니다. 꼭 근육이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 노는 게 들어서게 되면 어느 그 할머니 같은 이런 분들을 몇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발목이 애들이 발목만 합니다. 뭐 때문에 근육이 다 위축됐기 때문에 근육이 위축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고 뭐 때문에 근육이 많이 줄어들게 됐는가 하면 운동 통통 때문에 운동 부족도 있지만 해도 간 정상 생리적인 공능이 떨어지게 돼서 근육을 만드는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은 어지간하다 할지라도 근육이 떨어지니까 당신이 딱 열흘만 침대에 누워있다면 10년 근육이 줄어든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게 되면 근육은 곧 면역세포를 임해하게 되는데요. 두골대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당신은 만년에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자네들 집에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어디 나들이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뭐 시장 바닥에도 가고 약방에도 갈 수 있고 누구에게 이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정도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투골테이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골테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이 제품 자체가 얼마나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왔는지 이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대로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100명을 임상 실험해서 그 퍼센트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기본상 100분의 90 이상 그 퍼센트로 올라가야 발명 특허를 받는 건데 이 제품 자체는 발명 특허까지 받았으니까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폈다 갈았다 경추로부터 요추로부터 어깨 손목 발목 손가락 마디마다 어려운 풍습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손가락 마디가 불어났던 게 이것도 해결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허리 무릎 관절 발목 어디든지 아픈 데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주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백자방 구복액에 대해서 진일보 설명드리겠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00년 장수 제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노년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쓰면 간을 상하고 건빠질 상하고 위를 상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백근을 천년 자원 가운데서 천년 약재 가운데서 농축해서 한 그대로서 만든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한

0: 세포는 이 잠자는 어간의 모든 대사 병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이튿날 아침에 흐리터분하고 모든 공능이 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백자반 구복액은 노인성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는 좋은 제품을 설명드립니다.
1: 만찬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악어 아가씨의 보호를 받으며 공원 깊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도 주주와 그의 친구들은 공원에서 더 많은 신기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모험을 겪게 될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즐거운 기대 속에도 위험이 숨어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대형 얼룩뱀의 습격에 새 친구는 정말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요? 용감한 아가 아가씨는 과연 대형 얼룩뱀과 잘 맞서 싸워 조주 일행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조주 일행은 마침내 무사히 대회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조주의 멋진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4장 대형 얼룩뱀의 습격.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연잎 수레가 공원 깊은 곳으로 천천히 향했어요. 주주가 눈빛을 반짝이며 아그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아그 아가씨, 방금 공원에 대회가 있다고 하셨죠?
2: 아그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인차 그 대회장에 도착할 거예요.
0: 무슨 대회인가요? 농구 대회인가요? 쟁쟁이가 얼굴을 수레 밖으로 내밀며 물었어요. 쟁쟁이는 농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활공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마다 야외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멋진 농구 시합을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2: 쟁쟁아, 이 공원에는 파충류들만 살고 있잖아. 대회를 한다 해도 달리기 대회겠지. 총군이 마치 정답을 맞추기라도 한 듯 콧대를 높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0: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어요.
2: 여러분들의 추측이 다 틀렸습니다.
0: 그럼 무슨 대회인가요? 조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궁금해서 물었어요.
2: 이때 두꺼비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0: 노래 시합입니다.
2: 알고 보니 오늘 이 공원에 사는 모든 개구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 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누가 목소리가 가장 크고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지

0: 는지 모두가 힘껏 겨루는 특별한 대회였거든요.
1: 조준은 노래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라서 노래 대회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날개라도 달아서 바로 대회장에 날아가고 싶을 정도로 들떴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서둘러 말했어요. 두꺼비 아저씨, 빨리 갑시다.
0: 걱정 마세요. 늦지 않을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는 웃으며 수리줄을 조금 더 꽉 쥐고 속도를 조금 높였어요.
1: 다들 신나서 대회장으로 가던 길에 아그 아가씨 시선이 길가에 놓인 돌 하나에 꽂혔어요. 그는 재빨리 꿈틀꿈틀 기어가서 입을 벌려 돌을 꿀꺽 삼키고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정말 행복해했어요.
0: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돌이 아그 아가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아그 아가씨는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추주 일행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정말 운이 좋은데요. 이렇게 크기가 딱 적당한 돌들은 보통 흔치 않거든요.
1: 아그 아가씨는 돌 옆으로 빠르게 기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입을 벌리려는 순간 뒤에서 주주 일행의 비명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0: 아그 아가씨가 급하게 뒤를 돌아보니 몸통이 몹시 굵고 긴 대형 얼룩뱀이 주주 일행에게 거침없이 달려들고 있었어요. 아그 아가씨는 이제 깨달았어요. 자신이 좋아했던 그 돌들은 모두 대형 얼룩뱀이 일부러 놓은 미끼였던 것이에요.
1: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가 돌을 먹으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방어력이 약한 주주 일행을 습격하려는 악한 속셈이었어요.
0: 대형 얼룩뱀은 큰 입을 벌리고 쟁쟁이에게 덮쳤어요. 하지만 쟁쟁이는 아주 영리했어요. 몸이 작고 날렵한 장점을 이용해 연잎 수레에서 땅으로 재빨리 굴러 내려왔어요.
1: 대형 얼룩뱀은 쟁쟁이를 놓치자 곧바로 주주에게 다시 덮쳤어요. 주주는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두꺼비 아저씨 뒤에 꼼짝없이 숨었어요.
0: 두꺼비 아저씨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2: 너 이놈! 손님들한테 무리하게 굴지 마라!
0: 대형 얼룩뱀은 두꺼비 아저씨를 얕보듯 콧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3: 자기 자신도 지키기 벅찬 놈이 용 행세를 하다니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보여주지?
0: 말을 마친 대형 얼룩뱀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몸통 절반 이상을 연잎 수레우로 올렸어요. 주주 일행은 너무 긴장해서 숨을 참은 채 꼼짝하지 못했어요.
1: 그만해! 아그 아가씨가 황급히 달려가 대형 얼룩뱀을 힘껏 한 방 내리쳤지만 얼룩뱀은 재빠르게 피해버렸어요.
0: 대형 얼룩뱀은 우러 훌쩍 뛰어 올랐는데 몸이 연잎 수레의 천장에 부딪힐 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세게 내리쳤어요.
1: 대형 얼룩뱀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연잎 수레를 넘어 땅에 무겁게 쓰러졌어요.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모두는 그 순간을 자세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형 얼룩뱀이 스스로 균형을 잃은 줄로만 생각했어요.
0: 아그 아가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쫓아가 대형 얼룩뱀을 길가 바위 앞으로 몰았어요. 대형 얼룩뱀은 몹시 화가 나 계속 혀를 내뱉으며 으르렁거렸어요.
2: 아그 아가씨 조심해요.
1: 주주가 두꺼비 아저씨 밑에서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아그 아가씨와 대형 얼룩뱀이 맞서는 모습을 보며 몹시 긴장해했어요.
0: 쟁쟁이와 총고는 뱀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몸통이 굵고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처음이었어요. 두 친구는 손을 꺾고 긴장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씩 천천히 대형 얼룩뱀에게 다가갔어요.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를 위협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0: 그리고 두 갈래로 갈라진 혀를 아그 아가씨 눈앞에서 계속 흔들며 위협했어요.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눈빛을 더욱 강하게 굳혔어요.
1: 아그 아가씨는 갑자기 몸을 빠르게 돌려 강력한 꼬리로 대형 얼룩뱀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얼룩뱀은 재빨리 비켜 피했고 아가가씨의 꼬리는 쾅 하고 땅에 힘껏 내리꽂혔어요.
0: 굵고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땅이 살짝 진동했어요. 만약 대형 얼룩뱀이 이 공격에 맞았었다면 결과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1: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강력한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고 주변 덤불 속으로 재빨리 기어들어 도망쳤어요.
0: 걱정했던 싸움이 끝나자 쟁쟁이는 다시 련잎 수레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찔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몸소리 치며 말했어요.
4: 세상에, 대형 얼룩뱀이 계속 혀를 내뱉는데 정말 무서웠어.
1: 아그 아가씨가 다가와 조조 일행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0: 대형 얼룩뱀의 혀는 무섭지 않아요. 그건 그저 전파 탐지기일 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그의 독 이빨이에요.
1: 호기심이 생긴 쟁쟁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얼룩뱀이 계속 쉬쉬쉬 하고 있는 건 왜서인가요?
0: 아구 아가씨가 앉아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건 주변 환경의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얼룩뱀의 혀는 냄새와 주변 정보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1: 그렇게 대형 얼룩뱀의 습격을 무사히 피한 주조 일행은 다시 대회장으로 길을 떠났어요.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제는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신기한 혀에 관한 것으로 옮겨졌어요.

0: 내 친구들 대형 얼룩뱀의 갑작스런 습격에서 악어 아가씨가 용감하게 나서주고 주주와 친구들도 겁먹지 않고 잘 버텼네요. 그렇게 무사히 얼룩뱀을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대회장에 도착할까요? 오늘 개구리들의 노래 시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1: 주조 일행은 또 동물들의 어떤 신기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정말 그대로 도망간 걸까요? 혹시 화가 나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주조 일행은 과연 안전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주조의 더 흥미로운 모험 함께 만나볼까요?
0: 그럼 다음 시간에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이 땅에 떨어지면 아름다운 노래 되어 새싹을 깨워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장단 맞추며 우석우석 어서 크자, 송이송이 어서 피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내미도. 빗방울 똑똑똑 냇가에 떨어지면 잔잔하던 시냇물이 기지개 펴지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걸음 맞추며 동해바다 어서 가자, 하나 되어 어서 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레미도. 동해바다 어서 가자, 하나 되어 어서 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라솔 레도.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사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되었다. 그는 곧장 땅딸벅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봤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추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추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추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추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장이도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서는 안 됩니다. 그날 오후 추수는 아버지가 침대 밑에서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공구함을 끌어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공구함을 우란으로 옮긴 후 다시 엄마들어 낡은 침대보를 가져오라고 하여 땅바닥에 펴놓았다.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진지한 표정을 가지었다. 그는 접이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걸더니 걸레로 낡을 대로 낡은 공구함을 깨끗이 닦아낸 후에야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마치도 상자 속에 깊이 잠든 신비한 요정이라도 들어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상자를 열자 위에는 검은색 유포가 덮여 있었다. 그것들을 드러내자 안에는 틈새 게이지부터 가늠자, 노기스, 졸칼, 벤치, 스패너 등 없는 것이 없었다. 아직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그것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돼 있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몸을 옹성거리고는 넋밀은 듯 그것들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나절 움직이지도 않고 석고상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다. 뒤에 서 있는 양춘아가 옆에 아들한테 소곤거렸다. 저건 모두 아버지 보배들이라네.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공구들 속에서 한자 남짓한 스테인리스로 된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를 더듬어내어 손으로 슥슥 닦더니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씩 뽑아내기 시작했다. 원래 막대기는 줄였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글쎄 길이가 2m나 되었다. 이게 나의 예의봉인 셈이지. 그는 이 복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막대기를 골똘히 살펴보면서 중얼거리었다. 이건 스승 왕대룡이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남겨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눈앞에도 눈물이 고이었다. 아버지, 보안이 정말 공장에 가시려나 보네요. 에? 아들이 빈정대는 듯한 어조로 말을 했다. 아버지는 머리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눈길에는 차가운 빛이 어려있었다. 왜? 가면 안 되는 거냐? 아버지가 가면은 보수를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는데요. 응? 아들은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다.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슨 보수란 말이냐? 아버지는 머리를 돌리며 그를 쏘아보았다. 목소리도 따라서 변하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오랜 동안 기계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꼭 잘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혹시라도 일을 그리신다면 보수가 다 뭐냐? 설령 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냥 눈뜨고 보면서 모르는 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일도 하지 않고 보수부터 따지다니 그게 다 무슨 일하는 태도냐? 응? 그는 유포로 공구들을 하나하나 닦아서 낡은 침대포 위에 쌓아놓기 시작했다. 옛날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영도들이 임무를 맡기면 무조건 따르고 바로 일에 착수를 해왔지. 언제 조건을 묻고 보수를 따졌겠냐? 해마다 대정비 시즌이면은 왕대령 스승님이 나를 데리고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정신없이 일을 했었지. 선반에서건 기계 내부에서건 일을 한다 하면은 몇 시간이고 몸을 웅크리고 부지런히 일만 했단 말이야. 어떤 때는 생산이 급하고 임무가 딸리면은 24시간이나 연속으로 작업을 해도 누구 하나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지. 우리 스승님 말을 빌면은 누가 힘들다 나앉으면은 누가 후리 자식이라고 했지. 그래, 가령 그 시절에 내가 손재주가 있었다면은 바로 그렇게 일을 해서 배운 거야. 알겠어? 응? 주수는 이런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런 식의 설교 이미 질들여 있었다. 그가 아버지 말을 끊었다. 저도 이번에 기술을 배울 겸 아버지를 따라가겠어요. 어떠세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아들을 살펴보는데 그 눈빛에는
기쁨과 더불어서

0: 믿기 어렵다는 뜻이 역력하였다.
1: 인터넷 게임 안 넣어놔도 돼? 집안에 들어박혀 휴대폰 안 대줘도 되고?
0: 그가 빈정대는 옷으로 시카슬 났다. 아들이 인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양준아가 기뻐서 주로교의 어깨를 툭 쳤다.
2: 영감, 이번에 아들이 제자가 되겠다는데 기쁘지 않아요? 네?
0: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일찍 아버지는 퇴직할 때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내준 새 작업복을 바꾸어 입고 역시 그때 받은 선물인 스웨이드 신발을 신었다. 그러자 그 시절 노동자의 어엿한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싶었다. 그는 수염을 깎고 묘돌이 남지 않은 머리털을 물로 정리한 후에 마누라가 쓰는 크림까지 얼굴에 발랐다. 떠나기 전에 그는 양춘아에게 밭일에서 주의할 점과 닭, 오리, 돼지 등 집짐승들의 사료비 등에 대해 귀찮을 정도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었다. 양춘아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2: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참 영감투상도. 당신이 나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 놓고 당신의 그 고사한 기계나 수리하러 가세요. 네? 영감.
0: 아들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무거운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를 우린 유리컵을 그에게 넘기며 엄숙하게 말을 했다.
1: 나를 따라 일을 배우려면은 진짜 스승처럼 모셔야 하느니라. 예전에 내가 왕대릉 스승에게 제주를 전수받을 때 차컵 따위 들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승의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도 내가 준비했었지. 엉덩이를 닦아주는 일 빼고는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응?
0: 아들은 소태 씹은 표정을 짓고 그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다. 회사에서 보낸 봉고차는 동구 밖에 늪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벌써 많은 남녀노소가 모여 북적이고 있었다. 어쩌면은 마을 사람 모두들 추로계가 이번에 회사 사장의 초청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큰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아는 상 싶었다. 적잖은 세월이 흘렀어도 추로계만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농민으로 살아왔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재주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울 안에서 나와 어둡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어나가면서 추록에는 내딛는 매 걸음마다 씩씩하고 떳떳한 느낌이 들었다. 세월의 다를 대로 달아 주름이 가득한 길쭉한 얼굴에는 평생 떠올려본 적이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악수를 청하고 지할 때 그는 겸손하게 사양을 했지만 속으로는 여간 흡족해하지 않았다. 이런 감각은 퇴직한 후에 종래로 있어본 적이 없었다.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역시 어제 그 두 젊은이였다. 땅딸보는 은강이라 불렀는데 회사 판공실 주임이었고 안경쟁이는 이름이 장명이었고 비서직을 맡고 있었다. 자유로운 추록에는 차창을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를 전했다. 전쟁터로 떠나는 장사인 듯 가슴 속에서는 삽시의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방불이 그 격정의 세월로 되돌아간 듯하였다. 봉구차는 점차 멀어져 간다.

0: 현대식 회사 사무청사에서 추록에는 회장 왕덕혜 등 회사 용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왕덕혜는 중년이었는데 신체가 건장하고 얼굴이 넙대대하고 눈도 크었다. 그는 광동 조산 말투가 들어간 표준어를 했다.
1: 어르신, 직접 찾아뵈러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0: 그는 주로계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그 바람에 주로계는 감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그가 여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 회장은 그를 회의실로 이끌었다. 거기서 추록에는 비칠거리며 소파에서 일어서는 두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몸집이 비둔해진 대로리와 백발이 성사한 장이구였다.
2: 추록에! 대로리! 장이구!
0: 세 노인은 서로 마주보면서 너무 격동된 나머지 일순간 말문이 막히었다. 세상의 손이 서로 겹쳐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얼마 후 회의실에서 두꺼운 안경을 걸고 말을 끄끄거리는 총공정사가 송풍기 고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절반쯤 얘기했을 때 졸곧 눈을 감고 잠이 든 것 같던 추로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총공정사의 말을 끊었다.
2: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잠깐 술렁거리기도 했다. 그의 뒤에 앉아 여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이 시각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널찍하고 조용한 작업장은 사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루추 송풍기가 여러 줄 있었는데 굵직한 파이프들이 지면에서 벽을 따라 사면으로 구불구불 뻗어갔다. 그와 달리 거대한 원심 송풍기는 다섯 대가 한 조를 이루어 테라스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송풍기들은 마치 지령을 받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미동도 없었는데 마치 당년 여기에 주인이 와서 살펴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추록에는 그리운 자식을 만난 기분이었다. 아니, 순식간에 격정으로 넘쳐 흐르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는 이 송풍기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테스트 및 정비했던 설비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환히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하였다. 아니, 그것들이 고장이 난 것은 어쩌면은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와 헤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어 고의로 자신들의 난치병으로 그대로 찾아오도록 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로의 눈이 젖어드는가 싶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다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문학창작을 계속해 오고 있는 홍용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홍용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홍용암 시인은 1970년 6월에 흥룡강성 동명에서 태어났습니다.
0: 예.
1: 가정의 경제난으로 연변대학 2학년 때 중퇴하고 하해해서 장사에 진출합니다. 예, 어느 한 번에 그 강아지를 안고 저희들 그 신문사에 찾아온 일도 있었는데, 제가 강아지는 뭔가 모르니까 그걸 팔자고 지금.
0: 네.
1: 그걸 누구한테 팔자고 지금 안고 다닌다. 초창기에 아주 극심한 생활난에 봉착했을 때였는지라에 아주 짐작이 됐습니다. 그는 16세 때 첫 시집 꽃무지개를 출판한 후 지금까지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문 중문으로 무려 50여 권의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0: 네.
1: 해내외 문학상 30여 차를 수상하고 중국에서 또 중국 100명 개혁 창업 걸출 인물로 선정되고 또 중국 당대 걸출할 인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변에서는 연길시 10대 우수 청년, 연변 청년 5사 상장 획득자, 연변 10대 청년 창업 샛별로 명명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중화 공훈 훈장, 조선에서 로력 훈장, 한국에서 중환 우호 교류 공로 메달을 수훈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연변 텔레비전 제작 중심에서 연변 조성족 자치주 창립 50돌을 맞으면서 홍용암의 인생 일대기를 반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흰구름의 길 상하집을 촬영 제작에서 방송했습니다.
0: 예.
1: 현재 련행성 단동시 웰빙 건강제품유한회사 이사장, 연변주 정협위원, 연변 두만강 지역 경제발전연구중심 고급연구원 등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홍용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꽃입니다.
2: 꽃, 홍용암. 겨운에 추웠던 대지, 봄맞아 하늘 향해 높이 든 축배. 천잔 만잔

0: 단마다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찰찰.
1: 이 당시 주요 포인트는 바로 꽃송이를 술잔으로 본 것입니다.
2: 예.
1: 그것도 봄을 맞는 축배의 잔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꽃이란 술잔에는 천잔 만잔 잔마다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차 넘친답니다. 즉 철철 넘칩니다. 봄을 맞아 피어난 꽃송이를 축배 잔으로 본 것으로 시가 이미 다 된 거죠. 시인의 상상력을 잘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꽃망울입니다.
0: 꽃망울 홍용암. 무엇이 성났을까 뽀로통 입 꼭 담은 꽃망울.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럽혀 놓자 참지 못해 캐드득 아이 숨막혀 그만 노염 가시고 빵긋 웃네요.
1: 예, 이번에는 꽃망울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연에서 꽃망울을 성이 나서 뼈로 통해 있는 걸로 묘사하고 그래서 입까지 꼭 담은 걸로 묘사하고 다음 연에서는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럽혀 놓자 참지 못해 캐드득 웃어버린 것이 그만 꽃이 활짝 피어난 거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3연에서는 아예 노염 가시고 빵긋 웃는 꽃송이를 쓰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에 아지랑이 간지르니까 빵 꽃으로 즉 웃음꽃으로 터진 꽃망울입니다. 묘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동시입니다. 시어를 고를 때에도 아이들이 동심에 맞게 잘 골라서 참다 참다 너무 숨 막히다 다시 빵 터지게 만든 이런 것이 이 동시에서 참 잘 묘하게 표현됐습니다.
2: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입니다.
0: 눈 홍용암. 온 하늘에 하얗게 춤추며 나풀나풀 하늘에서 겨울나비 날아내려온다. 어느새 팔랑 매화꽃이 앉은 나비 봄 꿈을 꾼다. 나비와 꽃의 입맞춤 바야흐로 새 봄이 시작된다.

예, 이 동시 작품은이 면으로부터 점으로 점진적으로 써내려가는데 먼저는 온 하늘을 온통 하얗게 색칠한 그런 그 춤추는 나비 군상들을 묘사하고 즉 눈을 위해 면으로 묘사하던 대로부터 시작해서 매화꽃에 앉은 나비란 이런 점으로 좁혀서 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비와 꽃의 입맞춤을 순간적으로 나비와 꽃이 딱 입맞춘 이 순간을 새범이 시작되는 대로 이끌어갔습니다. 면과 점을 잘 재단해서 짜이게 만든 형상이 잘된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잠이 들었네입니다.
1: 잠이 들었네. 홍용암. 엄마는 아가만 귀여워 아가를 안고 깜빡 잠이 들고, 아가는 고양이 제일고와 고양이를 안고 쌔근 잠이 들고, 고양이는 또 털실볼 재롱스러워 털실볼 안고 가릉 잠이 들고.
2: 예, 이 동시는 모두 다 자기가 제일 귀여워하고 자기가 제일 고아하거나 자기가 제일 재롱스러워하는 실물들을 안고 자는 그런 모습을 아주 보기 좋게 그렸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아기는 고양이를, 고양이는 또 털실보를 안고 잡니다. 시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깜빡, 쌔근, 가릉 이런 정제된 시어들을 선택했고 모든 것이 그 잠들 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참 묘하고 잘 구사한 동시입니다. 독자들은 또 이 동시를 통해서 각자의 특성상 그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재롱스러운 것만 골라서 그 맛을 새김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잠드는 순간이 그 잘 정제된 짜인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못입니다.
1: 못, 홍용남. 마당에서 타박타박 뛰어놀다 못을 밟았다. 아차. 섬직한 생각에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보니 긴 못이 신바닥에 뚫고 꽃신우까지 나왔네. 와, 하늘이 무너지는 아기의 울음소리.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달려와 조심스레 신을 벗기고 보니 웬걸, 마침 못이 발가락 새를 꿰고 나온걸. 뚝 멈춘 아기의 울음소리.
2: 예, 이 동시에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즉 아이가 그만 이 못을 밟았는데 그 못을 처음 발견했을 땐 못이 신바닥 쭉게 뚫고 꽃신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만에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와, 하늘이 무너지는 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막 달려와 보니까 아, 밑에 뚝 본 게 아, 맨바로 그 못이가 발을 다치지 않고 발가락 사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제야 엄마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아이도 뚝 멈춘 아기 울음소리. 예, 아이도 울음 멈췄습니다. 결국에 발가락

0: 사회로 못이 나오다 보니 아무데도 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짜아짜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동시에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그 순간을 딱 포착했죠. 엄마와 아기 마음을 예, 쥐었다 놓는 순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동시에 이미 독자들의 마음을 억제해 놓았습니다. 동심에 부합되고 마음을 사로잡아낸 순간 포착을 아주 묘하게 고안해냈습니다. 이 스토리만으로도 시는 다 완성된 거죠. 시인이 재치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식은땀이 쫙 나오게 만들다가 결국 네. 들어가게 만들었죠.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사슴뿔나무입니다.
2: 사슴뿔나무 홍용암. 한낮을 놀다 지쳐 소르륵 잠이 깜빡든 새 누군가 꽃사슴 머리 위에 가만히 홈을 파고 심어놓은 나무씨 두 알. 내리는 비 맞고 가지런히 우석우석 자라났네. 멋있는 나무 두 그루. 꽃사슴 머리 위에 동실 실려 신선같이 이산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천하강산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 땅속 깊이 뿌리 박혀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두커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개암나무, 본나무, 참나무 모두가 술렁술렁 설레이네.

0: 예, 이 동심리 이 사슴뿔나무란 이 제목은 이분이 어느 동시집 시집이 제목이기도 한데 아주 이것도 명확히 고안해 냈습니다. 지금 고사선 위에 누가 화물 파고 심어 놓았는지 가지런히 으쓱으쓱 멋있는 나무 두구로 탁 자라났단 말이에요. 고사선 머리에 동실실려 신성같이 지금 이산 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지금 천하강산을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서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드커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깻나무, 밤나무, 참나무가 모두 슬렁슬렁 설레입니다. 야, 저 나무는 좋겠다. 사슴이 머리 위에 자라났으니 마음껏 세상 금수강산 다 구경하며 사는 게. 이렇게 엉뚱하고 묘하게 사슴이 머리 위에 난 사슴뿔을 나무로 화해서 기막히게 동시를 엮어냈습니다. 이 화면만 생각해도 한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미 됐습니다. 시인이 재치가 이만저만의 안해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1: 아마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되는 그 화면이 있는데 지금의 그 청집돌이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마 한 30년 전에는 보게 되면 청집 그 꼭대기가 평평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그 평평한 꼭대기에 나무씨가 앉아서 거기에서 그 자양분을 섭취해서 청집 꼭대기에 나무가 자라던 그런 장면도 있었지.
0: 예, 있지요. 예,
1: 네. 있지. 그것이 바로 그 지금 이 시에서 그 이 시인이 보완한 바로 이 사슴뿔 위에 또 오면 바로 그렇게 그 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그저 뭐 나무가 자란다는 그런 장면을 되게 아주 묘하게 매치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0: 예, 아주 예. 그 합당하게.
1: 네. 아마 생활 논리적으로도 이게 아주 합리하죠.
0: 예. 예.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제마전입니다.
1: 제마전 홍용암. 호시탐탐 디오란 제마전 엿보던 뽀드렁 이빨 욕심돼지 울바자 틈 씩씩 도지고 들어와 흉악한 대가리 쑥 들이미니 이 그 도깨비야 졸장공원 밭바라 바자 타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산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꽈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이놈 어디 덤벼봐. 강냉이는 호통 빼며 발굽을 씩 걷어붙이고 고추는 내몰차게 비수를 내 흔들고 가지는 기세 등등 방망이를 꺼내들죠. 침략자다 뚜뚜 청동원. 성급한 호박꽃만 긴급나팔 부느라 보리 잔뜩 부어 헤덤비며 떠들썩. 디오란 제마자는 삽시간의 수라장.

0: 네, 이 동시도 아주 기막히게 잘 설계했습니다. 지금 차마전을 하나의 전투장으로 묘사해냅니다. 먼저는 이 대제가 욕심 가득 물고 차마전을 넘보면서 어슬렁거립니다. 그걸 발견한 이 각가지 곡식과 남새들이 3시간에 지금 1급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 줄단콩은 바자 타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상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꽈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강냉이는 이 발굽을 쓱 걷어붙이고 고추는 또 매몰차게 비수를 내흔들고 그러니까 시퍼렇게 독이 오른 고추를 비수에 비유한 거죠. 그리고 가지는 또 방망이를 꺼내들고 호박꽃은 야 침략자다 뚜뚜 나팔을 불며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래서 차마전은 삽시간에 수라장이 됩니다. 곡식과 채소의 특성에 따라 잘 풀어냈습니다. 온통에 살아 숨쉬는 차마전의 그 진풍경을 잘 그려내서 동시로 하여금이 싱싱이 솟아오르는 그런 삶이 지난 현장 냄새를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소들의 특징을 잘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재미와 유머 속에서 채마전을 들여다보며 많은 걸 배웁니다. 참 멋진 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 그냥 그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돼지 한 마리가 채마전에 뛰어들었다 나올 수도 있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이 시인은 여기서 아주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 그 뭐 남새들이 가지각색의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어떤 자기의 그 뭐 그 뭐 저도 뭐 전투력이라 할까 뭐 이런 그 반응 능력에 따라서 이 침략자 돼지와 지금 싸우는 그렇지. 이런 장면을 그 상상해낸 거죠.
0: 그렇지.
1: 그래서 또 이 마지막에는 가면서 뭐 고추는 어떻고 가지는 어떻고 또 무슨 뭐 강냉이는 어떻고 그런 이런 특성을 또 아이들이 후에 다시 또 이 시를 본다면은 제가 관찰하게 되죠. 아 정말 그런가?
0: 아 정말 예. 비수 같구나. 예. 아 정말 그 방망이 같구나.
1: 예. 아무래도 여기서 그 작자의 아주 기발한 착상이

0: 그 빛을 뿌리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동년의 랑만입니다.
1: 동년의 랑만, 홍용남. 도주먹 불끈 쥐고 나 혼자 나는 듯이 강가 모래밭을 달리면 그 뒤에 줄래줄래 발자국이 따라오고 또 헐레벌떡 그림자가 따라오고 그 다음 달싹달싹 땀벌창이 혀를 빼문 발바리가 따라오고 발자국과 그림자와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내기하듯 따라온다.
2: 예, 지금 이 한창 젊었을 때는 더구나 동년 시절에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립니다. 공부도 바쁘고 놀음도 아주 더 바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리게 된 거죠. 달린 만큼 또 발자국이 찢겨서 나를 따라옵니다. 헐레벌떡 나이 지나온 그림자도 바싹 뒤를 쫓아옵니다. 어쩔 사이 없습니다. 그 뒤로 또 혀를 빼문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따라옵니다. 신뢰야 쉴 수 없고 주춤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내기하듯 계속 앞장서서 새기를 개척하며 앞으로만 달립니다. 그러다 이제 뒤돌아볼 때면 나는 이미 저만치 동년을 다 말아먹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같이 무지개 갖고 천진난만하던 7세기 동년은 이젠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 인간의 허겁지겁 달려온 한단하게 행복했고 더 바쁘던 동년 세월을 되새겨보는 좋은 반추의 과정이고 총화의 과정을 반영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의 성인생활 목표가 확정된 규칙 속에 움직여야 하는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작정 앞으로 달려서는 안 해드릴 시절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디뎌할 때 무심히 흘러간 나의 동년 시절은 안개 속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시 더 올 수 없는 그 파란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0: 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아기와 할머니입니다.
1: 아기와 할머니 홍용암. 할머니 품이 안겨 태득 웃는 아기에게 앞니빨이 두 개. 아기벌이 뽀뽀하며 방실

0: 웃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 개. 눈이 안 보이게 웃는 아기와 할머니는 헤헤 모두 이가 두 개.
1: 예, 지금 예,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가 예, 할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예, 애가 예, 변하고 포근해 좋다고 할머니를 보고 가득 웃음. 근데 아기는 예, 앞이가 두 개만 돋아있습니다. 갓난 하얀 이빨임. 미래가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얀 이빨 두 개. 이 세상 만나는 걸 다 먹어볼 수 있는 희망찬 이가 두 개입니다. 동시가 예, 여기서 끝난다면 별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시인은 한술 더 뜹니다. 아기 발에 뽀뽀하며 방실 우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 개. 근데 이번엔 갓난 이가 아니라 다 빠지고 삭고해서 겨우 남은 마지막 두 개의 이가 보입니다. 세상 풍파를 다 씹어 삼킨 하얀 마지막 이 두 개. 파란만장한 새우를 씹어 넘기고 남은 마지막 하얀 이 두 개의 이빨입니다. 둘 다의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는 간 나온 이, 하나는 린로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이.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분간키 어려운 복잡한 심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짠해난다. 둘 다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그 서로 다른 경우 때문에 독자들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예, 모를 수를 놓고 그냥 헤헤 모두 다 이가 두 개라고 흥연한 마음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감동받고 안 받고는 독자들 자체의 몫입니다. 이 동시는 이렇게 두 세대의 하얀 이를 초점에 놓고 렌즈를 박았습니다. 웃음 속에 눈물 속에 사랑을 잃게 하는 마음짠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홍영암 시인의 잘 구사된 멋진 동시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문학살롱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맨,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올 들어 훈촌 세산은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동산구 다국전자상 거래와 출경 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상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출경 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 5동 세항야급 주식위안회사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 여종업원 집단은 장인 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종양 문화를 전승해 가고 있습니다.
2: 2026년 연변조 초중하급 수준 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조 수험생 12,469명이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올 들어 훈촌 세산은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동산구 다국전자상 거래와 출경 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상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출경 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 10일까지 훈촌 다국전자상 거래 상품 무역액은 104억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반년 앞당겨 100억 원 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올 5월 말까지 경매 려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109만 원으로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훈촌 종합보세고 물류 분류 중심 변경 창고, 로우로 된 주소가 찍힌 소포들이 정연하게 쌓여있는 가운데 일꾼들이 상품 선별, 포장 등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 각지선 다국전자상 거래 화물이 기본상 당일 도착, 당일 발송을 실현했으며 러시아로 향하는 물류 시효도 7일 내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훈촌 창달 전자상 거래 위원회사의 올해 1사분기 수출 총액은 50억 원이었고 상품 품목과 수량 모두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그 자회사인 훈촌 의성 국제 물류 위원회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길림 훈촌 의성 국제 물류 위원회사 통관 업무 책임자 리근입니다. 1210 수출 업무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제품 종류는 최초의 30여 가지에서 100여 가지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또 1210 수출의 사전 비축 우세를 빌어 물류 시효를 크게 단축했으며 판매량과 시장 경쟁력 모두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훈촌 종합보세구 다국전자상거래 9610 무역액은 83억 8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4% 증가했고 1210 무역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거래 상품은 최초의 소수 품목에서 가정생활용품, 의류와 착용품, 디지털 전자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부속품, 철물공구, 아웃도어, 반려동물용품, 미용용품, 장식품, 문화창의제품, 완구, 문예오락용품 등 10대 주류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원화된 상품 구조는 산업사슬 집결 발전을 1층 추동해 업무 규모뿐만 아니라 발전질과 효율의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훈촌 종합보세구관리국 책임자 류연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경 개방 창구인 훈촌은 구역 우세에 의탁하고 종합보세구 정책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다국 전자상 거래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일련의 실무적인 조치로 전자상 거래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했습니다. 훈촌 다국 전자상 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보세구는 수출입 무역액 166억 5천만 원을 올려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성 대외 무역 장성의 새 엔진으로 됐습니다. 반년 만에 다국전자상 거래 단일 무역액이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훈촌에서 변경 구역 위치와 종합보세구, 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효과를 깊이 발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2024년 말 훈촌 세관에서는 동북에서 솔선 쪽으로 1210 보세 수출 모식을 실시해 기업들이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훈촌은 도로 플러스 철도 플러스 항공 다원 운송망을 구축하고 체조, 대로시아, 큰소포, 전용선 및 동북첫 다국전자선거래 TIR 업무를 개통했으며 8만 평방미터 해외 창고를 건설해 전사슬 물류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국전자선거래 상품 수출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입경소비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길림성 경매 려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이 정식 실시되면서 훈촌 통상구는 전성 제일 진 세계 출경 세금 환급 통상구 중 하나로 됐으며 중국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려객 검사 청사 출경 대청에 세금 환급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15일부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측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측 면제 플러스 세금 환급 이중 혜택이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조 출경 세금 환급 매장은 25개로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세금 환급 신청서 979건이 발급돼 정책 시행 초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훈촌시 도시구역에는 이미 구매 즉시 환급 매장이 8개 있어 러시아 관광객들은 상가 현장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측 면제로 입경 30분, 세금 환급금 입금 10분을 실현했습니다. 장명자 주재 장춘세관 판사처 주임 류양입니다. 훈촌세관 역시 대러시아 통상구 특점에 입각해 러시아 력에게 통관 수요를 예의주시하며 출경 세금 환급 전용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2개국 언어 신고 안내를 강화해 세금 환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실현했으며 다국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세금 환급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료사입니다. 중국의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은 아주 좋고 세관에서의 처리 과정도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에 또 중국에 와서 쇼핑할 겁니다. 현재 훈촌 세관에서는 출경 세금 환급과 다국 전자상거래 1, 2, 1년 구역 진입 즉시 환급이 정책적으로 서로 호응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이 구역 진입 즉시 환급으로 러시아에 원활히 수출되는 한편 경매력액 구매 즉시 환급으로 훈촌에서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쌍방향 정책 중첩으로 이 변경 소도시는 국산 제품 해외 진출 거점인 동시에 입국 소비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의 꾸준한 상승은 훈촌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활력과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한편 출경 세금 환급과 사적 면제 정책의 협동적인 추진은 통상구 문화관광 소비에 새 장성 공간을 열어줘 수출입 쌍방향에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의 공포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 설립된 뒤 혁명 무장대호 건설에 특히 중지를 돌려 중공 만주송이 지시에 따라 중공 동만특위 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양림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1931년 2월 양림이 앞장서 부대 창설 경험을 총무해 총 7,500여자 분량의 9개 부분으로 구성된 동만유격대 사업대강을 엮었습니다. 대강은 유격대의 임무와 의의, 유격대에 대한 당의 용도, 유격대 조직, 선전, 훈련, 전술, 포로 사업, 후방 보장 등 면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또 지주, 토, 열신 등의 재산을 몰수하는 문제, 유격대 급양 문제 해결, 유격대 민주관리 등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대강은 혁명무장투쟁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교훈 총화를 통해 제정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동북 혁명 무장투쟁

0: 입장에서 비교적 일찍 유격대 창건 사업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하나의 중요한 군사 문헌입니다. 대강은 동만 지역에서 당의 령도 아래 항일 유격대가 근거지를 개척하고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는 데 거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으며 극히 중요한 지도 역할을 했습니다.
1: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호동 세항야급 주식위원회사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 여종업은 집단은 중약 가공약 침출에 전념하면서 장인 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중약 문화를 전승하며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하지 않은 노동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나 오동 공급단지에 위치한 길림호동 세항야급 가공약 작업장 선별, 침륜, 썰기, 복기, 지기 등 공정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집니다. 침출 작업반 작업 일꾼들이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설비를 조작하면서 세부 사항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매 한 조각의 약재가 모두 이곳에서 제품으로 거듭납니다. 오동 집단 산하의 대형 중약 가공약 가공 기업으로서 세항 야급은 장백산 산지 약재인 인삼, 으로경, 오미자 등 품종의 침출 가공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은 기업 품질 통제의 핵심 역량입니다. 종약 침출은 언한 절차에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약효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침출 작업반은 시종 장인 정신을 고수하면서 작업에 임합니다. 길림호동 세항야급 주식위원회사 가공약 작업장 주임 정비비입니다. 성숙된 공정과 실제 조작 경험을 표준화, 수책화해 품질 최저선을 지킵니다. 핵심 기술과 장인 정신을 대대로 전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질 제고와 효익 증대, 기술 혁신, 난관 공략, 본보기 수립에 초점을 맞춰 실제 성과로 선봉호 기치를 떠밀 것입니다. 반복성이 강하고 표준이 엄격한 침출 작업에서 작업 일꾼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매 한 가지 약재의 침출 정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리의 배후에는 팀의 헌신과 담당이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시종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 전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전수하고 경험을 가르쳐주며 후배들은 허심하게 학습하고 빠르게 성장해 엄밀하고 실속을 추구하며 단결 분진하는 우량한 작품을 형성했습니다. 길림호동 세항야급 주식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정봉매입니다. 이 노동자 선봉호 침출 작업반은 회사 일선 대오의 본보기로서 작품이 착실하고 기예가 정교하며 책임감이 강한 바 실무로 품질을 지키고 생산을 보장해 선봉호라는 칭호에 손색이 없습니다. 침출 작업반은 모든 작업반의 정밀함을 추구하고 표준을 엄수하며 일터에서 기예하고 단결해 난관을 공략하는 훌륭한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0: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신심 가득히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조갱위 기사입니다. 여기는 2026년 전조 초중학업 수준시험 연변이종 시험 장소입니다. 지금 경계선이 이미 설치됐고 시험 장소 주변의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침 7시 30분. 연변이종 시험장소 주변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질서정연합니다. 수험생들을 동반해온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기대를 담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수험생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당부에는 3년간의 동행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학우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부모님과 손을 흔들며 작별한 뒤 안전검사 통로로 향했습니다. 수험생 곡기봉입니다. 오늘 첫 과목은 어문인데 잘 치르면 첫 시험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목들도 모두 순조롭게 통과해서 전부 다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양태구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리상적인 고중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학우들 모두 고중 입시에서 힘내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안디파입니다. 3년간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연길시 제12중학교 교원 류경욱입니다. 학생들이 인생의 길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 시대에 부끄럽지 않고 청춘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 실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고중입시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하고 수험생들이 시름 놓고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에서는 골간 집법일꾼을 파견하고 집법 차량 5대를 배치해 연길시 전역 5곳의 고중입시 시험 장소에서 전과정 순회 관리 통제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 행정심사비준 판공실 부주임 리동입니다. 사업일꾼들은 미리 시험 장소 주변의 로점상과 위법 광고를 정돈했고 시험 장소 옆에 편민봉사소를 설치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식수와 우산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시정공사를 모두 중단시키고 소음을 엄격히 통제해 조용하고 깨끗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경찰들을 배치해 고정 근무와 동태 순찰을 병행하도록 시켜 전방위적이고도 전면적인 교통안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당직 교통경찰들은 교통관제 조치를 엄격히 이행해 시험 장소 주변 도로의 临시 교통 소통과 분산 관리 통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무음 관리 통제를 전개해 교통소음이 시험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 조용한 시험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올해 전주 초중학업 수준시험 기간은 29일까지인데 8개 시험구, 14개 시험 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8개 예비 시험 장소, 52개 예비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초중 2학년 지리 생물학업 수준시험은 29일 오후에 치릅니다.
1: 영암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도나시 전용 정무 AI 지능 조소 돈돈이 정식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 AI 조소는 도나시 전역의 모든 정무 봉사 업무를 통합시켜 주민과 기업에서 업무 관련 문제를 입력하기만 하면 관련 처리 조건, 필요한 서류, 취급 장소, 문의 전화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식 온라인 처리 입구와 완전한 온라인 취급 조작 안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 연결시에서는 HPV 백신 접종 비용 감면 해민 활동을 조직 전개해 정령기 인원의 자궁경부암 관련 질병 예방 통제 지식 인지도와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 26일부터 장백산 풍경구 입장권 및 차표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의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됐습니다. 기타 예약 관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을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2: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조 특색 농업 산업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에서는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농민연결 농민견인기제를 보완하며 소규모 농가와 현대농업 발전기제의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하고자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질 및 능률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행동 방안을 발부했습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가정 전문 농장의 분류 양성 기제와 한계 코드 통용 봉사를 보완하며 농민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사회화 봉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을 추동하며 각종 류형 경영 주체의 융합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경영 효익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생산 경영 능력을 증강시키고 요소의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인재 대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로 소규모 농가의 수익 증대를 견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네, 일전 공천단 조항에서는 2026년 전국대학생 3하향 사회실천활동을 전면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이 기층실천에서 단련하고 성장하며 업적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을 위해 공을 세우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떳떳이 책임을 짊어진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이론 선정과 강연, 애국주의 교양, 과학기술 협

혁신지원, 향촌지능촉진, 친환경발전선도, 사회봉사, 나라를 위한 병강수호의 헌신, 중화문맥의 전승 등 다양한 면을 둘러싸고 전개되며 전문행사 조사연구보고서, 과제해결 집중시범 등 방식을 통해서 청년 학생들이 광범위한 참여를 인도할 방침입니다. 료해에 따르면 향촌지능 청춘공훈행동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전국의 대학들에서는 매년 500만 이상 청년 학생들을 우리 향촌에 심입시켜 사회실천과 해민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길림성 농업농촌청은 전성 량곡 생산 실제로부터 출발해 해당 단위들에서 농업 고품질 발전 전문자금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인도하고 농업재해방지 감소 친환경 생산기술을 힘써 보급함으로써 해충으로부터 량곡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2026년에 전성 친환경적 통합적 예방 면적이 220만 모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림성 농업기술보급본서는 전성 재해방지 감소 기술보급 주관부문으로부터 재해 감소 및 증산기술의 집대성 방안을 제정하고 재해 감소 및 증산의 집대성 기술, 농약의 과학적인 안전사용기술 및 식물보호 예방통제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자연재해와 농약 피해 등이 량식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취소함으로써 량곡의 안정적인 생장과 풍작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네, 방안에 따르면 재해 감소 및 증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며 농사 상황 조사를 전력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핵심 시범 방안을 추진하며 시험 및 시범을 실시합니다. 2026년에 전성적으로 벼, 옥수수 등이 다양한 병충해 약재 예방 효과 기지 5개, 제초제 약해 시범 기지 3개, 식물 보호 기여률 예방 통제 효과 평가 시험 기지 6개, 친환경 예방 통제 시범 기지 3개를 구축해 식물 보호 예방 통제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일정 우리 주가 주도해 제정한 페실 로마이세스 라시쿠스모약과 페실 로마이세스 라시쿠 과립제의 두 가지 국가표준이 집중 심사를 마치고 순조롭게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주에서는 이 두 가지 국가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정해 관련 국내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당 항목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정식 가동됐고 국가표준화 감독관리위원회의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포함됐으며 2026년 4월 15일 정식으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메실 로마이세스 라시쿠는 근결 선충을 방지하고 고품질 생물농약으로 인삼, 도마도, 오이, 수박, 가지, 생강, 콩, 연초 등 작물에 사용하며 안전하고 잔여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표준에 부합되는 약물은 근결 선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종작 산량을 제거하며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 특산품인 인삼의 생존율과 수확량,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록색 유기농 재배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해당 표준의 시행은 산업 발전을 규범화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화학 농약 사용을 줄이고 생태와 인삼 안전을 보호해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인삼 품질 검사 및 인증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연변에 착지했습니다. 산업 발전의 난관을 해결하고 품질 관리 통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들어 연결시에 위치한 국가인삼 로경제품 품질 검사

건축 중심은 고가급 플랫 홈 기능에 입각해 길림성 풍의건강과학기술 집단요한회사를 시범으로 산삼과로 전문 품질검사 업무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원료 진위감정 제품이 물

0: 이 향후 국가 인삼 로경 제품 품질 검사 검속 중심은 지속적으로 인삼 로경 품질 검사 분야에 깊이 전념해 검측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업종 표준 체계를 보완하며 산업 학교와 연구기구의 융합 혁신을 심화하고 전문화 표준화 권위적인 품질 검사 봉사로 연변 특색 산업의 전환 승격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해 전국 인삼 산업이 고품질 발전에 든든한 품질 검사를 다질 타산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 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는 특색농업산업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체계를 건립해 특색농업산업을 효과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에서 우리 소위 특색농업산업도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소 특색농업산업 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특색농업 산업 발전에 좋은 정책들을 내놔 특색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 특색농업 산업은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요?
1: 네. 전통 농업과 비교할 때 그 우리 조의 특색 농업 산업은 예, 범위가 높고 예,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 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력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우선 그 주력 산업으로서 예, 인삼 산업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인삼. 우리 조는 예, 중국 인삼의 핵심 생산 지역으로서
0: 네.
1: 재배, 가공, 연구개발, 무역을 일체화한 전 산업체 발전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0: 네.
1: 2023년 인삼 총 생산액은 102억 원에 달했고
0: 네.
1: 올해는 110억 원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1: 검은 목이 버섯 산업은 재배기술, 생산량과 품질 등 면에서 모두 뚜렷한 그 향상을 이루었으며
0: 네.
1: 여러 개의 지리적 표지 증명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0: 관련된 황후 산업은 중국이 그 5대 지방 우수성이 하나로서
1: 네.
0: 국내에서 선도적인 그 정원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의 기타 특색 산업으로서는 연변살이 포함됩니다.
1: 네.
0: 연변살은 그 뛰어난 품질로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를 획득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특색 과일 산업으로서는 사과배, 사과, 블루베리 등이 있는데 현재는 그 고품질 발전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1: 네.
0: 네. 상황버섯 산업은 연변주가 국내 최대 기지로서 이미 재배에서 판매까지의 전 산업체인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업 산업은 여러 개의 국가급 과 성급 수산 종질 자원 보호 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꿀벌 산업도 포함됩니다.
1: 네.
0: 연변주는 천년 꿀 자원 그 창고로서 풍부한 네. 식물 자원과 특색 있는 희귀 벌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특색 농업 산업은 연변주의 그 농업 산업 구조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 네.
0: 농업이 종합 효익과
1: 네.
0: 경쟁력을 향상시켜 현지 농민이 그 소득 증대와 부유화 및 향촌 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금방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일 크게 아마 인삼 산업이죠.
0: 네.
1: 네, 그리고 목이버섯, 검정기버섯 산업은 네. 예전부터 쭉 이어왔고
0: 네,
1: 연병황소 산업도 우리 5대 지방 우수품 중에 하나로 지금 앞자리 서고 있고 연변이 입살하게 되면 맛 좋은 쌀로 지금 중국적으로 네. 소문이 나고 있고 또 사과배 또 상황버섯이 최근에는 많이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죠. 또 연변에 그 꿀 네. 보게 되면 그 피나무 꿀이 네. 우리 연변에서는 특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산업 들이 발전이 우리 주 향촌 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는 특색 농업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우세가 있다고 보십니까?
0: 예, 우리 주는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킨 데 있어서
1: 네.
0: 독특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1: 네.
0: 이러한 우위는 주로 지리, 자원, 정책 및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구현됩니다.
1: 네.
0: 우선 우리 주는 중국, 조선과 러시아의 그 삼국이 국경지대에 위치했습니다.
1: 네.
0: 연변주는 중국 동북 지역이 그 대외 개방이 최전선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교두보이기도 합니다.
1: 네.
0: 우리 주는 여러 가지 국제 항로를 통해
1: 네.
0: 세계 공급망 체계에 편리하게 융합될 수 있으며
1: 네.
0: 이는 현지 농산물의 수출과 국제 교류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1: 네.
0: 둘째는 우리 주는 백두산이 천연 자원에 의존하여
1: 네.
0: 독특한 립체 기후대를 맞추고 있으며
1: 네.
0: 농작물이 성장에 리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1: 네.
0: 우리 주의 그 흙토지는 비옥하고 원천수 자원이 풍부하며
1: 네.
0: 산림률은 81%에 달하여 인삼, 검은 목이버섯 등 특색 작물이 그 재배에 독특한 그 자연 조건을 제공합니다.
1: 네.
0: 셋째는 우리 주는 국가의 그 동북 진흥 전략과 서부 대개발 등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1: 네.
0: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 특색 산업의 발전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그 조선족 민속 문화와 문화 관광 산업이 그 심도 있는 융합은 농업 특색 산업이 발전에 문화적 활력을 불러 일으켜 다른 지역에서 복제하기 어려운 발전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문화와 산업의 결합은 농산물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이 그 시장 경쟁력도 높여 우리 주 농업 특색 산업이 그 장기적인 발전에 견실한 기초를 다져주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한마디로 우리 주 우세는 지리적인 우세, 자원 우세, 또 정책적인 우세,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구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0: 네.
1: 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연변 황소 산업 우리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발전 어떻습니까?
0: 네. 우리 주의 그 위치는 그 중국 동북부에서 그런 중요한 농업 지역으로서
1: 네.
0: 그 황소 그 사육이 전통적인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 몇 년간 우리 주는 연변 황소 그 브랜드 육성에 주력하여
1: 네.
0: 산업 구조 그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현재 그 우리 주 그 황소 사육 규모는 네. 50만 두를 넘어섰으며 네. 연간 출하량은 15만 두에 달합니다. 네. 특히 그 고급 그 설화고기 생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이 그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기반 측면에서 우리 주는 국가급 황소 종자 보호 구역과 세계의 대규모 현대화 사육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네. 연변 축산 개발 그룹을 중심으로 한 그 산업화 기드는 종자산 25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네. 종축, 사육, 사료,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이런 완전한 그 산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주 그 황소 산업이 총 생산액은 45억 원을 돌파했으며 지역이 그 농민 소득이 15% 이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도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네. 전자식 기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체별 사육 정보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네. 가공 산업은 연간 5만 톤 그 규모의 냉장 냉동 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지원 측면에서 주정부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 네. 5억 원이 그 산업 발전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네. 농가당 그 최대 5만 원이 사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연변 황소의 그 지리 표지 상표를 등록해 전국이 그 100여 개 그 대형 루터망과 연결하였습니다. 네. 문제점으로는 고급 인력 부족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 필요성이 지적됩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주는 연간 200여 명 규모의 그 전문 사육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연변 그 황소 산업은 질적 성장 단계에 도입하였으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황소 산업에 대해 얘기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의 검정귀 버섯, 목이 버섯이죠? 네. 이 산업 발전 상황 어떠합니까?
0: 예, 우리 주는 그 중국이 그 중요한 그 목이버섯 그 검은 목이버섯 생산 기지로서 네.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이미 완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그 검은 목이버섯 재배 규모는 8억 5천만 주에 달하였으며 네. 건조 제품 연간 생산량은 3만 5천 톤으로서 전국이 총 생산량이 18%를 차지합니다. 네. 산업 총 생산액은 42억 원 위안으로 원으로 돌파하여 농민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주력 산업으로 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주는 현재 12개 그 전문 생산 기지와 35개의 표준화 대규모 재배 단지를 건설하였으며 네. 도나시를 중심으로 안도현과 왕정현이 양육을 이룬 이러한 그 산업 배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네. 특히 그 도나시와 검은 목이버섯 생산량은 전주의 그 40% 이상을 차지하여 전국이 네. 그 검은 목이버섯 고향이라고 증언을 받았습니다. 네. 전주 쪽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농가는 5만 6천여 구에 달하며 네. 그 가구당 연간 소득 증액은 2만 3천 원에 달합니다. 네. 네. 전주 쪽으로 8개의 대규모 가공 기업이 운영 중이며 네. 연간 가공 능력은 2만 8천 톤에 달합니다. 네. 제품 구조는 단순한 건조 제품에서 네. 5개의 그 60여 개 종으로 다양화하였으며 네. 즉석식품과 건강음료 등 심가공 제품이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자상 거래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여 온라인 판매 비중이 그 부단히 증가하여 연변이 그 검은 목이 버섯 지리 상표는 이마 전국에서 2,800여 개의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였습니다. 네. 현재 그 당면한 그 주요 과제로는 네. 심가공 비율이 30% 미만이며 네. 국제 시장 점유율이 5% 이하에 달하였으며 네. 젊은 층과 그의 그런 종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는 우리 주는 2025년까지 네. 심가공 제품 비중을 네. 50% 이상으로 높이고 네. 수출액을 1억 달러 이상으로 올려 그 작은 그 검은 모서지 검은 목이버섯이 진정한 대형 산업으로 정상시키려 합니다.
1: 네. 그러면 그 인삼 산업도 최근에 인기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인삼 산업 발전 어떠합니까?
0: 우리 주는 중국이 주요한 그 인삼 생산 기지로서 네. 장백산이 그 우수

0: 우수한 자연 조건과 전통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재배, 가공, 연구개발, 무역이 결합된 종합적인 그런 인삼 산업 기지로 발전하였습니다.
1: 네. 예.
0: 2023년 그 기준으로 전주 인삼 재배 면적은 4천 헥타르에 달하며
1: 네.
0: 생인삼 연간 생산량은 1만 2천 톤으로서
1: 네.
0: 길림성 등이 그 총 생산량이 30%를 차지합니다.
1: 네.
0: 산업 총 생산액은 85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0: 네. 연변주는 예. 훈촌, 화룡 등 여러 지역을 그 중심으로 그런 이런 인삼 재배의 그 집적지를 형성하였으며
1: 네.
0: 그중 훈촌시 인삼 재배 면적은 전주의 40%를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전주 쪽으로 인삼 재배 종사하는 농가가 1만 8천여에 달하며
1: 네.
0: 전문 합작사가 36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업 기지, 네. 농가 이런 모텔 통해 인삼 재배 농가의 그 연평균 소득은 3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네. 산림 재배 인삼 면적이 1,500 헥타르에 돌파하여
1: 네.
0: 전성이 그 40%를 차지했으며
1: 네.
0: 고급 인삼 제품이 주요 원료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인삼이 그 홍삼이 추출물
1: 네.
0: 인삼이 그 펩타이드 분말 등 고급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1: 네.
0: 연간 가공 생산량 목표를 2,000톤으로 설정해 과학기술 혁신의 힘으로 제품이 그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연변주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1: 네.
0: 선진적인 그 재배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해
1: 네.
0: 인삼 산업이 그 전반적인 경쟁력을 이후에도 계속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동시에 그 브랜드 홍보 강화와
1: 네.
0: 마케팅 전략 최적화를 통해 인삼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소비자 인정도를 높이고 국내외 시장으로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그러면 15차 오개년 계획 기간 그 우리주 농업 특색 산업의 그 목표 어떠합니까?
0: 네. 15차 5개년 기간 동안 우리주는 그 농업 특색 산업이 그 핵심 발전 목표를 그 세 가지 질적 변화를 실현한 데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전통적인 규모 확장에서
1: 네.
0: 가치 도약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1: 네.
0: 연변 황소, 인삼, 검은 목이버섯 3대 주력 산업이 질적 성장을 추진하며
1: 네.
0: 연변 황소의 그 설화고기 생산량 비율을 35% 향상시키고 고품질 인삼 정밀 가공 비율을 60% 이상으로 돌파하여 제품 가치를 크게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지역 특산품에서 전국적 브랜드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역이 공공 브랜드 기업 브랜드, 제품 브랜드의 3단계의 브랜드 체계를 구축해 전국이 그 유명한 농산품 인증을 5개 이상 추가 획득함으로써
1: 네.
0: 우리주의 그 농업 특색 산업이 인지도와 영향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1: 네.
0: 실제로는 전통 재배에서 다양한 제품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1: 네.
0: 상황버섯, 건강식품, 인삼, 의료, 미용 제품 등 다양한 그 제품 개발을 통해
1: 네.
0: 산업 사슬을 고도화하고
1: 네.
0: 제품 구조의 그 다각화 및 그 산업 사슬 전반을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1: 네.
0: 우리 주 정부는 일련의 그 정책과 지원을 그 계속 취해야 합니다.
1: 네.
0: 한편으로서는 그 농업 과학 기술 혁신 지원을 강화해
1: 네.
0: 첨단 농업 기술과
1: 네.
0: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1: 네.
0: 농업 생산이 그 과학 기술 함량과
1: 네.
0: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1: 네.
0: 농업이 그 특색 산업이 그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평판을 높이고 더 많은 소비자의 그 관심과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1: 네.
0: 동시에 그 선도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서
1: 네.
0: 그들이 그 모범적 선도 역할을 통해 전체 그 산업 사슬이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효과적인 조치들이 실행으로 연변주 그 농업 특색 산업은 15차 5개년 기획 기간 더욱 눈부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며
1: 네.

0: 지역 경제의 그 안정적인 성장과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특색산업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진정으로 리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네, 우리주는 농민들이 그 특색산업 발전에서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특색산업단지 발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농촌 관광과 마을단체, 마을집체 경제 발전을 통해 농민들이 소득 증대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는 선도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발전 모델을 시행하고
1: 네.
0: 여기서 그 선도기업은 기술 등을 제공하고
1: 네.
0: 농민들은 재배, 작업에 집중하며 합작사는 통일된 구매와 판매 책임을 맡고 여기에서 서로 자기 맡은 분야에 노력해야 합니다.
1: 네.
0: 이 모델을 통해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농민들이 그 산업사슬 부가가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농민 능력 강화 그 프로그램을 시행해 많은 규모의 그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1: 네.
0: 농민들이 고품질 재배에서 효율적인 판매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그 능력 향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농민들이 그 전통적인 재배와 사용 모델에서 생태 서비스 분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득 증대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실제로는 우리주는 정책 지원과 시장 정보 서비스 강화에 주력해 농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시장 지향성을 제공함으로써
1: 네.
0: 시장 동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이로써 생산이 맹목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넷째는 또한 정부는 재정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책 조치를 통해 농민들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그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매 경로와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특색 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진정한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네. 네, 이상 우리 특색 산업에 대해 자상한 소개 주셨는데요. 현황, 우리 또 목표, 또 우리 연구해야 할 부문 얘기 주셨는데요. 이 현재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그 직면한 두 가지 주요 그 약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어떤 조치로 이 산업이 추가적 발전과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0: 네.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부족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는 그 연변대학과 같은 지역 그 고등교육기관
1: 네.
0: 및 길림성 내 기타 연구기관과의 그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1: 네.
0: 과학기술 시범 기지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 주는 그 향토 인재 계획을 실행하여
1: 네.
0: 귀향 창업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 기술 훈련과
1: 네.
0: 창업 보조금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그런 그 토박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중점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주는 그 기초 단계의 기술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탄한 인재와 과학기술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주의 그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1: 네.
0: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동시에 우리 주는 국내외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하고
1: 네.
0: 기술 이전과 성과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가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그런 속도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1: 네.
0: 정부는 기업이 그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을 성립하여
1: 네.
0: 기업이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자수 혁신 능력 제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 주는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와 고급 인재 유입을 유치함으로써 산업 업그레이드의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종합적 조치들의 시행을 통해

0: 우리 주의 그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핵심 경쟁력을 높여 산업체계를 도움 차 구축해 나가서 경제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주 특색농업산업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 특색농업산업발전이 우리 농촌 면모 개선과 우리 농업 수입 증대에서 우리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오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 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정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아, 소녀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지난 시간에 수군 가중 예. 아내 이별
1: 그렇죠
0: 대목 예. 어려웠나요 여러분은
1: 어떠셨어요
2: 복습하기는 그래서
0: 하셨어요
2: 했는데 네. 그냥 제대로 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첫 시간에 그렇게 그렇죠. 다 쉽게 될 수는 없죠
1: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네. 대목입니다
0: 그렇죠
1: 짧지만 굉장히 안 저 안에 네. 저 굉장히 많은 식임새 네. 그런 기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지만 네. 그 뜻을 좀 잘 또 더 잘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예. 네. 별 뜨고
1: 네. 그렇죠.
0: 참 이 또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1: 예.
0: 그 예전에 배우셨던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에이.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1: 그렇죠.
0: 차츰차츰 아 안일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1: 예,
0: 안일이도 톤이 있거든요.
1: 오, 그렇죠. 네.
0: 에이.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냥 따라 듣다 보면은 예. 됩니다. 다 돼요.
1: 네. 예,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0: 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1: 예. 예. 나 그러면 안일이부터 한번 좀 지나가 보실까요?
0: 예. 그럼요.
1: 예.
0: 참.
1: 별주부라는 그 별은 자라라는 뜻이고,
0: 네.
1: 주부는 벼슬 관직이라는 뜻입니다.
0: 영궁에서도 그렇죠. 영궁에 있잖아. 예. 옛날에 우리가 예. 이야기 들었잖아요. 예전에. 예.
1: 그렇죠.
0: 예.
1: 영왕이 우연히 특병을 한 거예요. 예.
0: 그래서 그 예. 영왕 나라에도
1: 예.
0: 그 관직이 다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아주 여기 사람 사는 인간 세상 갖고 보면
0: 네.
1: 그 좀 보기가 좋겠지만 관직들을 불러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오징어며 조개며
0: 그렇죠. 네, 다
1: 있죠.
0: 네.
1: 잘하며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신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내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고 조개가 나고 방개가 나와서 내가 또 살리겠다 했는데 그 방개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방개가 너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내가 가서 요 집게로 가서 토끼 배를 착 갈라서
0: 네.
1: 가져오겠다.
0: 토끼 간을
1: 그렇게
0: 갈라 꺼내야 되는데
1: 없죠. 그렇죠. 방개는 네. 제일 찾기로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예 바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꾸중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네.
1: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환우가 귀엽다는 거는 용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그랬더니 도사가 내려와서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날 듯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토끼는 육지에서 사는 동물인데 누가 가서 구해오겠냐 그랬더니 다들 나와서 내가 구해오겠다 했지만
0: 네.
1: 별주부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별주부는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귀한 손이에요
0: 네.
1: 공신 4대 손이거든요
0: 어.
1: 그래서 굉장히 집안에 뼈대가 있고 그렇게 교양이 있는 집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임을 얻어서 그러면 너가 가라 해서 별주부가 가는데 별주부 어머니께서 듣고 보니 별주부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세상을 나갔다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육지거든요
0: 육지요.
1: 육지에 나가셨다가 못 돌아오셨다
0: 아.
1: 그래서 나는 아들까지 보낼 수는 없다라고 극구 만류하고 근데 계속 또 잘 또 이렇게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봉패이사오리까. 그래서 별주부 모친을 하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이거는 우리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다라는 예, 드러내는 거죠.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직위를 보기하여는 네가 그만한 다짐이 있느냐 정말 갈 거냐 그거죠. 그만큼 정말 충심이 있느냐를 한 번 더 예, 다짐을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네 직위를 보기 위하여 잠깐 내가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하고 이제 어머니랑은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내한테 또 어떻게 또 얘기를 잘 해야 될 거잖아요.
3: 그럼요.
1: 아내랑 또 굉장히 정이 좋으세요.
3: 네.
1: 그래서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우 쏙. 그렇죠.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하오라는 네. 그거죠. 네. 거북이들이 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3: 그럼요.
1: 그렇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3: 네, 그렇죠.
1: 그렇게 잘 맡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별주부 마누라는 좀 뭔가 아쉬움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쉬워하고 둘이 좀 애틋한 그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3: 그럼요. 저 자, 이야기가 그 예전에 그 뭐 그렇죠. 수군가 예. 이야기거나 뭐 춘향가거나 흥부가 예.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또 우리 할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1: 그렇죠.
3: 윤수모 학생도 들었죠. 이런 이야기는. 예. 이렇게.
1: 들었던가요?
3: 들어왔죠.
1: 예.
3: 예. 다수 세 세대대로 이렇게 전해온 예. 이야기잖아요. 예. 네, 설화.
1: 맞습니다.
3: 네.
1: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안일이부터 네. 한 번 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환우가 기없어. 자, 나라의 환우가 기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약을 구하러 가는 니.
1: 무슨 봉패이사오리까.
2: 무슨 봉패이사오리까.
1: 그렇죠. 또 여기 안일이지만은 또 뭔가 어조가 있죠. 네. 무슨 봉패이사오리까.
2: 무슨 대사오리
1: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1: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1: 그러헌 줄은
2: 그러헌 줄은
1: 그렇죠.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헌 줄은
1: 내 이미 알았거니와
2: 내 이미 알았거니와
1: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2: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1: 네 직위를 보기 위하여
2: 네 직위를 보기 위하여
1: 잠깐
2: 잠깐
1: 잠깐
2: 잠깐
1: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1: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1: 그렇죠 그렇죠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1: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2: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1: 침실로 돌아와
2: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2: 부인의 손길 잡고
1: 당상 후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2: 당상은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1: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1: 그렇죠.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1: 까지는 받침으로 읽지 마시고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1: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1: 그렇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3: 네.
1: 창조죠.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는데 굉장히 몇 글자가 안 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별주부 마누라가 자
2: 별주부 마누라가
1: 보세요. 별주부

잘하셨네요.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박자가 딱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박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혈주부야

포인트는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이 요 이를 잘 밟고 가셔야 대소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보 나리 여가 아니라 나.

0: 운정이 떨어지죠. 나리 운정은 떨어지죠. 그런데 저희는 나리 하고 또 한 번 더 올려서 올려줘야 돼요. 나리 나리 그렇죠. 세상 간단 말이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웬 말이요 자
1: 웬 말이요
0: 그렇죠. 여기도 웬 말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웬 말이요 웬 말이요 올려주세요.
1: 웬 말이요
0: 그렇죠.

0: 또
1: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마주 또 주에 주에 뒷받침을 붙여주세요. 마주 또 자 마주 또 그렇죠. 맛좋은
2: 맛좋은
1: 맛좋은 까지 듣고 온몸으로 님 받침을 채워주세요. 맛좋은 아니고 맛좋은 자
2: 맛좋은
1: 들으세요. 정도하는 들으세요. 맛좋은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가요. 가기는 가네. 못 잊고 가는 것이네. 자, 언제

0: 아닌데.
1: 그럼요.
0: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번 쭉 지나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없으세요? 살짝 어색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포인트를 다 잡고 가시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2: 예, 다 되는 걸로 다 되는 걸 알고.
0: 아, 그러세요?
2: 야, 아니, 그, 세상에. 대답 질문이 없으면
0: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2: 예,
0: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2: 예, 가죠.
0: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인제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인데. 그리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그러면 뭘 못 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그다지 자

0: 거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 무어의 어의 어가 길죠. 무어의 끝소리 꼬리를 꼬리를 밀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버리시거든요. 무엇을 슬이 중요하시니까 지금 네. 감각적으로는 그런데 슬이 안 중요합니다. 슬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어요 끝을 잡으셔야 꼬리를 코꼬리를 갖고 가실 거예요. 무엇을 그다지 못디에서도 이의 끝 소리가 중요합니다. 못 잊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 잊어요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실까요? 무엇을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무엇의 끝꼬리를 무엇을 그렇죠 슬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표면에 우리가 좀 살기 잘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자,
1: 무엇을 그다지
0: 뿌리
1: 못 잊어요.
0: 그렇죠.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반 위에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듯이 가셔야 돼요.

0: 요 하셨죠? 요 그대로 당상학발. 자,
1: 당상학발.
0: 정세요? 지금은 당상학발 이렇게 되거든요. 입이 다 열려 있죠. 당상학발 듣고 가실게요.
1: 당상학발
0: 정도가 아니라 상 듣고 가겠습니다.
1: 당상학발
0: 학발
1: 학발
0: 학발 아니고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맞이할게요. 학발
1: 학발
0: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잘하십니다.

0: 친.
1: 그렇죠. 뭐 친해도 친은 안 중요함. 친은 나오긴 했어요. 뭐의 끝꼬리를 딱 가지고 뭐친 뭐친 멋지고 저성 자
2: 저성
1: 그렇죠 저성
2: 저성
1: 저성 두 글자로 하겠습니다. 저성
2: 저성
1: 건너가세요. 저성
2: 저성
1: 공대를
2: 공대
1: 또 있죠? 공대를
2: 공대를
1: 대에서도 룰이 안 중요합니다. 공대 뜨지 마시고 공대

0: 끝이 천장을 찾아가세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잘하십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1: 그니까요.
0: 박수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는?
1: 괜찮으시죠? 가사가
0: 답이 없으시면은 이제 괜찮으시는
1: 사설이 있죠, 여러분.
0: 괜찮으시죠?
2: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파서 그 제가 다 알아들어 그렇지.
0: 예, 연습하시면 바로 됩니다.
1: 여러분 사설 있죠?
0: 예,
1: 있어요.
0: 있으신가요? 예?
1: 가사 말이 있습니까?
0: 사설
1: 가사 말이 있습니까?
0: 있으실까요?
2: 있다.
1: 있습니까?
2: 아, 있지.
1: 아, 있어요.
0: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1: 네네. 그 뒤에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네. 그 다음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공대를 못 잊어요. 뒷부분이 네. 딱 두 구절 있어요. 근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못 잊을 게 너무 많네요. 그리고 규중의 젊은 아내 그렇죠.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1: 아유 판소리가 이제는 진도가 빨라졌어요.
0: 저희들이 아주 잘만 잘만 가십니다. 되시니까 네. 또 그대로 네.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방금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까지 했죠. 군신자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막 앞으로 가고 싶죠. 근데 안 가시죠. 혀가 이렇게 있다 그러시면은 큰 혀가 혀를 넣고 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군신 이렇게 앞으로 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혀를 자 군신

0: 유이
1: 유이
0: 장한 중성
1: 장한 중성
0: 중성 들어가시죠. 중성 그렇죠. 혀를 앞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꼭 그 표현을 할 때 혀를 앞으로 주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차하듯이 중성 중성 장한 중성 자
1: 장한

0: 근데 지금 못 잊는 게 아니라 뭐 빨리 다 잊으실 것 같아요. 가사마저 이제 생각이 안 날 것처럼 못 잊어요. 하나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데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빨리 갔으면 하는 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노래. 네. 그렇죠. 그리고 효중 젊은 아내죠. 네. 효중이라 그러면 집안에 젊은 아내가 생각이 나서 어쩔까. 거기 가면 그 뜻이에요. 교조자. 어서 오세요. 첫 소리만 교에만 힘을 주시고 바로 풀어주시면 교조.
1: 교조.
0: 지금은 힘을 다 갖고 가시죠. 교조 이렇게 가시죠. 그게 아니고 첫 소리만 탁 해서 그냥 오는 힘으로 교조.
1: 교조.
0: 그렇죠. 교주까지만 응을 아직 안 불렀습니다. 교조.
1: 교조.
0: 교중.
1: 교중.
0: 밀어주세요. 그렇죠. 소리 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소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공기로 걔를 밀어서 내가 할 겁니다. 그렇죠. 우를 거기다 붙인
2: 교중인데.

0: 예, 지금 그렇습니다. 교수 두 글자를 갖고 지금 세 글자고요. 예. 교수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정말 아. 그래야지만 내가 교수에 있는 아내를 못 잊는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1: 너무 쉽게 잊으시면
0: 그렇죠. 안 너무 쉽게 잊으시면 안 되죠. 교조야 교조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위에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깔아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가 아니라 교조 젊은 아내 철행지사를 이렇게 나와야 돼요.
2: 아유, 애처롭네요.
0: 그렇죠. 저를 모아야 네, 돼요. 그럼 조금 시원하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언제 가시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시 할게요. 교조 싸가야 돼요. 교조 어 밀어주세요. 오 거세서야 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아까 은을 닌 받침을 아래 혀가 올라가서 입천적을 마중해 주세요. 젊은 놓지 마시고 아내 그 손에서
3: 아내
0: 또 혀를 놓지 마시고
3: 절행지
0: 사를
3: 지사를
0: 사가 강해 보이죠. 사가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를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나리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사를
3: 지사를
0: 올시고 아 선생님 너무 소리가 좋으신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사는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 끝꼬리가 중요합니다. 지사를
3: 지사를
0: 못 잊어요.
3: 못 잊어요.
0: 잊을 것 같은데요.
3: 못 잊어요. 못 잊어요.
0: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1: 끝이네요.
0: 예. 와, 오늘도 지금. 어떻게. 너무 빨리 가시죠.
1: 빨리 갔죠.
0: 잘하시니까.
1: 놀라워요.
0: 잘하시니까.
1: 네네.
0: 예, 예.
1: 여러분 질문 안 하시면은.
4: 언니 모르겠는데 저 세차고. 언니. 아 이제 미나 모르겠는데 무슨.
0: 잘만 따라하겠습니다.
4: 아니. 미나 모르겠는데 자꾸 안겨지나. 이건 집에 가서 하니까 나 이게 대수가 안 따라가는데 요 이제 두 번 가라고 또 지나가겠다고 자꾸 어제 오늘 그리 급해 안 가 막 땀이 바지바지 나
1: 아니 어렵다 말은 얘기 안 하시니까
4: 아니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이 지금 배우는 게
0: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하셨는데
4: 이 어느 게나 다 어렵은데 어느 거 물어봐 어느 거 아니 물어보겠습니까 그래 뭐 물어보고
0: 저희들이 천천히 풀어가시면
1: 워낙 박선혜 선생님이 급하시거든요
0: 예. 예. 예. 저는 정말 막 거의 막 예. 저
1: 죄송해요.
4: 아니 그시 어제 거는 하니까나 이렇게 조금 그 괜찮은데
0: 그렇죠.
4: 오늘 건 이제 두 번 배우고 예. 자꾸 급해한가.
0: 예. 좀 급하신 거는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막 다 너무 잘하시니까
4: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0: 이거 너무 진지하시게 막
1: 가능하시니까 지금
0: 그렇죠.
1: 아유, 이제는 다음 시간에 다른 거 배워야지.
4: 오. 아니, 전번 노래는 기실은 선생님 4월 16일부터 배웠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4: 예, 그게 얼마나 오래 배웠습니까? 요거, 요거는 어제가 오늘인데 무슨, 이것도 마지막 거 못 듣겠습니다. 걔는, 이거.
0: 그 너무 좋은데 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미란 선생님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네. 것이 좀 어려우실까요? 들어보셨습니까?
1: 네. 그 처음에는 네. 그 우리가 다 그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등이 그렇죠. 넓어진 소리. 그 창조에서 아자
0: 아장
1: 그리고 이 부분이랑 괜찮잖아요.
4: 괜찮으시고 집에서 한 거는 옛말에 제가 연습했는데 이거 예. 오늘 거는 이게 깜깜하다고.
1: 아, 오늘 건 아니고요.
0: 오늘 건 당연히. 예.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뒷부분이 사실 예. 앞부분보다 쉬워요. 예.
0: 그러니까.
1: 네, 뒷부분은
0: 들어와야 온단 말이에요.
2: 아, 선율이 그러신가요?
1: 네, 뒷부분이 규중에 예. 규중이 좀 어렵고요.
2: 오, 예. 예. 예,
1: 규중은 우리가 그 예.

0: 근데 한 토막 냈을 때는 괜찮잖아요.
1: 네.
0: 네. 근데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앞부분이 좀 더 어려워요. 뒷부분은 괜찮아요.
1: 그러세요?
0: 뒷부분은 우리가 판소리를 네. 배우는 부분에서 끊는 목 뭐 네. 네. 여기는 그런 목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이어가면 되니까.
0: 네. 여기는 네. 그 양주 마주 떠 이 부분이랑은 네. 사실은 네. 예전에 배웠던 판소리에서
1: 네.
0: 그 부분이잖아요.
1: 그렇죠. 있죠? 그렇죠.
0: 예. 예. 그 부분이랑 다 어렵지 뒷부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조심만 하면은 뒷부분도 어렵지 않다는
1: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아마 약간 네. 조금 그렇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괜찮습니다. 네. 아까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진 것이네. 그리고
0: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1: 그렇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항상 학발 늙은 못친 초석

0: 문 안에 저랭지 살을 못 잊어요.
1: 그렇죠.
2: 미련이 아주 뺐어요.
1: 선생님
2: 먹고 했어요.
1: 아, 그러셨어요?
2: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1: 예.
2: 또 있잖아요. 아니에요?
1: 당장 악발.
2: 아,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1: 아, 잠깐만요. 저 혹시 놓친 게 있으실까요?
2: 아, 이거 맞네요. 맞네요.
1: 아, 맞는가요?
2: 예, 맞아요. 예, 예. 이걸 두 부분에만. 아, 예, 여기 예. 있어요. 있어요.
1: 저 연습을 할 때 심청가를 하다가 춘향이가 나오거든요, 자꾸. 그래서
2: 헷갈리시겠어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수문가도 예. 지금 하면서 지금 별주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신봉사가 나오고 계속 너무 기니까 네. 하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집중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제 네. 별주부를 하다가 신촌이 나왔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2: 지금 가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1: 미련이 가득 남으셔야 돼요. 네. 정말 못 보내는 그런 나는 못 보내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면이라 그래서 계속 그 슬픔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너무 씩씩하게 하시는 것이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사각발 고기를 다시 한번 쭉 한 네. 번만 지나갈게요. 네.

알들근 뭐 친조상 공대를 못 잊어요. 자, 당상학 알들근 뭐 친조상 공

0: 호흡하시고
1: 글못 잊어요 교조 어느 젊은 자 교조 어느 젊은 아내 철행자 철행
0: 중요해요.
1: 지
0: 이만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사를
1: 지사를
0: 얼씨가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러면 못 잊어요. 이렇게 떨어지시죠. 뭔가 못디 하면서 이의 효이치가 효이치가 우리가 다리를 건넌다 그러죠? 네. 그 다리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뭔디 저 떨어지지 마시고.

0: 출류점에서 저요 건너가세요. 못니 그대로 저요. 얼씨구 아이고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1: 오늘 너무 급하게 왔어.
0: 그렇죠.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2: 가서. 아이 조성 사직을 뭐 있어요. 그다음 규중이 요거 한번 맡아주세요.
0: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규정 젊은 아내 철행지 살을 못 잊어요. 이렇게 하시면
3: 끈적끈적 쫀득쫀득.
0: 오,
3: 아유 이걸 예.
0: 예.
3: 그 판소리의 매력이죠.
0: 그렇습니다.
3: 자, 오늘 시간에는 학생들 부담되게 좀 많이 좀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에 그래도 이제 마무리 또 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3: 급해 마시고요.
0: 예. 네.
3: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수군가 중에 아내 이별 대목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4: 소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되었다. 그는 곧장 땅딸벅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은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받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추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추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추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추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쟁이들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서는 안 됩니다. 그날 오후 추추는 아버지가 침대 밑에서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공구함을 끌어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공구함을 울 안으로 옮긴 후 다시 엄마들어 낡은 침대보를 가져오라고 하여 땅바닥에 펴놓았다.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진지한 표정을 가지었다. 그는 접이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걸더니 걸레로 낡을 대로 낡은 공구함을 깨끗이 닦아낸 후에야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마치도 상자 속에 깊이 잠든 신비한 요정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상자를 열자 위에는 검은색 유포가 덮여 있었다. 그것들을 드러내자 안에는 틈새 게이지부터 가늠자, 루기스, 졸칼, 벤치, 스패너 등 없는 것이 없었다. 아직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그것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돼 있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몸을 옹성거리고는 넋잃은 듯 그것들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나절 움직이지도 않고 석고상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다. 뒤에 서 있는 양춘아가 옆에 아들한테 소곤거렸다. 저건 모두 아버지 보배들이라네.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공구들 속에서 한자 남짓한 스테인리스로 된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를 더듬어내어 손으로 슥슥 닦더니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씩 뽑아내기 시작했다. 원래 막대기는 줄였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글쎄 길이가 2m나 되었다. 이게 나의 예의봉인 셈이지. 그는 이 보기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막대기를 골똘히 살펴보면서 중얼거리었다. 이건 스승 왕대룡이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남겨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눈앞에도 눈물이 고이었다. 아버지, 보안이 정말 공장에 가시려나 보네요. 에? 아들이 빈정대는 듯한 어조로 말을 했다. 아버지는 머리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눈길에는 차가운 빛이 어려 있었다. 왜? 가면 안 되는 거냐? 아버지가 가면은 보수를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는데요. 응? 아들은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0: 좋았다.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슨 보수란 말이냐. 아버지는 머리를 돌리며 글을 쏘아보았다. 목소리도 따라서 변하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오랜 동안 기계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꼭 잘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혹시라도 일을 그리신다면 보수가 다 뭐냐. 설령 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냥 눈뜨고 보면서 모르는 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일도 하지 않고 보수부터 따지다니 그게 다 무슨 일하는 태도냐. 그는 6% 공구들을 하나하나 닦아서 낡은 침대포 위에 쌓아놓기 시작했다. 옛날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영도들이 임무를 맡기면 무조건 따르고 바로 일에 착수를 해왔지. 언제 조건을 묻고 보수를 따졌겠냐. 해마다 대정비 시즌이면은 왕대령 스승님이 나를 데리고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정신없이 일을 했었지. 선반에서건 기계 내부에서건 일을 한다 하면은 몇 시간이고 몸을 웅크리고 부지런히 일만 했단 말이야. 어떤 때는 생산이 급하고 임무가 딸리면은 24시간이나 연속으로 작업을 해도 누구 하나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지. 우리 스승님 말을 빌면은 누가 힘들다 나 앉으면은 누가 후리 자식이라고 했지. 그래, 가령 그 시절에 내가 손재주가 있었다면은 바로 그렇게 일을 해서 배운 거야. 알겠어? 응? 주수는 이런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런 식의 설교 이미 질들어 있었다. 그가 아버지 말을 끊었다. 저도 이번에 기술을 배울 겸 아버지를 따라가겠어요. 어떠세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아들을 살펴보는데 그 눈빛에는 기쁨과 더불어서 믿기 어렵다는 뜻이 역력하였다. 인터넷 게임 안 놀아도 돼? 집안에 들어박혀 휴대폰 안 뒤져도 되고? 그가 빈정대는 옷으로 시카슬 났다. 아들이 인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양준아가 기뻐서 주로교의 어깨를 툭 쳤다. 영감, 이번에 아들이 제자가 되겠다는데 기쁘지 않아요? 네?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일찍 아버지는 퇴직할 때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내준 새 작업복을 바꾸어 입고 역시 그때 받은 선물인 스웨이드 신발을 신었다. 그러자 그 시절 노동자의 어엿한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싶었다. 그는 수염을 깎고 며돌이 남지 않은 머리털을 물로 정리한 후에 마누라가 쓰는 크림까지 얼굴에 발랐다. 떠나기 전에 그는 양춘아에게 밭일에서 주의할 점과 닭, 오리, 돼지 등 집짐승들의 사료비 등에 대해 귀찮을 정도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었다. 양춘아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1: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참 영감 두상도. 당신이 나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 놓고 당신의 그 고사한 기계나 수리하러 가세요. 네, 영감.
0: 아들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무거운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를 우린 유리컵을 그에게 넘기며 엄숙하게 말을 했다. 나를 따라 일을 배우려면 진짜 스승처럼 모셔야 하느니라. 예전에 내가 왕대령 스승에게 제주를 전수받을 때 차컵 따위 들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승이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도 내가 준비했었지. 엉덩이를 닦아주는 일 빼고는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응? 아들은 소태십은 표정을 짓고 그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다. 회사에서 보낸 봉고차는 동그 밖에 늪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벌써 많은 남녀노소가 모여 북적이고 있었다. 어쩌면은 마을 사람 모두들 추록회가 이번에 회사 사장의 초청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큰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아는상 싶었다. 적잖은 세월이 흘렀어도 추록회만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농민으로 살아왔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재주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울 안에서 나와 어둡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어나가면서 추록에는 내딛는 매 걸음마다 씩씩하고 떳떳한 느낌이 들었다. 세월의 다를 대로 달아 주름이 가득한 길쭉한 얼굴에는 평생 떠올려본 적이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악수를 청하고 지할 때 그는 겸손하게 사양을 했지만 속으로는 여간 흡족해하지 않았다. 이런 감각은 퇴직한 후에 종래로 있어본 적이 없었다.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역시 어제 그 두 젊은이였다. 땅딸보는 은강이라 불렀는데 회사 판공실 주임이었고 안경쟁이는 이름이 장명이었고 비서직을 맡고 있었다. 자유로운 추록에는 차창을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를 전했다. 전쟁터로 떠나는 장사인 듯 가슴 속에서는 삽시의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방불이 그 격정의 세월로 되돌아간 듯하였다. 봉고차는 점차 멀어져 갔다.

0: 호화로운 현대식 회사 사무청사에서 추록에는 회장 왕덕혜 등 회사 용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왕덕혜는 중년이었는데 신체가 건장하고 얼굴이 넙대대하고 눈도 크었다. 그는 광동 조산 말투가 들어간 표준어를 했다.
1: 어르신, 직접 찾아뵈러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0: 그는 주록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그 바람에 주록에는 감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그가 여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 회장은 그를 회의실로 이끌었다. 거기서 추록에는 비칠거리며 소파에서 일어서는 두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몸집이 비둔해진 대로리와 백발이 성사한 장이구였다.
2: 추록에! 대로리! 장이구!
0: 세 노인은 서로 마주보면서 너무 격동된 나머지 일순간 말문이 막히었다. 세상의 손이 서로 겹쳐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얼마 후 회의실에서 두꺼운 안경을 걸고 말을 끄끄거리는 총공정사가 송풍기 고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절반쯤 얘기했을 때 졸곧 눈을 감고 잠이 든 것 같던 추로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총공정사의 말을 끊었다.
2: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잠깐 술렁거리기도 했다. 그의 뒤에 앉아 여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이 시각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널찍하고 조용한 작업장은 사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루추 송풍기가 여러 줄 있었는데 굵직한 파이프들이 지면에서 벽을 따라 사면으로 구불구불 뻗어갔다. 그와 달리 거대한 원심 송풍기는 다섯 대가 한 조를 이루어 테라스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송풍기들은 마치 지령을 받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미동도 없었는데 마치 당연 여기에 주인이 와서 살펴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추록에는 그리운 자식을 만난 기분이었다. 아니, 순식간에 격정으로 넘쳐 흐르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는 이 송풍기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테스트 및 정비했던 설비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환히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하였다. 아니, 그것들이 고장이 난 것은 어쩌면은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와 헤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어 고의로 자신들의 난치병으로 그대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로의 눈이 젖어드는가 싶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소설 귀신 로괴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산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대 활동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여지껏 하던 우대 활동에서 제일 강도가 셉니다. 보조금 더 나가고 약에서 약도 거부를 더 드리고 레이저 치료 기계를 드리는가 하면은 또 Q10이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이 Q10이란 거 계속 먹어두면은 여러 가지 심장병 치료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Q10도 드리고 있습니다. 특대우대 활동입니다에 며칠 남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이 건뇌 보신환 설명드리면서 우리 그 약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 뇌를 건전하게 하고 보신 곰팥이 이런 모든 문제점을 치료하고 곰팥을 건강하게 해준다 하는 약인데 이런 뇌조직의 문제점을 치료하자면 제일 먼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져야 됩니다. 오장육부가 좋아지고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이루어져야만이 뇌가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의 각도에서 보면은 뇌 문제 있거나 노공이 있거나 신공이 있거나 이런 문제점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곰팥이 문제 하면은 따라서 나오는 게 전립선입니다. 어제 제가 전립선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렸는데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 이거는 60대 이상 되는 남성분들 사실 이 50대부터 다 시작됩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소변량이 줄어들고 소변을 보는 게 이전과 같지 않고 힘이 없고 심지어 60대, 70대 이상은 소변은 자기 발등에 닿는다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소변 장애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밤 소변이 잦아지는 게 제일 귀찮죠. 또 밤에

0: 여러 번 일어나지만 소변량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소변 차수만 많아지고 소변이 불편함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아프고 이 성욕감퇴증이 나오고 이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허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콩팥의 기운이 떨어졌다 이런데 우리 콩팥은 양기하고 음기로 나누는데 이런 거는 주로 양기가 허한 사람들이 쉽게 발생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2: 예,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근육 보신하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옛날에 네. 다르냐고 많이 썼지만 부산 아니냐고 많이 썼는데 많은 아이들들한 말입니다. 이 잡수는 도중에 자꾸 반복이 오던 게 이 근육 보신하는 우선 반년인 게 잡수는데 용이 지금 도착한 건가 옛날에는 머리도 이렇게 막 오지러워하고 혈압도 네. 엄청 안 되고 그리고 손발이 몹시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탔단 말입니다.
0: 네, 남자가
2: 그래서 손발이 지리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 전열선도 얘도 이렇게 심해지면서 우리 위생실에 가서 네. 법에 잘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들 나가고 이러면서 잠 못 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 쓰면서 지금 이거 어지럼 증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쉬고 그 다음에는 그 뭔가 혈압도 운동도 잘 되고 옛날에 소화도 안 되고 그랬던 게 식사도 잘하고 지금 이 전열선도 어떤 소변 쉬워이 나가고 이렇게 밤잠 또 기쁘게 쉬니까 나의 소변이 전열선이가 많이 해결받는 것 같으란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지금 이거 간도 지방간이 있어서 이 약 잡수 꼭 가서 검사를 하니까 수치도 검사를 하니까 이 지방간이 기관상 없어졌다 됐고 그리고 매일 소화도 지금 잘 되고 지금 여러모로 이 약 쓰면 소화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좋았을 때다.
0: 예.
2: 그래서 장기로 발경을 하길래 해서 이거 그런 두 배달 받다고 15통 배달 받다고 끝났어요.
0: 이 약을 장기적으로 쓰면은 다른 약을 써서 치료 아이들은 이런 병들이 잘 치료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이 약 쓰니까
0: 장기적으로 쓰시면 예.
2: 지금 어디 불편한 데 없다 한단 말입니다.
0: 네. 계속 쓰십시오. 예.
2: 예. 그 배달 전화 한번 알려주세요.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1: 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너비 4mm에 4cm란 말입니다. 앞뒤 두께 3cm, 아래로 2cm에서 4-3이 쌓여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크기는 다르지만 표준은 이렇습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건의보충하는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넉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매년에 매겨구에 손발이 시리고 소화가 받아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하면 막 터지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이 정말 첨약은 얼마 먹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징하면 가서 댄디도 하고 그런 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 부르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서 건의보시고 왔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어림지나던 게 그거 말가지고 손발이 그렇게 차던 게 그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던 게 소화가 잘 됐고 밥을 잘 먹고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자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게 밤잠 잘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얘 몸이 헷갈아지고 정신 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질 적에 또 15가지 배달 받다 그래.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5가지 사면 15가지 더 드립니다.
3: 예, 활동용 좋은데. 예, 고맙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남성들만 있는 전립선. 뇨도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방광 바로 밑에 있으면서 방광에서 이 뇨도가 뻗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이 비대가 오고 염증이 오면 커집니다. 이게 주로 비초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예? 예, 우리 전립선에 대해서 검사하겠다는 분들 뭐 다른 검사 필요 없습니다. 먼저 가서 비초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이 전립선이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커지게 되면은 이 뇨도를 압박합니다. 그 다음에 방광을 올림입니다.

0: 그래서 자꾸 소변이 내려본 생각이 들죠. 이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은 우리 대뇌에서는 방광에 소변이 찼는가 해서 소변 보라는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때문에 전립성 비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소변을 자꾸 봅니다. 그런데 또 급하고 소변 볼 때 급하단 말입니다. 빨리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바지에다 실수해서 이 겨울에 오는 분들 보통 부부관들이 와서는 노친들이 또 말합니다. 야, 이 영감 그저 바지를 적시지 빨래를 못 해내겠다고. 예, 또 이게 있고 더 바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소변이 급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2: 나도 건네버스 안 쓰고 있습니다. 나는 심장 부자도 둘 했지 또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서 이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니까 어지럼증이 났던 게 아니다지. 해당에 지소성이 잘 되지. 그리고 과도 잘 되고 소변이 자꾸 뻗는데 그 증상도 이렇습니다. 어떤 소변은 굶으게 보고 수량도 많고 그래서 이번 활동이 또 올 때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나도 있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전립선 비대에 전립선 염증이 있으면 벌써 50대부터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만 소변 보는 게 힘이 없이 누고 기다렸다 놔야 되고 소변 볼 때 갈라져 나가고 소변이 힘이 없이 속도 없다 보니까 자기 발등에다 다 떨군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전립선 비대에 전립선 염증이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허증입니다. 콩팥이 양기가 허하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이 없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이 건네보신 환우는 먼저 콩팥이 기를 돕아주고 양기든 응기든 기와 혀를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이런 전립선 비대 염증 이게 싹 치료되는 걸 느낍니다. 벌써 소변부터 시원하게 나갑니다. 소변이 잦던 게 없어집니다. 그게 뇌를 건강하게 하는 약인데 왜 전립선 비대에 좋다 하는가? 그 도리가 어디에 있는가? 자,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 뇌세포가 죽고 머리에 올라가는 그 뇌수가 적어지는 원인이 콩팥에 있단 말입니다. 콩팥이 나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면 또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반대로 콩팥이 좋아지게 되면 간이 좋아집니다. 이 간이 나쁘게 되면은 그 음도습진이라 뭡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예, 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건네보시한 이 약을 다 썼습니다.
0: 네.
3: 예, 그래갖고 답습기 어느 연세도 어떤 70대 동반인데 이거 답습니까? 머리 이렇게 오지름지 나는 게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픈 것도 이렇게 더 뭐니까 아프단 얘기 하더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써니 아이도 와서 자꾸 소변도 용사습니다. 무슨 그런 얘기 없습니까?
0: 예.
3: 예, 그래갖고 오지름증 나니까 또 무슨 오전은 무슨 항상 고기만 아지니까
0: 예.
3: 예, 그래갖고 오늘 그 약을 좀 더 사달라고 서로 그 집 좀 보내달라고 그랬다.
0: 예, 보내줄 수 있고
3: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0: 예, 보내줄 수 있고 우리 한두 시간에 연락하시면 다 배달이 됩니다.
3: 예.
0: 분들도 우리 집 분들도
3: 예.
0: 우리 그 책임지고 다 이 약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름 놓고 또 요즘에 우리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뭐 딱 오지름증 뭐 소변 이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분들 그렇게 놓치다 싸우던 것도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는 모두 성능 아이들은 또 알 수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좋습니다. 예.
3: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노친이 그렇게 믿고 노친하고 싸우고 짜증내던 게 그게 나사지는가? 이거는 우리 남성분들이 콩팥이 향기가 좋아지면은 이런 성욕감퇴증이라든가 음도의 음경습진이라든가 이 음부에 와서 남성분들이 습진이 아주 많습니다. 자꾸 거기 가서 손이 긁는단 말입니다. 영상하죠? 이래서 눈치를 보면서 이러는 분들 정말 이게 남성분들이 말하기 좀 쉽지 않은 병입니다.

0: 길어도 날아야 됩니다.
1: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네, 저 보니 버스 안 쓰고 지금 많이 도와주니까 나예. 우리 친구 이 당뇨로 오래 해서 이제 나예.
0: 예.
2: 네. 전화 받고 신당도 붙이고. 이 당뇨병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0: 당뇨병에는 홍삼이 들어가면 아주 혈당 조절 것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이 홍삼 사포닌이 꼭 써줘야 됩니다. 예. 다른 약이 필요 없습니다. 홍삼 사포닌이 풍부하면 좋고 여기 또 진유화에 진유화 찬풀이 들어가면서 그런 허혈을 싹 없이 아주 좋습니다.
2: 네. 당뇨병이 좋습니다. 예.
0: 네.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이 많은 약이 없습니다.
2: 네,
0: 이제
2: 먹어도 대단하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아, 그 약을 먹고 나 정말 별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음정습진, 또 여자들은 음도습진도 적지 않습니다. 자꾸 가려본 병. 거기 물론 띠충빙하고도 관계되지만, 백태가 노른으른 백태 나가는 게 이게 다 습진 때문입니다. 예? 이런 분들. 곰팥이 양기를 보충하면 그거는 뭐 약 알서도 싹 없어집니다.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던 사람들이 이거는 믿어보십시오. 이 치료가 이 중의 치료가 이렇게 묘하단 말입니다. 어? 그 음경 습진 있고 음도 습진 있고 가려봐서 날리고 이거 내어서 10년째 이렇게 계속 고생하는데 이러던 분들 약도 많이 써봤다고 해. 여성분들 하면은 그 쿠션 고3이 들어간 약을 줄였습니다. 근데 쓸 때뿐이지 해결 못 보던 분들 남성분들은 또 약도 못 씁니다. 쓸 때 없습니다. 뭐 병원에 가봤대서 기근에 바르는 약이나 주죠. 예. 그러던 게 이게 다 없어지죠. 이거는 주로 담낭경락이 막히면서 습이 빠지지 못해서 오는 음경습진, 음도습진입니다. 이게 싹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가? 곰팥이 양기를 보충하면 집도 보십시오. 습이 많고 냉하고 이럴 때 버릇돼야 해결되지. 거기다 무슨 뭐 장식품을 해서 해결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 치료 방법이가 아주 정확합니다. 때문에 저희들 이 건예보신환을 쓰고 많은 분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병 치료 효과를 보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희들 이 건예보신환을 쓰고 이런저런 만성병으로 고생하던 분들 그 치료상에서 확실히 나는 효과를 봤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건예보신환 우대활동이가 좀 독특합니다. 우대활동이 독특하고 그 다음에 그 우대활동 이용한다 할 때 좀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또 이런 만성병들 한 개료 종 갖고는 잘 아야 됩니다. 한 두 개료 종씩. 중요한 건 한 개료 종이 석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료 종씩 쓰고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5가지 진지한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효능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0: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광고복에 5곽 싸면 4곽을 떠들이고 10곽에 12곽을 떠들입니다. 약에서 약을 떠들이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선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선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길을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 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사나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예.
2: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공부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어째 쓰는가 하다면, 항상 이 맥이 그저 암마시도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런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에요. 간이가 염치 있다는 거.
0: 네.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약을 재다 뭐라는 데 싶다고 해서, 나 집에 가서 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데 얼마 애써서 벌써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면 합니다.
0: 네.
2: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차차 한 달 그 다음에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던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면
0: 네.
2: 그러면 벌써 저 손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버릇에 끼다만 합니다.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냥 많이 좋아졌다 염치 뒤에 어떤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반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반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마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는 것도 있다만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이야기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0: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논의에 들어서 그런지 놀림액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뺏은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렇습니다. 영 좋지. 예. 예. 그리고 예. 잘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고 야 잘못할 겁니다.
0: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2: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연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예.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 잘해서 너는 지금 반드시 가게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으면 내 동생이지.
0: 예,
2: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니까 예.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니 싹 내리고 예. 소화해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고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박 받다 그랬잖아 드립니다.
0: 이번에는 10곽 사도 12곽을 또 드립니다. 예. 22곽이 나
2: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배달 되지?
0: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번.
1: 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콩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종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름의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곡으로 박훈을 작사, 최재일 작곡의 살고 싶은 청성을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목소리는 땅속 부리에서 올라가는 속삭임입니다. 아래 임춘영 작사 장기남 작곡의 고향의 목소리를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레일에 산다는 것은 미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아래 김철호 작사, 백희남 작곡의 레일에 살자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민들레 허씨는 땅을 떠나면서도 땅을 잊지 않은 가장 충실한 방랑자입니다. 아래 김정곤 작사, 박성철 작곡의 민들레 허씨를 강민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늘은 닿을 수 없어도 마음으로 안을 수 있으니 꿈도 그처럼 커다랗게 품으면 삶도 넓어질 겁니다. 아래 문춘선 작사 김승길 작곡의 하늘을 안고 살아라를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만나는 즐거운 일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곤 하는데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석양 같은 풍경이지만 마음은 다른 기분, 여행은 그 자체로 배우미로 위로입니다. 자연이 선물해준 풍경부터 현지인의 소소한 일상까지 여행이 주는 즐거움은 바로 이런 것에 담겨 있겠죠. 길 위에서 만난 순간들이 모여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행의 진짜 의미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은 결국 풍경이 아니라 그때의 자신을 기록한 추억입니다. 추억은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죠. 먼 훗날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인데요.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전하는 시간. 오늘은 중국 허북성의 중심도시죠. 무한으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역사와 문학, 고적과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 무한 대표 명소 황학루를 시작으로 박물관의 진귀한 무형문화유산,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청량체까지 차례로 둘러보겠습니다. 잠시 후 무한 여행을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해 무한 여행에 대해서 함께 해보죠. 먼저 무한의 상징이죠. 황항루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황항루가 자리한 황항루 공원은 총 면적이 40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공원 안에만 80여 곳의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1985년에 재건된 건축물로서 전통 곳 건축 양식과 현대공사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대표 걸작이라고 합니다. 1985년 재건 공사 당시 건축팀은 청나라 시대의 동치루를 본따서 설계했고 현대의 건축 공법으로 중국 고전 건축의 진수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광학루는 높이 61.7m의 사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장강을 마주하고 서서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데요. 광학루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바로 사면팔방 양식입니다. 사면팔방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하학적인 상징입니다. 정사각형 안에 팔각형을 겹쳐 설계해 천지의 조화를 표현한 거죠. 실용적인 기능 면에서도 차별점이 뚜렷한데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사각형 구조로 건물 전체의 안정감을 더하고 4층과 5층은 팔각형으로 제작해 어느 방향에서든지 360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숫자 자체의 미학과 길조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숫자 4는 사계절을 8, 은풍요와 만사 형통을 상징해 예로부터 기란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광학루 공원 전체는 크게 동서남북 네 구역으로 나뉘어 각자의 독특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구역은 삼국시대 유적과 옛 성벽이 남아있는 역사의 길로 유명하고, 북구역은 장강 물길과 어우러진 자연 풍경, 사계절 꽃이 피는 화초 정원이 펼쳐집니다. 남구역은 역대 시인들의 목적과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관이 줄을 이루며, 서구역은 황학루 본관과 각종 문화체험 시설이 모인 공원 핵심 구역입니다.

그중 동구역의 대표 명소는 단연 악비정이겠죠. 악비정은 1983년 무한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자로서 악비 청동동상 바로 앞에 위치했습니다. 정자 안에는 악비 육품과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고 그의 일생을 기록한 비문도 새겨져 있답니다.

지리상으로 황학루로부터 574m, 백운각으로부터 302m 떨어진 산책로 중간에 자리하여 관광객들이 편하게 들르기 좋은 곳입니다.

관광지 관광 추천 동선은 압비정, 동상, 공덕방 순서로 역사의 흐름 따라 둘러보는 것이 좋은데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함께 들으면서 비석에 새겨진 옛 이야기를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인근 폐군각에 올라 장강 풍경을 바라보며 압비의 대표시 만강홍을 읽어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네, 잠시 여행의 여유를 느끼며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최후의 황학루 씨는 중국 문학사에서도 빛나는 명작이기죠. 가로 12m, 세로 8.2m의 거대한 석조 부조로 최후가 구름가에서 시를 지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부조 주황에는 황학루 씨 전문이 정교하게 새겨져 시와 조형 예술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1990년 완공되었고 황학루로부터 118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소 곡필정은 전설에 따르면 리백이 최후의 황학루시를 읽고 감탄한 나머지 붓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정자 내부에는 속조 책상과 문방사우가 전시되어 당조 시인들의 풍류문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12개의 구리기둥이 정자 전체의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고 합니다.

기석관은 실내외 전시장에 기이한 형태의 돌 총 297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연이 빚은 산초화 모양의 돌들이 관람객의 잔탄, 감탄을 자아냅니다. 1998년 개관한 뒤에 전국 지질학 애호가들의 필수 방문지로 알려졌고요. 자주원은 흑백 콘트라스트의 명 청 양식 건축으로 부지 면적이 141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종원 곳곳에 자주색 대나무가 심겨 고상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12공랑과 연결되어서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모태똥의 시가 새겨진 정자가 있는데요. 3.2m 높이의 청석비석에 보살만 황학루와 장강대교를 소재로 한 명시죠. 수조가도 유형이 새겨져 있고 정자 자체는 높이 9.5m로 웅장한 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물관도 여행지에서 빼놓지 말고 둘러보면 좋은 곳인데요. 호북성 박물관은 동호 근처에 자리했고 이 박물관은 11.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24만 2,757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답니다. 그중 국가 1급 무형문화유산 1,000점이 넘지요. 특히 청동기, 칠기, 간도, 금옥공예 우리나라 최고의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다음은 무한신에서 차로 1시간 30분 이동하면 도착하는 화북의 소나무 계곡 청량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여름 피서 명소로 2006년 개장했고 국가 4A급 관광지인데요. 도심보다 기온이 6-8도 낮아서 무안에서 가장 서늘한 곳으로 유명하고 사계절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4월 봄에는 10만 그루 야생 벚꽃이 계속 계곡 전체를 뒤덮어 화중의 벚꽃 명소로 불리우고 있으며 천묘 규모의 자몽련과 진달래가 함께하여 분홍 보라 붉은 삼색꽃 축제를 연출합니다. 반딧불이 소식하는 영롱곡은 야간 개장 시 마법 같은 불빛 정원이 되는데요. 무더운 여름에는 다양한 야외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m 높이 등반 폭포에서는 암벽계단을 따라 폭포를 오르는 스릴 넘치는 활동을 즐기고 통천호에서는 맑은 에메랄드빛 물에서 수상 레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렴동은 서늘한 동굴 안에서 15m의

높이의 동굴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고요. 10월부터 11월 가을은 200헥타르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며 주홍협곡 코스가 인기를 끌고 고산 계단식 차밭에서 직접 차 수확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에는 수정 같은 안개소리가 소나무를 장식하고 얼음폭포 관람과 온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박 2일 여행 일정으로 방문한다면 구름바다를 조망하는 운해각, 유리천장으로 밤하늘 별을 감상하는 반야원에서 숙박을 하고 현지 특산 음식인 산나물찜이나 야생벚꽃 꿀차를 맛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0: 여행의 시작은 연영미의 여행 가이드에서.
1: 네, 현지 음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미식이 주는 행복, 무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무한은 중국 중부 대표 미식 도시로 맵고 진한 국물 요리와 간식이 투수두룩하여 미식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무한은 아침 식사 문화가 유명하고 유명한 미식의 도시로 서민 음식부터 전통 요리, 야식 간식까지 다채로운 맛을 만끽할 수 있어 미식 여행객의 필수 방문지라고 합니다. 먼저 무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침 메뉴를 살펴볼 텐데요. 또한 무한의 상징 음식이죠. 무한 음식의 대표 주자는 단연 우장면입니다. 쫄깃한 면에 참깨장, 다진 파, 절인 무를 넣고 비벼 먹는 건비빔면으로 고소한 참깨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현지인의 아침 단골 메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장면과 환상의 짝꿍은 열사탕인데요. 민물고기를 오랫동안 푹 끓여 하얗고 진한 국물에 간은 쌀국수를 말고 후추로 얼큰한 맛을 더했으며 요가를 찍어 먹으면 더욱 별미라고 합니다.

삼선두피도 대표적인 음식이죠. 쌀과 녹두 반죽을 바삭하게 부쳐 껍질을 만들고 안에 찹쌀이나 돼지고기, 표고버섯, 죽순을 채워넣은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찹쌀의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점심이나 저녁 정식으로 즐기는 요리 대표 메뉴로는 갈비 연근탕과 창어 요리가 있습니다. 갈비와 모한 연근을 항아리에 넣고 천천히 푹 끓여서 연근은 부드럽고 국물은 달콤 진하며 모한 가정의 대표 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창어는 장강에서 나는 오류로 통째로 쪄서 담백하고 살이 부드러워 옛날부터 명성 높은 요리입니다.

해가 지고 야식 시간이 되면 무한거리는 또 다른 맛의 세계로 변하죠. 여름 최고 인기 메뉴는 기름볶음 새우로 각종 양념에 푹 졸여서 껍질까지 양념 맛이 배어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무화는 가재 산업이 도시 전체 야식 문화를 이끌어서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온 도시 사람들이 작은 가재 새우를 많이 먹습니다.

네, 조리 방법은 가재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낸 뒤 흑설탕, 된장, 붉은 고추, 산초, 팔각, 맥주를 많이 넣고 오래 조여줍니다. 국물은 붉고 진하며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고 남은 국물에 국수를 비벼 먹으면 최고라고 하네요.

다른 맛으로는 물에 소금과 생강만 넣고 찐 뒤에 마늘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가재 살포 년에 달콤한 맛이 살아나서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데요. 사람들이 길가 포장마차에 둘러앉아 가재를 먹는 풍경은 무한 여름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네, 무한 미식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현지 골목을 돌며 진정한 서민의 맛을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황학루부터 무한의 매력적인 여행지를 둘러보았는데요. 역사와 자연, 맛있는 음식까지 갖춘 매력의 도시 무한.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좁았던 시선이 넓혀지는 것이죠. 길에서 만나는 푸른 산, 잔잔한 바다, 정겨운 마을 풍경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모두 씻어줍니다. 여행을 꼭 멀리 갈 필요는 없고요. 가까운 도시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둘러본다면 발견할 즐거움이 많습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우연과 추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매일의 삶의 활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틈틈이 짐을 꾸리고 떠나보는 것, 그것이 삶을 채워주는 가장 선물이 아닐까요?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최료영,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자란 그 땅,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 그리고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일 것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백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군 가수가 부른 백신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분, 바로 부부입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벌써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거리 풍경은 어느새 여름 한가운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얇아지고 한결 화사하더라고요. 가벼운 셔츠, 시원한 원피스, 각양각색의 반팔 티셔츠. 이렇게 하나 둘씩 얇고 밝은 옷차림을 보니까요, 덩달아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정말 어찌할 수가 없나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씨 참 쉽게 영향받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흐린 날은 왠지 우중충하고 또 햇살 쨍한 날로 보게 되면 발걸음이 또 가벼워지기도 하고, 게다가 옷 한 벌만 새로 입어도 그날 하루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듯 들뜨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여름이 오는 게 더 기다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길어진 낮, 더 환한 거리, 더 자유로워지는 옷차림,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니까요. 화사하고 디자인이 특별한 옷으로 선택을 해서 입어보십시오. 어느새 발걸음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그림과 액자는 벽면을 아름답게 채울 수가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액자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나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그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요. 집안 분위기를 달리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벽을 사진과 그림 등으로 꾸며 포인트를 주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기본 벽 인테리어에 따라서 회화 작품부터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다양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벽지가 화려하거나 벽면에 많은 포인트 소품이 걸려 있다 보면 액자는요, 컬러감이 없는 심플한 것을 선택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칫 서로 너무 과하면은 과한 벽 장식으로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안에서 여름 질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더우지는 날씨에 에어컨 가동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에어컨 가동 시 내부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변해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 냉방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에어컨 냉각수에서 발생을 하는 세균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냉방병의 주요 증상은요 콧물 발열, 기침 등이며 일반적으로 여름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춥거나 두통, 기침 증상이 있다가 실외에 나왔을 때 호전되는 경우는 여름 감기가 아닌 냉방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병에 걸리면 아주 어지럽고 두통이 있으며 식욕이 감퇴되고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냉방병 예방 팁으로는요, 에어컨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냉각수를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교체하기, 내부의 온도 차이 5도에서 6도를 유지하기, 2, 3시간마다 환기하기, 비타민 함량이 높은 과일 섭취로 면역력을 키워주기,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 수시로 또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주방 인테리어 팁입니다. 과거에는 어머니들께서 혼자 벽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혼자 요리하는 것이 아닌 거실을 바라보며 요리를 할 수가 있는 오픈형 주방이 흔하죠. 이는 가족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주방은요,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기에 일반적입니다. 흰색은 공간을 넓게 표현을 해서 주며 또 더러워진 부분도 눈에 쉽게 띄어 바로바로 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흰색이 밋밋하다고 생각 든다면 중간중간 포인트가 되는 소품을 통해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똑똑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싱크대 안에 배수구에 물때가 잔뜩 끼었다면요, 가급적으로 청소를 하는 밤에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청소는 밤에, 그렇죠. 먼저 랩과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배수구 구멍을 막은 다음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에 그대로 두면은 손을 댈 필요도 없이 물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락스 희석액 안에 지저분한 거름망이나 싱크대 뚜껑도 같이 넣어두면은 함께 깨끗해집니다. 화장실 청소도 같은 원리로 욕실 화나 또 샤워 커튼 아래 잔뜩 낀 물때도 대야에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 그냥 담가두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여름철 침실 인테리어 팁입니다. 침실의 시원한 느낌을 연출해주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소재인데요. 무겁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극세사. 장모 대신에 가볍고 뭐 시원한 소재의 벽지나 이불, 커튼, 쿠션 등을 함께 배치하면 분위기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소재는요, 린린 리리 틴.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직물 소재를 사용하면은요, 소재가 주는 특유의 시원한 느낌으로 침실 분위기를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린넨은 수분을 흡수해서 이를 활용을 해 열을 분산하거나 저장을 하는데요, 실내의 습도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습한 여름 보송함을 느낄 수가 있는 레이온 소재의 침구는요, 잠자리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레이온은 땀 흡수가 꽤 빠르고 촉감이 차기 때문에 여름 침구 소재로 추천드립니다.

화장실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화장실은 늘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 중에 하나죠. 특히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면 곰팡이 서식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김이나 약도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건조제를 모아두었다가 부직포 주머니에 담아서 욕실에 매달아 놓으면 습기가 없어지면서 곰팡이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곰팡이가 있는 욕실 바닥이라면 헝겊에 소다 풍물을 적셔 닦아주십시오. 소다와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오래된 곰팡이 얼룩도 문제없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원목 접합 부분이 짜맞춤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구의 소명과 질은 결합 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죠.

싼 가격의 가구라면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조립이 손쉬운 못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충격에 약해서 오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원목 가구는요, 짜맞춤 기법으로 만드는데 이는 나무와 나무가 맞물려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감재와 접착제는요,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침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감재는 화학 도료와 천연 도료의 또 첨가제를 섞어낸 기능성 오일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네, 요즘은요,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학 도료로 칠한 경제품이 많이 있으나 친환경 제품이 많이 있어라도 아직도 일부 가구 공장에서는요, 생산 원가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값싼 화학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자발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춘성 부순의 열사 라이언화입니다. 라이언화는 1925년생으로 사천성 부순현 출신입니다. 아담한 제고에 단아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순박하고 성실하며 소박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1943년 6월 청도에서 왕일평과 결혼을 했고 결혼 후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소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계학교에 다녔으나 당시에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집에서 가사노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이언화의 남편은 1934년 7월 야안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나 얼마 안 되어 지하 당 조직이 와해되면서 적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추루쿠 한동안 당 조직과 연락이 끊겼다가 1948년 3월에 다시 입당.

했습니다. 1945년 당조직은 청도와 야안 곳곳에 여러 회사와 단체들을 잇따라 설립을 하고 이러한 합법적인 직업을 위장 막삼아 당에 자금을 조달하는 당 업무를 전개하게 됐습니다. 왕일평은 지하당원 동지의 소개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비밀리 당이 맡긴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사천군 제24군에서 부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신분으로 하여 지하당 동지들은 왕일평과 라이언화의 청도집을 비밀 활동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라이언화 역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동지들을 위해서 보초를 서고 망을 봐주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1947년 11월 적지 않은 진보 청년들이 지하당을 도와 지하 간행물 편찬과 인쇄를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주간지 중요한 소식과 기사를 엄선하여 비밀리에 인쇄를 하며 혁명선전을 활발히 펼쳐나갔습니다. 이 간행물은 처음에는 여러 진보 청년들의 집에서 인쇄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발각될 위험을 피하고자 라이언화의 집으로 작업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는 종이를 나르고 접으며 간행물을 발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1948년 2월 적들이 왕일평을 체포하기 위해 야안으로 들이닥쳤으나 다행히 그는 전날 이미 총도로 떠난 뒤였습니다. 허탕친 적들은 야안의 왕일평 집에 머물고 있던 혁명 간행물을 인쇄하던 지하당원을 체포했습니다. 일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접한 왕일평은 즉시 라이언화와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이동하던 중 라이언화는 아이들의 옷을 챙겨오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집으로 가지러 갔다가 그곳에 잠복해 있던 적들에게 불행히도 잡히고 말았습니다. 적들은 왕일평의 행방을 캐내기 위해서 라이언화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붙잡아갔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여동생은 풀려났지만 라이언화는 중경의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 수감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그녀는 강죽균, 좌소영, 등해종 등 공산당원들의 높은 전투적 열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정신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당 관련 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했으며 문화지식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식 공산당원이 아니었기에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를 못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즉 남편 왕일평의 행

서영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 도왔으며 함께 수감된 동지들이 전개한 각종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1949년 11월 27일 대학살 당시 좌서영과 팽찬병은 갓난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아이를 침대 아래 구석진 사각지대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총에 맞아 희생된 후에 영 아들은 어머니 피로 물든 바닥에서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이때 이미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던 라이언 화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극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침대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어린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학살자들이 확인 사살을 위해서 방으로 들어왔고 라이언화는 끌어낸 뒤에 권총으로 그녀 머리를 조준해 사격을 했습니다. 결국 라이언화의 머리는 참혹하게 훼손이 됐고 두 아기 역시 검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이언화가 체포될 당시 그녀의 막내딸은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옥중에서 남편의 아내와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애 끓는 그림을 굳세게 견뎌냈습니다. 특히 생사의 갈림길에선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후의 두려움 없이 죽음으로써 어린 생명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기생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성 열사 라연화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고향의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고향련의 글입니다. 시음떡의 향입니다.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건넨 반찬통 뚜껑을 여는 순간 톡 쏘는 새콤달콤한 향이 순식간에 방안을 가득 채웠다. 포슬포슬하고 동글납작한 모양의 서리낀 아침 숨결처럼 새하얀 쉬움떡이 들어있었다. 막 시루에서 꺼내는지 아직 남아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리자 잊고 있던 기억이 꿈결처럼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부엌에 김 서린 창문, 그 안에서 떡 반죽하던 할머니, 뜨거운 김에 데이며 솥에서 떡을 급히 꺼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쉰떡이라니, 그 지독한 냄새의 주인공을 내가 마주하다니. 내 고향 연변에서는 발효된 것을 쉬었다라고 표현하기에 맵쌀가루에 발효된 감주를 넣어 만든 증편을 쉰떡이라 부른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부엌에는 새벽마다 시큼한 냄새가 가득했다. 할머니가 직접 쉬움떡을 만들어 연길에서 가장 큰 장터 서시장에서 팔았기에 우리 집은 동네에서 쉰떡집으로 불렸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떡 장사를 시작해 집이 재개발로 이사를 가기까지 아마 떡 장사를 10여 년 했을 것이다. 골무떡과 만두기도 함께 만들었지만 절묘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일품이라며 모두가 극찬하던 쉬움떡이야말로 할머니의 대표작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전날 저녁부터 쉬움떡을 만들 준비를 했다. 하얀 맵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으며 살살 저어 익 반죽하고는 감주를 넣어 가마솥 아랫목에서 발효시켰다. 새벽이 되면 반죽이 부풀며 술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그 냄새가 알람이 되어 할머니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곤 했다. 무쇠솥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동글 납작하게 쪘다. 갓 쪄낸 떡은 하얀 구름처럼 포슬포슬 부풀어올랐고 그 위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고명을 곱게 뿌린 뒤 참기름을 발랐다. 간식거리가 귀하던 시절이라 친구들은 너는 맨날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쉰떡이 정말 싫었다. 백설기처럼 부드러운 것도 찰떡처럼 쫀득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식감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거북했던 건 코끝을 찌르는 낯선 신내였다. 나에게 쉬움떡 냄새는 매일 맡아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다. 쉬움떡이 싫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맞벌이 부부였던 부모님은 할머니까지 모시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늘 바빴다. 특히 어머니는 출근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까지 도맡아야 했다. 지금처럼 가전제품이 잘 갖춰져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에 부엌에서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목욕물을 끓여서 마련해야 했다. 게다가 물을 아껴야 한다며 매일 저녁 가까운 강가로 나가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 손빨래를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해가 뜨기 전에 떡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무게를 다 아는 듯한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며 일어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유난히도 안쓰럽게 보였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머니를

보아야겠지만 더군 김에 대여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나는 그놈의 떡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는 것만 같아 쉼떡이 더 미워졌다. 나는 쉼떡과 평생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마음속에 높은 담을 쌓았다. 떡을 팔 때도 안 먹던 떡을 할머니가 떡 장사를 그만둔 뒤로는 더더욱 입에 댈 일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여기서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되자 쉼떡을 먹을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쉼떡. 타국에서 고향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건넨 마음이 느껴져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떡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폭신하고 말랑말랑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기운이 입안을 감돌더니 곧 고소한 맛이 따라왔다. 오래 먹은 된장처럼 깊고 담백한 풍미가 번졌다. 쉰떡이 이렇게 맛있던 떡이었나? 분명 이 맛이 아니었는데. 고개를 갸웃하며 남은 떡도 덥석 입에 넣었다. 떡 향기가 혀끝을 간지르며 입안 가득 퍼졌다. 그렇게 싫었던 쉰떡의 신맛이 이토록 정겹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옛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침마다 떡을 한 점 물고 학교에 갔으면 어머니가 따로 밥을 차릴 필요 없었겠는데 나는 떡은 죽어도 싫다며 꼭 밥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철없는 고집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루는 밥 대신 쉼떡이 올라와 있었다. 또 떡이야? 나 밥 먹을래. 투정을 부리며 접시를 엎자 쉼떡이 바닥에 툭툭 흩어졌다. 이 아까운 걸. 어머니는 묵묵히 쉼떡을 주워 자신의 밥그릇에 담고는 다시 밥을 지었다. 할머니가 나의 행동에 언짢았는지 이놈의 떡 장사를 그냥 확 그만둬야지. 온 가족이 무슨 죄냐? 라고 했다. 떡 장사를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죽을 먹어야 할걸요? 하하, 얘가 또 죽은 죽어도 싫다고 음식 투정을 할 거고. 어머니 우스갯소리에 할머니가 크게 웃었다. 손녀를 밥 먹이려면 떡 장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네. 그 뒤로도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에 깨어나 할머니가 떡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쉼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내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 시절에 쉼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쉼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가족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였음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최근 어떤 기사에서 맛의 획이라는 말을 읽었다. 한 다국적 식품 기업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잊을 수 없는 음식 활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을 재현해 선물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치매로 자기 이름과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유년 시절의 음식을 맛보는 순간 옛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고향,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까지 추억의 음식이 잊고 있던 시간을 되살려낸 것이다.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 다시 찾는다고 해서 맛의 획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내 지인 중 한 명도 어릴 적에는 시큼한 김치 냄새가 너무 싫어 수십 년 김치를 먹지 않았는데 50대가 되더니 이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김치가 좋아졌다고 한다. 맛의 회기를 경험하는 음식에는 즐겨 먹었던 음식만이 아니라 한때 싫어했던 음식도 포함되는 것 같다. 어릴 적에는 몰랐던 맛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음식이 나도 있다. 세상에는 더 맛있는 음식도 더 고급스러운 재료도 넘쳐나지만 이상하게도 내 혀는 오히려 오래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토속적인 맛을 찾아 헤맨다. 예전엔 쓰다며 뱉어버리던 두릅의 쌉싸름한 맛이 요즘은 그렇게 좋고 썩은 냄새 같다며 밀쳐냈던 청국장이 지금은 너무 구수해 주말이면 일부러 멀리 있는 식품마트까지 찾아가 사오곤 한다. 왜 싫어했던 음식을 수십 년이 지나서 찾게 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옛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입맛에 남아있는 깊은 뿌리 때문은 아닐까?
중국 조선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대대로 전해진 음식을 통해 DNA 자체에 각인된 뜻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마세의 회기는 단순히 혀의 기업 때문만은 아니다. 고향의 마세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 그 맛은 뇌속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문득 깨어난 활성세포와 함께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이리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신맛에 두 딸이 코를 찡그렸다. 나는 쉼떡을 하나씩 쥐어주며 웃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보면 엄마처럼 이 향을 그리워할 날이 꼭 있을 거야. 옥수수 온면, 고추 순대, 연변식 된장국 등 여러 가지 고향 음식을 만들어주면 지금은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겨우 맛보기만 하지만 언젠가 먼 훗날 우연히 이 음식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두 딸은 문득 엄마의 고향 맛이라며 그리워하지 않을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쉼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절의 쉼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쉼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28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5월 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변 도서관에서 전주 8개 현시 도서관과 손잡고 지난해 가장 많이 빌려간 책 10권을 선정했습니다. 1위로 마건이 쓴 소설집 늦게 성숙되는 사람입니다. 이는 마건이 창작한 중단편 소설집으로 12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모두 늦게 성숙되며 나쁜 사람에 의해 성숙된다는 전민의 자조가 공감을 일으킨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의 첫 작품입니다. 그는 이전의 창작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주입시켰습니다. 소설의 처음 자신을 인물로 쓰면서 목욕탕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의 시대적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120만 부를 돌파하며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2위로 나와 지단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작가 사철생의 장편 서정수필인 나와 지단은 철학적 사고가 충만하면서도 극히 인성화된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수필은 작가와 지단의 깊은 연결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15년간 지단의 풀과 나무 사이에서 운명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머니, 사계절,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고난을 달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문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독자들의 인생 자체에 담긴 장엄함과 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3.15 허수아비입니다. 이는 엽성도가 창작한 동화집으로 작은 하얀 배, 한 알의 씨앗 등 24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현대 아동 동화집인 이 책에 대해 로시는 중국 동화에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주의 소재를 핵심으로 하고 논파수꾼의 시각을 통해 옛 중국 농촌의 고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영웅의 석상 등 장은 군체 각성의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교육부가 추천하는 중소학생 독서 지도 목록에 올라 100년이 넘는 지금에도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을 울려줍니다. 4위로 사업여의입니다. 사업여의는 복단대학 중문학과 부교수인 장임의 최신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12시의 전통가락 이름을 소제목으로 전자상 글의 생방송, 댓글, 이모티콘 등 인터넷 요소를 통해 소셜미디어 시대의 청년들의 감정적 노동과 생존의 곤경을 보여줍니다. 책에서 사업여의, 일춘과는 연인들의 휴대폰에 의존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루루금, 최태평은 영상 속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세대 간의 장벽을 보여주며 도시 청년들의 마음속 세계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필치가 섬세하고 생활에 밀착하여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5위로 현명하게 살다가 있습니다. 량요송 작가의 인생 지혜집입니다. 아름다움이 적절하다.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생사피로. 세상을 멀리 바라보다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32편의 잘된 수필을 엄선해 엮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각기 삶의 아름다움, 선함의 본질,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사회에 대한 관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소한 일을 통해 사람 됨됨이, 글쓰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독립적이고 올바르며 떳떳한 현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15 마음을 보다 자유롭게라는 책이 선정됐습니다. 이는 당대 작가 풍기재의 수필집으로 사계절, 나와 동년, 정신적 영역, 영혼의 동지, 도시 인상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계절에 대한 느낌, 어린 시절의 추억, 정신적 추구, 가족사랑, 이국 문화체험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계를 풀어도 되는 곳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책에서는 평범한 삶에 대한 관찰과 정신적 자유에 대한 탐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정신적 소모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되찾도록 합니다. 7.15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이는 칠레 작가 벵하민 라바투투가 쓴 단편 소설집입니다. 책에 실린 5편의 글은 개별적이면서도 라선처럼 이어지며 하나의 산문적 명상으로 완성돼 갑니다. 그 안에 담긴 브리츠하버 같은 과학세계의 지각변동을 몰고 온 화학자,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의 정신적 경험과 들끓는 지적 욕망, 치열한 리론 논쟁은 강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보다는 깜짝 놀랄 만큼 독창적인 서사구조와 지적인 경감이 문장 사이에서 유력하게 어우러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 가다는 끝에서 경험하는 현저한 깨달음의 순간과 신경쇠약을 숨막히도록 아름답게 그려낸 독보적인 작품입니다.

판타지 소설 민들레와에는 환상문학의 거장인 미국의 작가 레이 브랜드버리가 쓴 작품입니다. 상상의 도시 그린타운을 배경으로 한 작가의 반자전적 소설로 실제 경험과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소년 시절을 재창조했습니다. 소설은 12세 소년 더글라스를 주인공으로 하며 1928년 여름에 할아버지와 함께 민들레 와인을 빚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0: 알고 있습니다. 풋나무 사과, 부드럽게 깎인 잔디밭, 새 운동화와 함께 시작한 그의 여름은 소년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경이로운 시각은 거대한 숲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동안 곳곳에서 마법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그늘 위로 슬픔을 쏟아내는 행복기계, 9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프리라이 대령의 기억 타임머신, 거대한 협곡 속 정체불명의 외로운 남자 등 13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소년의 투명한 시선으로 펼쳐집니다. 이 책은 한 소년이 자연 속에서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단편, 그리고 민들레 와인을 빚으며 시간을 박제하는 마치 사진으로 추억을 기록하는 단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 가계부를 쓰고 시간이 없을 때 시간표를 짜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하며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 자각하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책은 그런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행복기계 에피소드는 소박합니다. 캡슐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이국의 경치를 보여주고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정도입니다. 소박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잠깐의 감각적 행복은 상실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가족애를 추구하는 것으로 잔잔하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베틀린 부인 이야기는 다소 잔혹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나를 정리하지만 이미 지나간 사건일 뿐 과거에 대한 집착은 상실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소설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민들레 와인은 삶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하며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더글라스의 내면 혹은 그의 주변 여러 이야기의 편린을 모아놓은 이 작품의 일관된 주제는 민들레 와인의 병속에 담아둔 여름, 사라져가는 시간,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주인공이 겪은 소년 시절의 마지막 여름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여름은 새 운동화의 상쾌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입을 털기의 즐거움,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날의 충만함,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로 열리는 싱그러움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사라져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와의 이별은 이러한 사라짐의 원형이며 주인공 자신이 반복적으로 되돌아가는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라짐에 대한 주인공의 애도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반복됩니다. 사라져간 순간을 현재 속에 되살리는 헬렌, 추억이 과거임을 받아들이고 사라짐을 인정하는 벤틀리 부인 등을 바라보는 그의 투명한 시선은 노란 메모지 첩 속에 자신만의 지혜를 담게 합니다. 기쁨과 상실이 교차되는 찬란한 여름날, 소년이 겪는 상처와 성장은 과거의 시간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려냅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과거 자체보다 더 충만해진 과거의 순간이며 겨울에 마시는 민들레 와인처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기억의 지점인 찬란한 여름날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브래드버리는 산문시를 읽은 듯한 특유의 서정적인 스타일로 판타지 문학계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이룩한 작가입니다. 민들레 와인은 첫 출간 당시 전미 언론의 주목을 받은 화제작으로 1971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선이 표면의 분화구 중 하나를 이 소설의 제목을 따 민들레 분화구라고 이름 지었을 정도로 굉장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 후 이 소설은 열광적인 호응을 받으며 다양한 판본으로 거듭 재간됐습니다. 영화와 라디오극 등으로 꾸준히 각색되어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나와 내 가족, 신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제를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산으로 가세 보내드립니다. 유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웃음과 희망을 노래하며 밝은 멜로디로 활기를 전하는 노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고마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진실하게 담긴 가요를 김용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창석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나는요 우편 배달부 보내드립니다. 길을 누비며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의 보람찬 삶과 긍정적인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마음과 추억을 담은 가요입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가락이 여운을 남긴 가요, 방귀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장동훈 작사, 정진옥 작곡의 감동처녀 보내드립니다. 활기차고 매력적인 처녀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 안영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유영호 작사 김영록 작곡의 나는 고향벌을 사랑하네 보내드립니다. 고향 들판에 깊은 애정을 담은 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민족식 별미로세. 하늘길도 바닷길도 모두 다 열렸으니.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오는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따뜻한 품에 안겨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창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의 품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921년 7월 절강 가흥 남오의 한 유람선에서 위대한 중국 공산당이 탄생했습니다. 당의 탄생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 등대처럼 길을 잃었던 중화민족에게 올바른 길을 밝혀주었고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힘겨웠던 중화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겨울날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중화민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인민을 이끌고 100여 년간의 어려운 탐색과 피눈물 나는 희생, 꿋꿋한 분투, 그리고 끊임없는 개척과 노력을 통해서 조국을 독립시키고 부강하게 했으며 인민을 행복하게 하고 중화민족을 부흥의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따사로운 사랑 속에서 멋진 꿈을 꾸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김동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민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갈래요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새 시대의 어린이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첫째는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국가의 발전 과정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박물관을 참관하거나 기록 영화를 보는 것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창건 역사와 이룩한 성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학습을 통해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깊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리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라혜주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새시대 어린이로서 갖추어야 할 두 번째는 학교에서 과학문화 지식을 열심히 배우는 것인데요. 당의 미래와 조국의 발전은 우리 새시대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식을 탐구해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공식과 과학 원리는 모두 미래의 조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빛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동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따사로운 당의 품이여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류영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은 은혜로운 해님을 보내드립니다.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 세 번째는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학교에서 펼치는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국가 합창, 애국 이야기 시합 등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애국심을 더욱 깊게 심을 수 있습니다. 허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춘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공산당을 따르죠를 보내드립니다.

소년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소년이 부유하면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인데요. 친구들, 중국 공산당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발하는 정신을 계승 발양하면서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마상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찬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땅에 퍼지고 매 순간 질주로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보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석퉁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석퉁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서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석퉁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의 시오에랍니다. 주사료법이라든가 침구료법, 그리고 칼침 쇼전도를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석퉁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저의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저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전공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침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축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조근통에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회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서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숙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0: 석중량 원장이가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1: 네.
0: 심장 자체하고

0: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대략에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경우에 보시오. 대단히 이게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전확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가 가장 높습니다. 사망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 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에 신지연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수창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원성 추스라든가 심장 더팅이라든가 심리쇠지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여러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 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1: 네.
0: 강요산지에
1: 네.
0: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광기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지면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1: 그렇죠.
0: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이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1: 네.
0: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대웅구입니다.
0: 예.
2: 예, 원장님이 보이고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네,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0: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선에는 일 없는데 어구에 좀 올라가고
0: 예.
3: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0: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방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0: 예.
3: 어선 이런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 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 받고 해서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 해주면서 얻은 의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영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정말 이거 그런 오늘

0: 예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약질러 가자고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증상인가 예. 있잖아요.
1: 예.
3: 이거 얼리 버티지 못하겠어요.
1: 예, 견주염이 넘어요.
3: 예, 견주염이 이래가지고요.
1: 예.
3: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은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3: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소문 듣고 김태중연의 원장님이 심장뼈 잘 치료를 한다겠어. 요즘에 심장에 어떤 때는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 오래 내는 것 같고
1: 예, 신조증 있고
4: 그래서
1: 예.
4: 어떤 때는 예. 막 이리 심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 가 보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2: 네.
5: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예.
5: 예. 네, 또 원장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 예, 어떤 경우에는?
5: 예, 목대 튕겼지, 뽀뽀다면서요.
1: 예.
5: 그리고 머리가 좀, 어찌 너무 무거워, 비워미서리. 좀, 어깨 막 쭉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예, 수고하시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매석을 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김태중이 강철수 선생 예약하겠죠.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아, 허리 다리가 아프면 좋지 않아서.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6: 예, 매석을 하십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내가갑니까?
1: 예, 맞습니다.
7: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7: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동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아, 예, 당량이 아이가 왔어.
1: 예,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됩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8: 예, 저 오늘 또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
1: 예, 예, 예. 지문 맞다 그럽니까?
8: 예, 예, 그 선생님 지문 잘 넣는다.
1: 40년 나왔습니다. 예, 예, 예.
8: 예, 예,
1: 예.
8: 예. 좀 지문 맞아보려고.
1: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인천에 예, 심장내과에 가서 아,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1: 예. 심할 때는 아까 말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2: 네.
1: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 턱까지 말이죠 예, 줄이 쫙쫙 뻗치면 아파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1: 안녕하십니까.
9: 예, 선생님 출근합니다.
1: 예.
9: 예. 나 오늘 저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다 그랬는데.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았어요?
9: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계속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1: 예.
9: 배우자 하겠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9: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10: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10: 예. 저기 이쯤 내 그 머리에서 무슨 바람 소리인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고
1: 예.
10: 그다음에 밥맛도 없고 다른 맥이 없고
1: 예.
10: 그다음에 좀 어지러워가고
1: 예.
10: 저번에 그 박창호 주임 청장 몇 번 썼댔습니다.
1: 예예예. 예.
10: 지금 보니까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하고 그 소련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10: 그래 오늘도 그 좀 첫날 더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10: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11: 예.
2: 말씀하세요.
11: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는 그 폐를 정말 약한 게 많이 좋아지고 한 번 더 쓰다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1: 예.
1: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12: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12: 그 전에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1: 예.
12: 섬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되었습니다.
12: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13: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 또 좀 만나야 되겠어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13: 저 진단받은 게, 신자의 관장신, 저 우양화, 동마인, 예, 동마인화도 받았어요.
1: 예, 동마경화,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13: 그, 량, 저, 알제만의, 저,
1: 예, 예.
13: 나이가, 저, 신뢰가 방후이한답 되나?
1: 예, 예. 심하구만요. 예.
13: 그 다음에, 저, 쓰면 도망하고, 신쇼하고, 예?
1: 예, 예.
13: 그래서, 원장 선생님 다른 데서 오늘도 좀 가보자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3: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1: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 아,
1: 예,
2: 네.
1: 예, 오장육부의 공능인가에 다 서로 말이죠,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예, 선장이랍니다. 예.
2: 네.
1: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선주수인데 신주허입니다. 예.
2: 네. 아, 심장. 물과 불.
1: 예. 네.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예. 콩팥이또 허해집니다.
2: 네.
1: 이럴 때면 머리가 텅빈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2: 네.
1: 어지럽단 말입니다. 이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네. 잘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2: 네.
1: 그리고 이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때문 어떻습니까? 혈이 통하지 못하죠?
2: 네.
1: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 발동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2: 네.
1: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예, 마치 뇌 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예,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다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특히 눈 언저리에

0: 이런 데 말이죠. 수동 현상이 생깁니다. 네. 부언한단 말입니다. 네. 요번에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공파체 문제가 있는가. 네.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동 현상, 부언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리상적으로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농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공농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관건 문제는 오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의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네. 프로가 거의 절반 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애락이 십자가 되면 병신이 된단 말인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1: 그렇죠.
0: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령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젊은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고펑션이란데 위험이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펑션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의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이야기 말이죠 태아민이라는 체질이 있는데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이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상동맥에 말이죠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기타 심혈관계통에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야, 물어보겠죠. 아,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 자주 한단 말입니다. 예?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조치를 강구를 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예? 첫째는 기초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쌍고정이랍니다. 예? 이런 기초질병은 제때제때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저 음식 습관을 마저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많이 자시고 예? 과일도 마저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예? 꺼야 예? 너무 작게 자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예? 꺼 고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예?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예? 뇌란대에 이야기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걸로, 빨리 걸는 거네요.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이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 술을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를 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올 들어 훈촌세사는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통상구 다국전자산 거래와 출경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산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출경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 5동 새항약업 주식위안회사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 여종업원 집단은 장인 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종양 문화를 전승해 가고 있습니다.
2: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 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올 들어 훈촌세사는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통상구 다국전자산 거래와 출경 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산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출경 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 10일까지 훈촌 다국전자산 거래 상품 무역액은 104억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반년 앞당겨 100억 원 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올 5월 말까지 경매 려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109만 원으로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훈촌 종합보세고 물류 분류 중심 변경 창고, 로우로 된 주소가 찍힌 소포들이 정연하게 쌓여있는 가운데 일꾼들이 상품 선별, 포장 등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온 다국전자산 거래 화물이 기본상 당일 도착, 당일 발송을 실현했으며 러시아로 향하는 물류 시효도 7일 내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훈촌 창달 전자산 거래 위원회사의 올해 1, 4분기 수출 총액은 50억 원이었고 상품 품목과 수량 모두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그 자회사인 훈촌의성국제물류위안회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길림 훈촌의성국제물류위안회사 통관업무 책임자 리근입니다. 1210 수출 업무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제품 종류는 최초의 30여 가지에서 100여 가지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또 1210 수출의 사전 비축 우세를 빌어 물류 시효를 크게 단축했으며 판매량과 시장 경쟁력 모두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현재 훈촌 종합보세구 다국전자상거래 구육일령 무역액은 83억 8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4% 증가했고 1210 무역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거래 상품은 최초의 소수 품목에서 가정생활용품, 의류와 착용품, 디지털 전자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부속품, 철물공구, 아웃도어, 반려동물용품, 미용용품, 장식품, 문화창의제품, 완구, 문예오락용품 등 10대 주류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원화된 상품 구조는 산업사슬 집결 발전을 1층 추동해 업무 규모뿐만 아니라 발전질과 효율의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훈촌 종합보세구 관리국 책임자 류연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경 개방 창구인 훈촌은 구역 우세에 의탁하고 종합보세구 정책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다국 전자산 거래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일련의 실무적인 조치로 전자산 거래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했습니다. 훈촌 다국 전자산 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보세구는 수출입 무역액 166억 5천만 원을 올려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성 대외무역 장성의 새 엔진으로 됐습니다. 반년 만에 다국전자산 거래 단일 무역액이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훈촌에서 변경구역 위치와 종합보세구, 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효과를 깊이 발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2024년 말 훈촌 세관에서는 동북에서 솔선 쪽으로 1210 보세 수출 모식을 실시해 기업들이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향수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훈촌은 도로 플러스 철도 플러스 항공 다원 운송망을 구축하고 제조 대러시아 큰소포 전용선 및 동북 첫 다국전자상거래 TIR 업무를 개통했으며 8만 평방미터 해외 창고를 건설해 전사슬 물류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수출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입경 소비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길림성 경매 여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이 정식 실시되면서 훈촌 통상구는 전성 제일진 세계 출경 세금 환급 통상구 중 하나로 됐으며 중국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여객 검사 청사 출경 대청에 세금 환급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15일부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측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측 면제 플러스 세금 환급 이중 혜택이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조 출경 세금 환급 매장은 25개로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세금 환급 신청서 979건이 발급돼 정책 시행 초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훈촌시 도시구역에는 이미 구매 즉시 환급 매장이 8개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은 상가 현장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측 면제로 입경 30분, 세금 환급금 입금 10분을 실현했습니다. 장병자 주재 장춘세관 판사처 주임 류양입니다. 훈촌세관 역시 대러시아 통상구 특점에 입각해 러시아 여객의 통관 수요를 예의주시하며 출경 세금 환급 전용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2개국 언어 신고 안내를 강화해 세금 환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실현했으며 다국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세금 환급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료사입니다. 중국의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은 아주 좋고 세관에서의 처리 과정도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에 또 중국에 와서 쇼핑할 겁니다. 현재 훈촌 세관에서는 출경 세금 환급과 다국 전자상거래 1210 구역 진입 즉시 환급이 정책적으로 서로 호응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이 구역 진입 즉시 환급으로 러시아에 원활히 수출되는 한편 경유여력의 구매 즉시 환급으로 훈촌에서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쌍방향 정책 중첩으로 이 변경 소도시는 국산 제품 해외 진출 거점인 동시에 입국 소비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의 꾸준한 상승은 훈촌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활력과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한편 출경 세금 환급과 사적 면제 정책의 협동적인 추진은 통상구 문화관광 소비에 새 장성 공간을 열어줘 수출입상 방향에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의 공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 설립된 뒤 혁명 무장대호 건설에 특히 중지를 돌려 중공 만주송이 지시에 따라 중공 동만특위 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양림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1931년 2월 양림이 앞장서 부대 창설 경험을 총괄해 총 7,500여자 분량의 9개 부분으로 구성된 동만유격대 사업대강을 엮었습니다. 대강은 유격대의 임무와 의의, 유격대에 대한 당의 용도, 유격대 조직, 선전, 훈련, 전술, 포로 사업, 후방 보장 등 면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또 지주, 토, 열신 등의 재산을 몰수하는 문제, 유격대 급양 문제 해결, 유격대 민주관리 등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대강은 혁명무장투쟁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교훈 총화를 통해 제정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동북 혁명 무장 투쟁에서 비교적 일찍 유격대 창건 사업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하나의 중요한 군사 문헌입니다. 대강은 동만 지역에서 당의 령도 아래 항일 유격대가 근거지를 개척하고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는 데 거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으며 극히 중요한 지도 역할을 했습니다.
2: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오동 세항야급주식위원회사 가공약작업장 침출작업반 여종업은 집단은 중약가공약 침출에 전념하면서 장인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중약문화를 전승하며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하지 않은 노동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나 오동공급단지에 위치한 길림오동 세항야급가공약작업장 선별, 침륜, 썰기, 복기, 지기 등 공정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집니다. 침출 작업반 작업 일꾼들이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설비를 조작하면서 세부 사항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매 한 조각의 약재가 모두 이곳에서 제품으로 거듭납니다. 오동 집단 산하의 대형 중약학공약 가공기업으로서 세항약업은 장백산 산지 약재인 인삼, 으로경, 오미자 등 품종의 침출 가공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은 기업 품질 통제의 핵심 역량입니다. 종약 침출은 언한 절차에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약효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침출 작업반은 시종 장인 정신을 고수하면서 작업에 임합니다. 길리모동 세양약업 주식위원회사 가공약 작업장 주임 정비비입니다. 성숙된 공정과 실제 조작 경험을 표준화, 수책화해 품질 최저선을 지킵니다. 핵심 기술과 장인 정신을 대대로 전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질 제고와 효익 증대, 기술 혁신, 난관 공략, 본보기 수립에 초점을 맞춰 실제 성과로 선봉호 기치를 떠맬 것입니다. 반복성이 강하고 표준이 엄격한 침출 작업에서 작업 일꾼

0: 의사분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매 한 가지 약재의 침출 정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리의 배후에는 팀의 헌신과 담당이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시종,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 전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전수하고 경험을 가르쳐주며 후배들은 허심하게 학습하고 빠르게 성장해 엄밀하고 실속을 추구하며 단결 분진하는 우량한 작품을 형성했습니다. 길리모동 세양야급주식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정봉매입니다. 이 노동자 선봉 후 침출 작업반은 회사 일선 대오의 본보기로서 작품이 착실하고 기예가 정교하며 책임감이 강한 바 실무로 품질을 지키고 생산을 보장해 선봉 후라는 칭호에 손색이 없습니다. 침출 작업반은 모든 작업반의 정밀함을 추구하고 표준을 엄수하며 일터에서 기예하고 단결해 난관을 공략하는 훌륭한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신심 가득히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조갱위 기사입니다. 여기는 2026년 전조 초중학업 수준시험 연변이종 시험 장소입니다. 지금 경계선이 이미 설치됐고 시험 장소 주변의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침 7시 30분. 연변이종 시험장소 주변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질서 정연합니다. 수험생들을 동반해온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기대를 담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수험생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당부에는 3년간의 동행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학우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부모님과 손을 흔들며 작별한 뒤 안전검사 통로로 향했습니다. 수험생 곡기봉입니다. 오늘 첫 과목은 어문인데 잘 치르면 첫 시험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목들도 모두 순조롭게 통과해서 전부 다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양태구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리상적인 고중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학우들 모두 고중 입시에서 힘내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안디파입니다. 3년간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연길시 제12중학교 교원 류경욱입니다. 학생들이 인생의 길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 시대에 부끄럽지 않고 청춘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종국금 실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고중입시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하고 수험생들이 시름 놓고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에서는 골간 집법일꾼을 파견하고 집법 차량 5대를 배치해 연길시 전역 5곳의 고중입시 시험 장소에서 전과정 순회 관리 통제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 행정심사비준 판공실 부주임 리동입니다. 사업일꾼들은 미리 시험 장소 주변의 로점상과 위법 광고를 정돈했고 시험 장소 옆에 편민 봉사소를 설치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식수와 우산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시정 공사를 모두 중단시키고 소음을 엄격히 통제해 조용하고 깨끗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경찰들을 배치해 고정 근무와 동태 순찰을 병행하도록 시켜 전방위적이고도 전면적인 교통안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당직 교통경찰들은 교통관제 조치를 엄격히 리행해 시험 장소 주변 도로의 临시 교통 소통과 분산 관리 통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무음 관리 통제를 전개해 교통소음이 시험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 조용한 시험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올해 전주 초중학업 수준시험 기간은 29일까지인데 8개 시험구, 14개 시험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8개 예비시험장소, 52개 예비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초중 2학년 지리 생물학업 수준시험은 29일 오후에 치릅니다.
0: 용암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도나시 전용 정무 AI 지능 조소 돈돈이 정식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 AI 조소는 도나시 전역의 모든 정무 봉사 업무를 통합시켜 주민과 기업에서 업무 관련 문제를 입력하기만 하면 관련 처리 조건, 필요한 서류, 취급 장소, 문의 전화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식 온라인 처리 입구와 완전한 온라인 취급 조작 안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결시에서는 HPV 백신 접종 비용 감면 해민 활동을 조직 전개해 정령기 인원의 자궁경부암 관련 질병 예방 통제 지식 인지도와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0: 26일부터 장백산 풍경구 입장권 및 차표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의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됐습니다. 기타 예약 관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이 윤을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름철에는요 더위로 체력이 소모되고 식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원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 여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분 보충에 좋은 음식으로 수박, 오이, 토마토가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이며 칼륨이 풍부해서 탈수 예방에 도움을 주죠. 오이는요, 리뇨 작용이 있어서 체내 열을 내려주고요,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더위는 지친 체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삼계탕, 오리고기, 마늘이 있는데요. 삼계탕에는 닭고기, 인삼, 대추, 잡살이 들어가서 여름 보양식으로 탁월합니다. 오리고기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체내 열을 내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죠. 네, 그리고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시원하게 먹는 음식으로 냉면, 콩국수, 팥빙수가 있습니다. 네, 냉면은 시원한 국물과 함께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가 있고 콩국수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영양 보충과 더위 완화에 좋습니다. 팥빙수도 좋은데요. 팥의 리뇨 작용과 얼음의 시원함이 더위를 식혀주거든요. 하지만 당분 섭취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미역 냉국, 청포도,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미역 냉국을 섭취하면 좋은데요. 미역에 알긴산이 소화를 도와주고요. 시원한 국물이 체온을 낮춰줍니다. 청포도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도와주죠. 요구르트도 좋은데요.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매운 음식도 적당히 먹을 수도 있죠. 매운탕이나 김치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려 땀배출을 촉진하며 체내 열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먹거나 냉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 오히려 속을 차게 해서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가볍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피부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예로부터 미의 중요한 표준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여름철은 여담과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강한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피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피부 노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자외선을 꼽을 만큼 자외선 차단은 요 피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피부는 요 수분 부족으로 건조해지기 쉬우며 또 실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은 요 우리의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바른 피부 관리 요령을 알아두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구경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름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래 연결 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을 모시고요. 여름철 올바른 자외선 차단 방법과 피부 유형에 따른 관리,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이 여러 가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기온이 높고 또 자외선이 강한 등 원인으로 피부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름철이 오면은 우리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봐요?
3: 우리 무더운 날씨에 우리 피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피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이 제일 큰 기관입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피부는 제일 겉에서 여러 가지 세균,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수분, 유분을 유지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만약에 방어벽 작용을 하는 우리 표피층, 더 깊이는 진피층이 손상되게 되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는 기온이 급증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피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 피부 과민, 습진 등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나 피부 과민, 그리고 주근깨, 색소 침착 등 피부 질환으로 피부 전문 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심해지고 겨울엔 옅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강한 자외선, 해 직사광선 등이 주요 유발 원인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유선으로 인해 대략 5살 저음에 나타났는데 관찰에 의하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로 대칭되게 생긴 깨알만한 갈색을 띠는 색소 반점을 말합니다. 우리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제일 거번기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토방법으로 산성 약물 같은 걸로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자칫하면 흉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효과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가 생기면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 병원을 찾아 진단하시고 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뭐 3번 정도 5번 정도 한계료정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의 흉터도 안 남거니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으니 바로 시술 받으시고 바로 출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들어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대, 20대 청춘기 때 많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찾아오시는 걸 보면 주로 부모님들이 동맹하는데 금방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보통 여드름이라고 다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를 보면 특별히 빨간 뾰루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만졌을 때 피부가 매끄러지 못하고 우리 모공이 막혀있는 상태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명확한 염증 반응을 보실 수 있고 엄중한 경우는 정상적인 피부를 관찰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낭종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여드름 유발 원인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쌓인 스트레스나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활, 밤에 밤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든가 그리고 너무 달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다든가 그리고 호르몬 원인, 세균 감염으로 인한 등등이 원인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대에서 치료를 많이 추천합니다. 드시는 약이나 그리고 바르시는 약, 평시에 생활 습관도 조절하시면 전문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여기시고 집에서 뭐 혼자서 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약을 잘못 쓰시면 오히려 피부 진화를 악화하실 수 있기에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단 여드름 흉터가 남거나 색소 침착이 생긴다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효과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생기든 주근깨가 생기든 특히 레이저 치료 시술 후 우리 햇볕을 주의해 주시고 우리 피부에 신경 쓰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네. 봅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오게 되면 기미, 주근깨, 여드름 뭐 이걸로 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적당한 햇볕 주의면요 우리 몸이 유익하지만은요 강한 이 자외선을 피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이제 알고 있겠죠. 근데요 근년에는 태양광선으로 인한 피부 과민이 많던데 왜 예전에 비해서 이 과민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고 봅니까?
3: 네, 우리 요즘 들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과민 현상을 일광성 피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피부의 저항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한테 흔히 발생하는데 우리 봄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가을철, 겨울철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체질 원인으로 인해 태양과민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소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출 시 보호 방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나타나는 현상을 햇볕을 조인 부위에 붉은 반점 그리고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 등이 동반합니다. 태양모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고요. 주의해 주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진채, 부추, 버섯 같은 채소에는 특수 체질이나 우리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후 낮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은 감광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은 중금속 원소가 풍부하기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검은 색소 생성 물질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활성화시킵니다. 자외선 자극을 받으면 피부가 검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 일단 비타민 K12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E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약으로 우리 몸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우리 너무 잦은 각질 제거입니다. 표피 노폐물을 씻겨내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너무 빈번하게 각질을 제거하시면 오히려 우리 피부를 세균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기름기가 많은 유성 피부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만약에 혼합성 피부, T자 부위만 유성 피부이고 볼 양쪽은 건조한 편이시라면 2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인해 땀이 많이 나면서 먼지거나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먼지가 우리 피부에 닿았을 경우 과민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외출하고 제때 땀을 닦아내고 보습팩이나 크림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기한테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격소 함유 중금속이 소과된 화장품, 질량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우리 피부에 과민 반응을 유발하기에 때문에 민감한 피부가 많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미 민감한 피부라 할 때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보통 보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화장품보다 보습 효과가 있는 성분이 간단한 우리 일회용 화장품을 쓰시고 전문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2: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게 되면은요, 뭐 피부가 빨갛게 된다든가 또 간혹 아파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3: 네, 우리 무더운 여름철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햇볕에 장기간 피부가 노출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 다리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빨간 반점,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미 발생했을 경우 먼저 우리 피부를 고온 상태에서 구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스크팩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팩을 선택하실 시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팩보다는 보습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 성분 그리고 해소 성분,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일회용 팩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한 15분에서 해서 20분 정도 붙였으면 딸 같은 피부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정도로 유명한 방법이죠. 간편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이를 갈아서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오이는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하기에 우리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 그리고 피부가 좀 진정된 후 감자를 갈아서 팩처럼 20분 정도 붙이시다가 씻어내시면 되는데 감자에는 풍부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우리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 광채를 유지시키며 미백 효과도 뛰어납니다. 피부가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면 기미, 수분깨 같은 색소 반점이 많이 생기는데 감자팩이 미백 효과는 이런 현상을 많이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시술하거나 정맥주사를 맞고 멍이 든 부위에 감자를 얇게 썰어서 붙이시면 멍이 빨리 빠집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위는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상처가 다 아무신 뒤에 사용하시고 하루에 3번 정도 한 번에 20분을 소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아주 얇게 썰어서 눈밑 아래에 붙이고 1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면 됩니다. 다크서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혈관 색소가 맹확한 분, 유전인 분, 그리고 색소가 원래 많은 분들도 나뉘어지는데 감자팩은 색소에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피부 상태가 많이 엄중하실 때 꼭 전문 미용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네.
2: 네. 그래요.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이 자외선

0: 선호로 인한 영향을 줄임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외출 몇 분 전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우리 모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여름입니다. 우리 선크림을

0: 아닙니다. 우리 외출하시기 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되는데 보통 외출 전 20분,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르시는데 그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우리 피부가 흡수되고 효과를 발휘하는데 약 20분에서 30분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외출 시 20분, 30분 전에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변가에 가시거나 물놀이를 가신다든가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좋습니다.
1: 네.
0: 네, 우리 뭐 바르고 피부에 보호막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바로 씻겨 내려가서 작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해변가 바닷물은 자외선을 반사시키기에 자외선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더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보호를 잘해줘야 합니다. 우리 물놀이를 하면 옷도 좋고 적게 입기에 노출된 부위가 햇빛을 받는 면적이 늘기에 우리 햇빛을 더 받게 됩니다. 바닷가에 뭐 몸을 잠궜다 나오면 피부 수분량이 올라가며 수분이 많으면 자외선 반사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자외선 상해를 더 쉽게 받게 됩니다. 바닷물에 그리고 염분이 많기에 피부를 건조하고 거칠게도 만듭니다. 요즘에 갖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젖은 피부나 메이크업 후에도 뿌릴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많습니다. 우리 자기 수요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1: 근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만 바르면 온 하루 효과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만 바르면 온 하루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특별히 땀이 자주 나신다든가 자외선이 강한 지역 또는 해변가에 놀러 갔을 경우에는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애들은 이런 걸 안 발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릴 적부터 관리를 잘 해준다면 우리 피부의 검은 색소 활성을 억제하여 더 맑은 피부를 지니게 됩니다. 뭐든 예방이 중요하기에 어릴 적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뒤 집에 돌아가셔서 꼭 세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모공이 막혀 피부가 거칠게 되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방수성 선크림을 발랐을 경우에는 더 철저히 세수를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네.
1: 근데요, 이 자외선 차단 지수 어느 정도가 좋은지 평소 바르는 것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요?
0: 네,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관찰해보면 차단제 지수 SPF 숫자와 PA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이는 자외선 방어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수치가 낮을수록 방어 차단 효과가 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 SPF는 중파 자외선이 차단지수이고 PA는 장파 자외선이 차단지수입니다.
1: 네.
0: 네, 우리 PA는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기능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 SPF가 35를 초과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 그리고 PA 플러스 두 개 정도의 제품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3시간, 5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자주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번 사용량은 70짜리 동전 하나 크기만큼 바르시면 됩니다. 적당한 양을 발라주셔야 효과를 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산화되므로 우리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개봉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차단제 지수는 언제 발라야 하나요? 아니면 기초 스킨 뒤에 마지막에 바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은 스킨, 에센스, 로션 등등 기초 스킨케어로 피부 표면을 정돈한 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릅니다. 자외선은 눈가에 주름과 기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를 처지게 하므로 눈 주위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네, 좋다고 봅니다. 네.
1: 또한 이 흐린 날에도 보면은 뭐 자외선이 있다고 하던데 피부에 주는 영향은 뭐 그리 크지는 않겠죠?
0: 네, 우리 자외선은 1년 4계절 존재합니다. 당연히 흐린 날에도 존재합니다.

0: 되겠죠. 자외선 강도는 다섯 분으로 나뉩니다. 우리 1급은 제일 약할 때, 그리고 비 올 때를 말하고, 2급은 약간 약한데 보통 흐린 날씨, 3급은 중금 중등 구름이 많을 때, 4급은 개인 날씨, 5급은 햇빛이 제일 창창할 때를 가리킵니다. 겨울철이나 실내 혹은 흐린 날 나무 그늘 같은 곳에서 자외선 강도가 30%밖에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4계절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딱 단 몇 분 동안이 피부 접촉만으로도 우리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에 꼭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합성해주는 데 주요 레원입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햇볕 조임을 함으로써 칼슘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다만 제일 강한 시기를 피해서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3시부터 4시쯤에 하루에 반시간 정도 햇볕 조임 야외 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1: 그리고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외에 또 어떤 다른 뭐 피부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요?
0: 네, 우리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된 부위에 골고루 바르거나 뿌리곤 합니다. 우리 차단제는 차단 방식에 따라 물리적 차단 방식과 화학적 차단 방식으로 나뉩니다. 화학적 차단제란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흡수한 뒤 화학 반응을 통해 열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지만 아주 미세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물리적 차단제입니다. 물리적인 보호막을 씌워 마치 거울처럼 피부에 닿은 햇볕을 반사시켜주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우리 특히 햇빛이 제일 쨍쨍한 점심때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때 차단제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들이를 나가신다든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낚시를 하신다든가 하실 때는 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신다든가 모자를 쓰신다든가 양산을 쓰는 방법도 아주 유용하다고 봅니다. 네.
1: 요즘 등산을 즐기거나 또 낚시를 하는 남성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좋고 주말도 좋고 뭐 퇴직 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은요 남성분들도 피부 보호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남성분들은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크림도 안 바르시는데 다들 네 귀찮다고 말씀하십니다.
1: 맞아요.
0: 네. 그러나 낚시를 하시거나 등산하실 때 장기간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면 우리 피부가 빨갛게 되고 심지어 껍질이 일어나고 후에는 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제때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우리 보습팩을 해주시는 등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예방이 첫째겠죠. 모자를 착용하신다든가 양산을 쓰신다든가 그늘 밑에 있는다든가 등등입니다. 그리고 흰색 옷보다 검정 등 짙은 색 옷을 입으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등산할 때 해발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기에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여름철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땀을 어느 정도 흘리면은 뭐 노폐물 배출해서 좋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땀을 많이 흘릴수록 피부가 그래서 더 빨리 노화가 된다는 얘기도 해요. 어때요? 맞는 말인가 이거?
0: 네, 우리 계절과 온도에 민감한 피부는 특히 여름철에 노화가 빨리 됩니다. 네,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피지 분비량이 늘면 모공이 커지면서 우리 피부가 처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기에 피부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높은 피부 온도는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피부가 뜨거워지면서 피부 진피층이 약해지고 콜라겐 분해 효소가 증가하여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노화 방지를 하거나 노화 현상을 늦출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 표정으로 인한 뭐 미간주름, 깊게 패인 팔자주름이나 미간, 이마 등 주름은 자기지방이나 채워주고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 진피층에 보충해준다든가 그리고 뭐 레이저 치료로 모공을 수축시켜준다든가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든가

0: 높이고 일회용 기계로 뭐 콜라겐 형성을 높이고 피부 세포 재생 능력을 늘려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더위를 식히느라고 찬물에 세수를 자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세수를 자주 하는 건 피부 건강에도 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때요? 이거?
0: 네. 우리 찬물에 세수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네. 찬물에 세수하면 좋은 점은 모공을 숙숙시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피부는 피부 노폐물이 모공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찬물에 세수를 하시면 모공이 숙축되면서 제때 씻겨내리지 못해 여드름이 생기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미지근한 물에 세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하시면 우리 모공이 숙축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네.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맨 나중에 찬물로 해서 모공 수축. 이 외출을 했다가 또 집에 돌아오는 후에 적자는 분들이요. 곧바로 세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하기도 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우리 뭐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직후 운동 후 그리고 바로 샤워하는 것이 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찬물에 샤워하시는 경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근육통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덥다고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체내에는 찬물 샤워로 낮아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열을 발산하기에 오히려 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외출하고 들어온 후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이 더위를 극복하는 데 더 좋습니다. 우리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땀이 배출되고 땀을 흘려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면 혈관을 숙축시켜 혈압을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이열치열이라는 방식으로 더위를 극복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과하게 체열을 올려 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 물 섭취는 필수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을 마셨으면 좋다고 봅니다. 네.
1: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데 흘린 땀만큼 수분 보충을 잘해줘야 한다 해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여름철 강한 자외선을 오래 쬐면 피부 속 수분이 감소되고 그리고 탄력을 잃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먼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평소 8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차가운 음료수가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십시오. 실내 온도는 섭씨 25도, 습도는 60%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물도 충분히 마셔서 직접적으로 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시는 물도 적당하고 팩도 열심히 붙이고 그렇지만 화상을 하면 화상이 뜨고 모공이 크고 피부가 민감해지고 주근깨 기미가 많이 생긴다면 물광주사를 추천합니다. 우리 물광주사는 우리 피부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영양물을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비타민, 콜라겐 등을 주입하여 피부의 수분을 보충하고 피부 세포 재생을 도우며 우리 피부 저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네.
1: 그래요.
0: 네.
1: 여름철에 뭐 땀과 노폐물, 막기발의 모공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얼굴 청결에 각별히 또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세안, 뭐 피부 청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0: 네. 네, 여름엔 우리 기온이 높고 습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드름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모공 속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름에는 피부에 기름기가 많은데 특히 유성 피부, 복합성 피부인 경우에는 거품이 풍부한 클렌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건성 피부거나 민감한 피부일 경우 클렌징은 온화하고 자극이 적은 클렌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은 세안을 하고 난 뒤 쨍쨍한 느낌보다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평시에 메이크업, 화장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꼭 먼저 화장수에 화장을 지우시고 다시 한번 세수를 하시고 보습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수를 하실 때도 먼저 미지근한 물에 세수를 하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시면 확장된 모공이 숙축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네.
1: 부드럽고 윤택이 나는 피부를 위해서는요, 팩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근데 팩 사용에 있어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집에서 피부 관리라 하면 주로 팩을 하는데, 우리 팩은

0: 단기간에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100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붙이면 됩니다. 네, 오래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100을 떼내고 마사지를 하시면 흡수가 더 잘 될 겁니다. 가벼운 마사지는 우리 림파순환,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면 적합한 차수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뭐 녹차 하나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녹차 세안. 얼굴 클렌즈를 꼼꼼하게 하고 나서 차가운 물에 녹차 가루를 풀어 얼굴을 헹궈내보세요. 녹차 속에 비타민 성분이 기미와 주근깨 형성을 억제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헹군 후 수건을 이용하지 마시고 자연 건조시켜주신 후 기초 화장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녹차 미용팩. 녹차 가루 두 숟가락과 요구르트,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발라주고 다 마르면 미지근한 물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찬물이나 찬 수건으로 모공을 닫아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녹차 스팀. 스팀이란 마사지를 통해 우리 피부 모공 속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건조한 피부에 적극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녹차 화장수도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흡수가 바릅니다. 청주 400ml에 가루 녹차 2-3g, 레몬 2개를 준비합니다. 뚜껑을 닫은 용기에 데웠다가 식힌 청주 400ml를 담은 다음 녹차 가루 2-3g을 넣습니다. 레몬 2개를 납작하게 썰어 청주에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한 달쯤 지난 뒤 레몬을 꺼내 버리고 화장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한번 더 써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마지막 한두 문제만, 이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피부를 위해서라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는 평소에 이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 습관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 건강에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마시는 물이 수분 보충의 첫째입니다. 매일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음료수로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숙면 관리. 좋은 피부는 숙면 시간과 맞비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숙면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낮 동안 자외선과 공해 등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던 피부가 잠을 자는 동안에 피부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고 노화된 세포와 새로 생성된 세포가 교체되는 재생활동을 통해 우리 피부는 건강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갖다 줍니다. 우리 운동은 꾸준히 견제하시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과식하지 맙시다. 자신이 식사량이 80%만 드시고 수저를 넣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립니다. 그리고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셔야겠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곡류는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1: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뭐 피부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여름철 피부 노화 예방에 좋은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린다면 첫 번째로 도마도. 도마도는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붉은색을 띤 도마도는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모드입니다. 비타민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도 피부 노화에 예방하는 좋은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 역시 피부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 등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 조직 재생 능력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는 꿀입니다. 꿀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광물질들이 함유되어 미백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검은 콩, 검은 쌀. 흡수되기 좋은 풍부한 단백질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주름 개선에도 아주 좋습니다. 뭐 이외에도 블루베리, 양파, 당근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1: 알겠습니다.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연길 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기후 특징으로 해서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와 올바른 자외선 차단 방법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여름철은요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여러 가지 효과적인 조치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또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등 조치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른 수분만큼 물도 많이 마셔주고 팩도 부지런히 하며 보습제도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청결과 자외선 차단, 피부 보습 등 면에 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여름철에도 능히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 360을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단오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인